연기가 전역하고 나면 불안 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흔적으로 보이듯이 연기 사라지듯 저 구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야 일편 부은 기요 사야 일편 부은 멸이라.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이 모인 모습이요 죽었다라고 하는 모습은 한낱 구름이 흩어짐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구름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 삶이 괴롭고 즐거움이 반복되는 부분이 전현님께 뜬구름 같은 부분이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그걸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그게 내 발목을 잡는지 안 잡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모든 부분이 혈안이 되어져서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70, 80을 살고 나시니까 그 삶이 70, 80이 짧든가요 길든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살아봐서 몰라 그러는 거야. 짧아. 나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 뭐가요? 내가 환갑이 지냈다는 게. 아 웃긴다니까요. 응? 그럴 만한 일이 없는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착각 속에 머물러 있어. 내가 지금 4대 육신이 멀쩡하고 아직은 크게 괴로운 게 없으니까 아직 젊었다는 착각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 밖에 있는 젊은 청춘들이 나를 한 번도 청춘으로 불러주는 존재가 없어. 응? 다 할아버지 아저씨. 나는 아저씨라고 불러주는 것도 감사해. 응? 웬만하면 다 할아버지라. 이게 우리 세상을 이거 보면 여기 표현하는 부분이 딱 맞는 게 아닐까. 응? 고녀 은근 소손도 하느니 너가 은근히 선도답기를 너에게 응? 네가 은근히 착한 일 선도답기를 권하노니 속성불과 재미륜이여다. 속히 불과를 이루어서 미혹의 무리를 제도할지로다. 여러분 누군가를 제도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돌을 열심히 잘 닦아가지고 빨리 좀 성불을 해서 저 미혹한 무리를 제도하는 존재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게으르지 마라 제자야. 네가 지금 무의도시 시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일이도 되지만 네가 아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기도를 하거나 수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뭐예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네가 열심히 은근히 기도를 해서 열심히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속히 부처님의 진리 불과를 얻으라 이거예요. 해탈을 얻으라 이거예요. 깨달음은 이게 깨달음 얻는 게 불과잖아요. 불과를 이루어서 미혹의 무리 즉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제도할지로다. 그들을 제도해줘라. 여러분 가장 큰 공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공덕이 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스님은 나만 알아야 돼. 그 부처님은 나만 알아야 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태양의 빛은 나누고 나눠도 줄어들어야 안 줄어들어야? 부처님의 진리는 나누고 나눠도 절대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사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그 지혜제일 부처님이 제자 중에 가장 수승한 제자가 당신을 부처님에게로 안내했던 마성비구라고 하는 비구를 평생 은희로 생각하잖아요. 마성비구라는 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바루를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서 사리불이 가서 물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아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어떤 걸 가르칩니까? 그걸 묻거든요. 나는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세속의 모든 인연을 버리고 출가를 할 정도라면 그가 가르친 가슴에 와닿는 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뭔지 좀 한 얘기를 해줄라. 그때 그 얘기에 마성비구가 반응을 합니다.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정연멸이라. 아불대상은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리불이 들어보니 세상은

창조되어진 거라고 믿었던 세상이, 아, 제법 종현생이라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앞에 있는 월도 스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뜬금없죠? 지금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생겼어요. 근데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월도 스님은 잘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덜 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잘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연에 따라서 평범할 수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못생길 수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존재하는 부분이 세상이에요. 비유가 적절합니까? 제법 종현생이에요. 제법 종현멸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다.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안내해 달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리불은 너무너무 마성비구가 고마웠어요. 왜? 마성비구를 못 만났으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너무 감사해서 사리불은 평생 동안 저녁에 잠을 자기 시작하면 반드시 물어봤어요. 지금 마성비구는 어디에 계십니까? 동쪽에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머리를 뒀어요. 남쪽에 있다 그러면 남쪽에 머리를 뒀어요. 마성비구에 있는 곳에서는 발을 뻗지 않고 잠을 평생 잤다는 게 사리불의 의리였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진리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 인연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매사 부처님의 진리에 인연 맺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당연하며, 기회가 있다면 미우고의 무리를 제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금생 약불 종사화하면, 만약 금생에 이 말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수행해라,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라,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라. 그래서 그 부분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닌, 나 아닌 인연이 없는 중생들에게 그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함께 나눠라. 이게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금생에 만약에 이 말을, 그와 같은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스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 그래요, 놀다 가라 그래요? 착하라 그래요, 악하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막 애끓듯이 스님이 부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하면 저게 뭐 좋은 일이 있나? 그건 본인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스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절에 오세요, 절에 오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절에 오셔서 부처님 참배하세요, 그리고 되드리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무슨 생각을, 아, 우리 스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달리 받아들여요. 뭐 지가 뭐 좋은 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남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게 웃기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 그래야 안 하라 그래요? 그 공부를 하라고 부탁을 해야 안 해요? 그 부탁을 하는 것은 그놈이 공부 잘해갖고 나한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부모가 지 마음에 들게 해주지 않으면 공부한대요 안 한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부모가 애가 다른 것은, 네가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앞으로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많은 기회가, 너한테 유리한 기회가 오니 그 기회를 통해서 편하게 살아라고 빌고 비는데, 그놈은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 기분만 조금 얹지 않으면 나 공부 안 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또 속이 터져 안 터져?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오직 수행을 하고 수행

그래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된 불자가 되거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그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부분은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생엔 더욱더 깊이 있는 수행자가 될 수도 있고 진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거를 잘 안 들어. 심지어는 우리 자녀를 낳아 기른 분들이 보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기분 나빠서 안 먹어.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냥 굶기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또 그게 허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식이 배고픈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싹싹 빌어가지고 먹여. 그러니까 맨날 싹싹 빌어서 먹이니까 이놈은 착각을 하는 게 뭔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엄마 배가 고프구나 생각을 해.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고통스럽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걸 이용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딱 그 모습이에요. 중생이 중생의 허물을 벗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을 하고 해서 정토에 씨앗을 뿌리고 그 가피의 주인공이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와서 하는 듯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 금생에 이 말을 따르지 않았냐면 후세 당연 한 만단하리라. 후세에 당연히 만 갈래로 한탄을 하리라. 그냥 한 갈래로 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지가지가 다 한탄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를 하는 것을 한탄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 갈래에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릇된 일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실천을 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고 구제하는데 이제까지 않는 부분으로 보살랑을 실천해서 구경 성불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0

0: 1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0: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첫눈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5: 그렇습니까?
6: 28년 전이라고요?
3: 28년 전이라고요?
4: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도서 인근의 한적한 마을에 조금은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이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스님인데요. 절이 아닌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접 커피를 내리며 묵묵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스님. 스님은 왜 절이 아닌 이곳에서 카페를 열고 세상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공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공이라고 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0: 이른 아침,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스님. 밤사이 내린 비로 카페 창가마다 빗물이 맺혀 있는데요. 창틀에 고인 물기를 먼저 닦아내는 것이 아침 일과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것보다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라는데요. 주변이 깨끗해야 마음도 정돈되고 비로소 손님께 온전한 커피 한 잔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절에서 행하는 예불처럼 카페 구석구석을 닦으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스님.
1: 아침 청소를 하는 거는 마음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겠지 뭐.
0: 깔끔히 정리된 카페 안. 카페 곳곳에 불교적인 소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불교적 색채들이 스님의 공간임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1: 이게 어쩌다 이게 DP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은 불교적인 소품들을 DP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죠. 내가 저 아래 저 불두 형상 제작을 하다가 만 불두 형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불상 제작하는 걸 배우고 싶어 가지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불두를 제작을 하다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손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 쌓았어도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대로 말랐어.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뒀죠.
0: 어느덧 손님을 맞이할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스님은 도량을 살피며 기다리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드릴까요?
2: 아이스 하나 드립니까?
1: 드립 아이스 됩니다.
2: 아이스 두 잔.
1: 두 분은 드립 아이스 두 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주문과 동시에 커피를 만드는 스님.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 자, 맷돌 한번 갈아보시겠어요? 일로 오세요. 좀 신나게, 예.
0: 그라인더 대신 맷돌에 원두를 가는데요. 콩 대신 원두를 넣고 맷돌을 돌리는 이 낯선 풍경에 손님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3: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4: 그래요?
0: 맷돌을 돌리고 또 돌리는 이 단순한 반복. 스님은 이 맷돌질이야말로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 말합니다. 손의 힘이 조금만 흔들려도 원두 입자가 고르게 갈리지 않고 잡념이 섞이면 맷돌이 헛돌며 거친 소리만 내뱉기 때문인데요. 결국 맷돌을 돌리는 것은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히 덜어내고 스스로를 바르게 다듬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랍니다.
1: 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0: 그렇게 스님의 마음을 오롯이 담은 커피 한 잔이 손님께 전달되고 손님들이 한 입씩 맛을 보는 동안 입맛에는 맞을지 정성의 온기는 제대로 전해졌을지 긴장된다는 스님.
1: 사막 괜찮아요?
2: 네. 맛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커피보다 맷돌에 그 갈아서 그런지 커피도 부드럽고 향기롭고 담백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제가 처음으로 맷돌을 갈아봤는데 그래서 그 제가 직접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다른 차와는 좀 차별이 된 차 같아요. 맛있습니다.

0: 메탈 커피에 만족하는 손님들. 그 모습을 보는 스님의 마음도 덩달아 따스해지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왜 평범한 그라인더를 두고 맷돌로 원두를 갈 생각을 했을까요?
1: 커피숍이 뭐 커피숍이 아니라 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나 전부 다 그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커피를 가는데 뭐 특별한 건 없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돌과 돌 사이에 어떤 틈이 있어가지고 아랫돌과 윗돌이 떠있는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떠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커피가 갈리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면 맷돌로 해보자. 돌과 돌을 띄우는 돌과 돌 사이가 떠있는 상태의 맷돌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달라 주문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돌입니다. 맷돌을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신기하다, 재미있다, 진짜로 이 맷돌에 갑니까? 라는 거죠. 진짜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사람한테 커피 원두를 넣어주고 한번 갈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도 돼요? 예, 한번 갈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갈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커피를 직접 맷돌에 갈아보는 그런 기회 이제 일종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참여해보고 싶은 또는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을 일정 정도 충족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해지는 것 같습니다.
0: 맷돌로 커피를 내리는 독특한 방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사실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이랍니다.
2: 혹시 여기 스님이 하시는 데는 알고 들어오신 걸까요?
3: 저도 절에 갔다가 맨날 요래 들어가면서 스님 카페라고 적어놔서 일부러 들어갔지요. 스님이 해주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4: 좋은 일일까?
5: 한테 챙기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애초에는 뭐 카페 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코로나 때 인도에서 들어왔는데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살 곳도 없고 그런다고 아무 절이나 들어가서 나 살자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옛날에 인도 가기 전에 했던 작업이라도 해볼까 물론 와평각입니다. 그 와평각 작업이라도 할까 그것도 수행의 방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작업장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장 겸 처소 겸 이 창고를 내가 구했죠. 이제 구한 것이 아니라 빌렸는데 계약을 하고 작업장을 하겠다고 들어앉아 있는데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났더니 이게 월세가 매월 나가야 되는 월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나 오늘 한국 차도 좋아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있을 때 자주 접했던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몇 잔을 만들어서 팔면 월세가 해결될까?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인테리어가 3년이 갔죠. 3년 동안 혼자서 조금씩 만들어 왔던 결과가 이 카페입니다.
0: 오랜 시간 여러 사찰을 돌며 수행해온 스님. 절이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닦고자 발걸음을 옮겼고 마땅히 머물 곳을 찾던 그때 운명처럼 마주한 것이 지금의 카페 건물이었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님은 직접 가구와 조

0: 조명을 만들며 이 공간을 채웠다는데요.
1: 요 등은 큰절 일주문 아래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데 공중전화 부스 옆에 큰 소나무가 공중전화 부스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가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결국은 절에서 저 가지를 잘라야 되겠다. 그 가지 밑을 지나는 버스마다, 관광버스마다 버스 기사들이 애를 먹습니다. 차에 닿을까 봐.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 가지를 잘랐는데 나무 가지가 잘려서 땅에 툭 떨어졌는데 이렇게 굴곡진 모습으로 가지가 자라기도 쉽지도 않다. 그것도 우리나라 육송이.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두 개를 주워와서 여기 인테리어를 완성할 때 마지막에 전기 공사하면서 저걸로 샨들리에를 두 개를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진짜 나무로 만들어졌네. 좀 재미있어 합니다.
0: 스님이 만든 것은 조명과 가구만이 아닙니다. 직접 작업한 멋스러운 작품들도 카페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1: 전부 내가 했던 작품들, 그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와평각은 이제 깨진 기와 그다음에 돌, 도판이야, 지금 도자기 판, 도판 작품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0: 이곳을 채우고 있는 멋스러운 작품들, 바로 와편각입니다. 깨진 기와 조각 위에 그림과 글을 새겨넣은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10번의 개인전을 열었을 만큼 스님의 작품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 스님.
2: 스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1: 산에 갑니다.
2: 산에는 갑자기 왜 가시는 거예요?
1: 보물 창고에 갑니다.
2: 산에 뭐가 있어서 보물 창고일까요, 산에?
1: 나만 아는 보물 창고가 산에 있습니다.
0: 산에 보물 창고가 있다는 스님의 말에 함께 길을 나서봤는데요. 울주에서 무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남 모처의 한 산자락.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이곳에 있다는데 대체 어떤 보물이 숨어 있기에 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따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까지 한참을 들어가는데요.
1: 뭐 집도 절도 없고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천막 치고 살았지. 여기서 산속에서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요 길을 차가 못 올라가니까 기와 조각을 싣고 왔는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여기에 정차를 하고 그때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여기 땅을 약간 평탄 작업을 한 뒤로 기와를 넘겨가지고 그 500kg짜리 백자루 7개인가를 가져왔는데 여기다 넘겨놨죠. 그 뒤로는 뭐 손대지를 않으니까.
0: 스님이 그토록 아끼는 보물의 정체, 바로 수십 년 세월을 품은 기와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그 양이 상당한데요. 스님은 오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기와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답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기와를 한참을 둘러보는 스님. 원하는 모양과 결을 찾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만 스님은 그 기다림조차 작품을 준비하는 수행의 과정이라 여긴답니다.
1: 이거 건 한 15년 정도는 모았을걸요? 수십 개 사찰, 수십 개 폐사, 수십 군데의 폐사지 기화들이 여기에다 모아져 있죠.
0: 오랜 시간 직접 모아온 기화들. 기화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는데요.
1: 이거는 강화도 청년사 기화네. 그때 강화도 청년사 관음전의 기화가 절 뒤쪽에 있다 그러길래 찾아가가지고 이제 주지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뒤에 기화를 쓰지 않느냐, 내가 좀 가져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몽땅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 기화 있는 데까지 그 지게 지고 올라가서 지게에다 기화를 담아가지고 저 밑에 차까지 아마 지게질을 한 100번은 한 것 같아. 그 기화 그렇게 싣고 왔던 기화들입니다. 글쎄 뭐 기억을 나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이제 그 기화와 인연된 어떤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와요. 오, 나는 아까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옛날에 이거 수집할 때 생각들 이거 해가지고 작품을 어떤 작품들 어느 작품들을 얼마만큼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 와,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 아까.
0: 스님에게 이 기화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손만 대도 그 시절 이야기가 떠오르는 애틋한 추억이자 스님의 수행길을 지켜준 가장 가까운 도반이랍니다. 수많은 기화 가운데서 오늘 작업할 기화를 골라낸 스님.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카페로 가는 길. 3시간이나 걸리는 적지 않은 거리지만 스님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 기화들로 무엇을 만들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피워낼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다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카페. 스님은 쉴 틈 없이 바로 기화를 닦기 시작하는데요. 오랜 묵은 때를 벗겨내야 기화 본연의 숨결이 살아나기 때문이랍니다.
1: 일단 뭐 흙이니 뭐 이런 이끼 같은 거 다 닦아야지.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작품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작품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작품 해놓고 나서도 방해가 되니까 다 닦아야죠.

0: 또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는데요. 깨끗이 닦은 기와를 볕 좋은 곳에 나란히 눕혀두고 기와가 스스로 습기를 털어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기다리는데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볕에 맡기는 것. 이 기다림 또한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필 끝을 다시 가다듬으며 흐트러진 마음도 함께 정리하고 기와의 곁을 살피며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연필이라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지만 스님은 한 선 한 선에 온 정성을 담습니다. 기와마다 다른 결을 이해하고 그 위에 가장 자연스러운 형상을 얹으려는 스님만의 깊은 배려이자 작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각을 시작하는데요. 단단한 기와 표면 위로 칼날을 대고 정성껏 파내려갑니다. 한 번의 칼질이 곧 결과가 되기에 스님은 숨소리마저 낮추고 신중을 기하는데요.
1: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철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쇠.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이제

0: 이제 나는 철 전문가가 아니라 그 철을 다루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것도 뭐네 가지인가 보통 뭐더 세분화 되겠지만 크게 한번 네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서 부산까지 갔지. 부산 사상까지 가가지고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제 샘플 가져가서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보세요? 아, 우리는 그런 거안 합니다. 어디로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세요? 여섯 군데인가를 찾아다니니까 마지막에 한 군데에서 이거 만들 수 있냐고 했더니, 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프로듀서로. 아, 내가 쓰는 도구다. 그랬더니, 뭐 하는 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기와 조각을 가져갔어. 기와 조각을 가져가가지고 그 칼로 이걸 새겨본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철을 요 정도 철 쓰면 될 겁니다라고 딱 선택이 하고 주더라고.
1: 작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잘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도 모두 내려놓는다는 스님.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데요. 기와를 새기는 이 시간이 곧 스님에게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랍니다. 이제 조각한 기와 위로 붓끝을 세워 정성껏 색을 입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색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작품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단단한 기와 위에 피어난 꽃보다 출가.
0: 꽃보다 출가. BTN.
1: 그날 밤, 불을 밝히고 조용히 이해부를 드리는 스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어쩌다 출가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출가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만년설 희망.

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3: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2: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국민 정신 건강 증진과 K명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창종 80주년을 맞은 법화종이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대규모 사경 봉안식부터 시민과 함께한 산사음악회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승된 다비가 스님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으로 전승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 장례 문화인 다비의 가치와 전승 과제를 짚어봅니다. 임강사가 418년 만에 복원된 것을 기념해 창단한 금비라 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임강사는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문화포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44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월

0: 원로 의원 성우 대종사는 사리의 희유함을 찬탄하고 대중 모두 광명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정신과 초기불조의 계율을 선명상에서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안이 제시되며 국민 정신 건강 증진과 K명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양유근 기자입니다.
1: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의 심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창립 11주년을 맞은 협회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대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마음을 모아 명상에 드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공동대표 정혜 스님은 대승경전 선명상을 주제로 보다 확장된 세계관과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며 발표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님은 대승의 정신을 제시하며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고요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깨닫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엄경의 핵심인 법계연기와 인드라망 사상을 통해 인간은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온 세상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2: 화엄경은 말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수행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아주 깊은 명상적 통찰입니다.
1: 우리가 들이마시는 한 번의 호흡조차 나무가 뿜어낸 산소이며 자연, 우주와 연결돼 있다는 화엄적 선명상의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앞서 발표한 현암 스님은 초기 경전이 가르치는 불교 수행의 대의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대의 많은 명상이 기술적인 측면, 즉 정과 해에 치우쳐 도덕적 실천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행이 없으면 바른 삼매와 여실 직연이 생겨날 조건을 상실한다는 초기 경전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도덕적 실천이 빠진 명상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명상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전불자와 명상인이 동참하는 5개 준수 운동을 정착시켜 건강한 명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3: 지게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5개의 준수도 같이 한다면 더욱더 윤택한 명상이 되리라 봅니다.
1: 이번 기념 포럼은 대승 화엄의 연기와 자비사상과 상자부 불교의 지계가 선명상이라는 물줄기 속에서 어떻게 융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4: 11년 동안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5: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가 일상에서 선명상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스스로의 괴로움을 치유하고 마음 평안을 이루어
1: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축적해온 11년의 행보와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가 시너지를 내면서 K명상이 전 세계인들의 정신 고통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창종 80주년을 맞은 법화종이 지난 28일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습니다.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대규모 사경 봉안식부터 시민과 함께한 산사음악회까지 화합과 제도약의 현장을 BTN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천년고찰 통영 안정사가 전국에서 모이던 법화 행자들의 원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화종은 지난 28일 총본산 통영 안정사에서 종정 암연 대종사,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총무원장 스님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창종 8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80년의 회향, 100년의 발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법회는 법화종의 미래 비전 제시, 국태 민안과 국민 대화합을 염원했습니다. 종단 정상화를 이끌어온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이번 80주년이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7: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0: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80년의 법화 인연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1: 창종 70주년 당시 입재했던 관세음 보살 보문품 100만 독송 사경집도 이윤의식을 통해 안정사 대웅전에 봉안했습니다. 또한 보파종은 자비의 쌀 1000kg을 통영시에 전달하는 등 수행과 자비행 실천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화종 종정 아면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수행의 결실을 치하하며 이를 계기로 종단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2: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고 설하고 실천하는 대중이 살아날 때 종단은 다시 살아납니다.
1: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은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법화종의 새로운 미래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3: 법화종이 지나온 찬연한 역사를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위대한 원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1: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엄숙했던 법석이 화합의 한마당으로 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정서주를 비롯해 락스리 공연 등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산사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아름다운 산사의 선율 속에서 종단 정상화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랜 수행의 결실을 총본산에 귀결시키며 법화 행자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세운 법화종, 통영 안정사를 가득 메운 사부대중의 환희심과 원력은 창종 80주년을 맞이한 종단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4: 불교 승가의 장례 의뢰인 다비가 지난 1월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다비는 스님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전승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장례 문화인 다비의 가치와 전승 과제를 짚어봅니다. 첫 순서로 천년을 이어온 한국불교 다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5: 스님의 육신을 화장하는 불교 승가의 장례 의뢰인 다비. 장작과 집, 숯등을 쌓아 올리고 연불 속에서 불을 붙여 수행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의식입니다. 불길이 모두 잦아든 뒤 남겨진 사리를 수습하는 절차까지 이어지며 무상을 일깨우는 불교의 마지막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 당시에도 설행된 다비는 오늘날 동북아시아 불교권 가운데 한국 승가만이 고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과 문중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연화단을 쌓는 방식과 재료, 의식 절차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온 점은 한국 다비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자산입니다.
6: 다비 문화가 이제 사찰이 항상 부처님 시대 때부터 화장 문화로 내려온 문화이기 때문에 어디는 이제 이게 나무를 많이 쓰고 어디는 새끼줄을 쓰고 이 재료를 사용하는 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틀렸지만은 그 지역적 특성을 살린 최대한 대로 살린 그런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 한국 다비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된 자장 스님의 다비를 시작으로 12세기에는 승가의 대표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에는 성문 상이초 등의 의례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승됐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다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단지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을 넘어 사부대중 모두에게 불교의 재행무상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살아있는 법석이었기 때문입니다.
7: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또 재행무상 이런 두 가지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한테 다비가 의미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다비장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가르침을 이제 실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 화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5: 천년의 세월을 관통해온 한국의 다비는 이제 단순한 종교 의례를 넘어 전통 장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형 유산입니다. 실제 현행 장사법에도 사찰 경례에서의 전통 다비 의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이 다비를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고

0: 신규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 종교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밥 먹고 또 공부 수행하고 일상생활이 전부 다 의례화되어 있어요. 우리 불교의 무형유산은 그야말로 보고입니다. 보고. 우리가 잘 보존하려면 이렇게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아서

0: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1: 부처님 가르침은 때론 법문으로, 때론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요. 안동 임강사가 418년 만에 복원된 것을 기념해 창단한 금비라 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고 아름다운 울림을 시민, 불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동이 가득했던 현장,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에 얹어진 맑고 따뜻한 합창이 객석 구석구석으로 전해집니다.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수행자의 마음을 담아낸 임강사 금비라 합창단의 첫 정기 연주회. 지난 26일 열린 연주회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정신을 노래로 전하는 특별한 법석이었습니다. 418년 만에 복원된 금강사가 새로운 문화 포교 방편으로 선보인 연주회에는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3: 우리 꽃처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늘 마음도 몸도 꽃처럼 그렇게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 금강사 주지 지연스님은 축하 인사를 통해 금비라는 거친 바다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수호신의 이름이라며 우리의 노래가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자비의 음성이 되기를 발언한다고 기원했습니다.
4: 합창단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로 세상을 맑혀보자는 취지와 목적으로 제1회 금비라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가졌는데 가슴이 좀 뭉클한 것 같아요.
2: 합창단은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희망과 용기,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공연이 이어질수록 객석에서는 조용한 감동이 번졌고 노래는 어느새 법문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어 특별 초청된 소프라노 황상미 씨는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공연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5: 임강사가 400년의 역사를 뚫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도 스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임강 사랑밴드의 따뜻한 무대와 어린이 합창단 우리는 선제의 특별 공연은 세대를 잇는 화합의 의미를 담으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박수를 보내며 첫걸음을 내디딘 금비라 합창단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6: 합창단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커다란 새로운 목소리가 울림을 주고 새로운 감동을 주고 해서 큰 감동도 받고 너무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고
2: 창단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임강사 금비라 합창단. 앞으로 정기 연주회와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불교 음악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포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1: 서울 관악구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봉한 4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봉 성우 대종사는 진신사리의 희유함을 찬탄하고 대중 모두가 광명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7: BTN 불교TV 회장 무봉 성우 대종사와 서울 관악구 보명사 회주 상원 스님이 경내 불사리탑에 꽃공양을 올립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 상좌부 불교 국가 스님들은 빨리어 경전을 독송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보명사가 어제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봉한 4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982년 회주 상원 스님이 스리랑카 최초 사찰 이수르 무니를 참배하고 주지 상가라 키타 스님에게 기증받아 이혼해온 진신사리입니다.
8: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인연으로 다 국운이 융창하고 나라가 다 좋게 되는 그런 인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 신도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보명사가의 노랫말을 쓴 인연으로 매년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있는 성우 대종사. 대종사는 44년 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희유한 일이었다며 상원 스님의 선근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이어 부처님

0: 마음을 믿고 따라 마음자리가 밝아지는 게 가장 큰 복이라며 참석 대중 모두 태양보다 더 밝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1: 정말 이 도량에 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아주 기쁜 일이에요. 이 도량에 오실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큰 복을 받은 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40여 년간 신행을 이어오고 있는 보명사 법우회 전명기 회장은 스님들을 보필해 더 나은 포교도량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2: 보명사에 그 한 분 한 분 오시는 신도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가지고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0: 스리랑카와 베트남, 몽골, 태국 등 각국의 외교대사와 종단과 종파를 넘나든 스님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보명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매개로 신행과 포교의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불교를 잇는 국제교류의 도량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공주 신원사 불교대학이 제17기 불교대학 수개식 및 졸업식을 봉행하고 참된 불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7일 경내 세심당에서 불교대학 학장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강주 이루 스님, 변병석 불교대학 총동문회장과 17기 졸업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개식과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학장 성관 스님은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소중한 결실을 맺은 만큼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그동안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회향하는 불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병석 총동문회장은 신원사 불교대학에서 맺은 좋은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배 동문들과 함께 기도와 봉사에 앞장서며 참된 불자의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신원사 불교대학 17기 졸업생들은 불교대학 총동문회 일원으로 지역 포교와 신행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 지정구역을 백양사와 암자까지 확대하고 명칭을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백암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년고찰 백양사가 지닌 역사 문화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양사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주요 문인들이 교류한 유래 깊은 사찰로 전봉중 장군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기록과 시문이 전해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에 함께 지정된 운문암, 청류암 등 약 10개의 산내암자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봉준 장군의 피신처로 활용되는 등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백양산 일대는 비자나무숲과 고불매 등 천연기념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백양계곡의 수달 서식지를 포함해 약 1,5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술주 한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마시는데.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신다고.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괴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엔종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전 이리

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이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봄덕 해양삼처 실은 만지신 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 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

계지제수 상고월복해 의왕양지대원 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4: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0: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7: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8: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6: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타 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0: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용주림신 주야 신종주가신 주하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공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불교 교육학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연합체 한국불교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출범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어 불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대학 연구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온 흐름에서 벗어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현장의 교사들 중심으로 주요 현안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확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박병기 회장님 모시고 교육 현장의 부름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0: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1: 예.
0: 네.
1: 반갑습니다.
0: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불교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박병기입니다. 저희가 불교를 교육과 특히 학교 교육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뜻을 모아서 새롭게 발족한 단체인데 이렇게 BTN 불교TV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가 학교 교육의 현장의 어려움을 예. 우리가 불교의 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점에 다가가고 또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예. 오늘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또 그런 문제점들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죠. 네.
1: 예.
0: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들을 보면

0: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부모들 모두가 다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불교계가 이 학교 안의 고통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이 논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출범한 이 한국불교교육협의회의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예. 그동안 불교가 교육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왔었죠. 네. 예를 들면 부설 학교도 있고 네. 또 기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이 학교 교육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네.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해왔다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스님 말씀처럼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고통에 심술을 내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특히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네. 해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네.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0: 그렇지.
1: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교사와 함께 살아야 네. 되는 학부모도 네.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런데 그런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 사실 불교가 고통에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종교다라는 네. 평을 받는데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0: 네.
1: 이제 그런 뜻을 갖고 모임을 만들고자 했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뜻깊은 단체들에서 네. 함께 해주셔요. 한국불교학회라든지 뭐 여러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라든지
0: 네.
1: 아니면 여러 연구소에서 정확하게는 최종적으로는 17개 단체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네. 저는 4월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0: 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 안에 이 협회의 협의회의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어느 정도는 또 들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1: 예.
0: 또 이런 취지에 공감한 국내 17개 단체가 이게 시작부터 참 예.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웃 종교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은 교육 현장의 부름에 우리 불교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1: 예. 예. 네. 그래 기본적으로는 네. 뭐 학교나 연구소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0: 네.
1: 학교 교육을 불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0: 네.
1: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0: 네.
1: 이제 그 우연치 않게도 동국대학교에
0: 네.
1: 최근에 불교 교육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0: 아, 네.
1: 본격적으로 그 총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0: 네.
1: 거기에 이제 소장님이 동국대 교육학과의 장환영 교수님이신데
0: 네.
1: 그분이 이제 저희 단체 소속 부회장으로 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학교를 네. 불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좀 분석하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학문적으로 연구하자.
0: 네.
1: 이제 거기에 1차적인 관심들이 모아졌는데
0: 그러셨군요.
1: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0: 네.
1: 학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
0: 그렇죠.
1: 특히 네. 교사들이 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소리들
0: 네.
1: 또 아우성들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0: 예.
1: 그리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런데 그런
0: 네.
1: 고통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학문적인 그 논의와 함께
0: 네.
1: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도 좀 함께 찾아보자.
0: 네.
1: 거기에 뜻이 모인 것입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받던
1: 네.
0: 교육의 현장 또 교사들의 위치 그런 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1: 예.
0: 네, 세월이 예. 많이 흘렀기 때문에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교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고
1: 예.
0: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네, 그런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옛날처럼 대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 이런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불교 사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런데 이제 이 단체에 우리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 소임을 맡으셨어요.
1: 예, 예.
0: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1: 예.
0: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이

0: 협의체 운영 철학이 있으실까요? 네.
1: 예. 저는 계속 학문적인 생활, 학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0: 네.
1: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0: 네.
1: 특히 교육 과정, 교과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인성교육이나 시민교육의 전문가로 분류되는
0: 네.
1: 그런 사람인데, 중간에 불교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0: 네.
1: 불교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0: 네.
1: 그런 문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관점들이 보이고,
0: 네.
1: 또 그것이 단순히 학문적으로 어떤 것을 현상을, 교육 현상을 학교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네.
1: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고통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저희 협의회를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 이론과 학교 현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0: 네.
1: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0: 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사회를 잇는 이 불교 교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1: 예.
0: 당장 올해부터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학교 현장의 중심인 이 교사들을 만날 계획이시라고요?
1: 예.
0: 네.
1: 제가 이제 계획을 확정했는데,
0: 네.
1: 7월 29일, 30일, 1박
0: 네.
1: 2일 동안,
0: 네.
1: 강원도 인제 만해 마을에서
0: 네.
1: 첫 번째 교사 연수를 일단은 30분 정도의
0: 네.
1: 교사를 모시고 함께 해보려고 그럽니다.
0: 그러면은 우리 불교계 종립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예.
0: 아,
1: 꼭
0: 그렇군요.
1: 제한하지 않고,
0: 네.
1: 학교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0: 네.
1: 어떤 교사든지 원하는
0: 네.
1: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0: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교사들을 30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그 안에 구체적인 명상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가지고,
0: 네.
1: 그 이상을 좀 넘어서면
0: 네.
1: 조금 그런 구체적인 명상을 한다 이런 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0: 네.
1: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0: 아,
1: 저희들이
0: 네.
1: 자칫하면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
0: 그렇지요.
1: 같아서
0: 네.
1: 일단은 30명 정도로 처음 시작을 해보고,
0: 네.
1: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찾은 다음에
0: 네.
1: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아주 좋습니다. 프로그램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께서 좋은 그 느낌을 받으시고, 또 교육 현장에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자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안도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에서 도출된 교사들의 의견은 또이 후반기에는 동계학술대회 주제로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학술단체에서 세미나를 기획할 때는 대체로 이제 그 임원진이나 기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0: 네.
1: 그 주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0: 그렇지요.
1: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0: 네.
1: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름에 30분의 선생님들과 만나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0: 네.
1: 거기서 특히 불교 교육학을 하는 우리 같은 학자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 무엇을 좀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그걸 충분히 녹여내는 주제를 잡아서 실천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에 학술 세미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 한 번은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학술 세미나, 그렇게 출발점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이제 교육의 세 주체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의 위기를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얽힌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1: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시대가 이제

0: 개인, 우리 시대의 인간상은 개인이거든요.
1: 네.
0: 고립되고 독립된 개인을 네. 중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히 이제 그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뭐 나쁜 시도를 했다 그러면 아, 그

0: 자살 현상을 분석하면서
1: 네.
0: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적 현상이다.
1: 네.
0: 그 자살로 몰고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봐야만
1: 네.
0: 그 개인의 자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1: 맞습니다.
0: 벌써 1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그 얘기를 그때 아마 자살률이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1: 네.
0: 그 시기에.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고통스러운 수님 소리를 내면 그게 그 개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1: 네.
0: 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1: 맞습니다.
0: 하거든요.
1: 네.
0: 우리 사회가 그런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1: 네.
0: 그런 가운데서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1: 네.
0: 자유를 아주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고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는 각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면서
1: 네.
0: 그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
1: 네.
0: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다.
1: 네.
0: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2: 그렇죠.
0: 그런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기 얘기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1: 네.
0: 못 참고
1: 그렇지.
0: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이 돼 있으니까
1: 네.
0: 학교에 와서 못 참고 그냥 불만을
1: 네.
0: 얘기하고
1: 예.
0: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바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1: 네.
0: 특히 지금 선생님들이 무서워하는 게 국민신문고입니다.
1: 맞습니다.
0: 국민신문고에 그냥 넣으면
1: 네.
0: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그 고통들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오고
1: 네.
0: 선생님이 고통스러우면 그 반의 학생들이 고통스럽고
1: 네.
0: 사실 학부모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1: 네. 네. 참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0: 예,
1: 네.
0: 예.
1: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그렇죠?
0: 예.
1: 네. 그리고 현대 교육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치우쳐 있다는 점 또한
0: 예, 예.
1: 우리가 문제로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예.
1: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1: 네.
0: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인간상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 시대의 인간상을 상징하는 것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경제적
1: 네.
0: 인간이거든요.
1: 네.
0: 자신의 이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1: 네.
0: 능력 역량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굳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은 그런 인간상은 허구적 인간상이기도 하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1: 네.
0: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1: 그렇습니다.
0: 뇌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미 그건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1: 네.
0: 이기적이기만 하는 존재는 아닌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건 인간관 네. 자체가 조금 그것만 뭐 고집혀버리면 그건 틀린
1: 네.
0: 주장인 것이죠.
1: 예.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새로운 인간상으로
1: 네.
0: 호모 인드라네티우스라는 인간상을
1: 네.
0: 제안. 해보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드라망처럼
1: 네.
0: 긴밀하게 연기적 관계망 속에서만
1: 네.
0: 살 수 있는 존재.
1: 그렇습니다.
0: 그런
1: 네.
0: 새로운 인간상이 대두돼야 된다.
1: 네.
0: 그렇게 그런 인간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1: 네.
0: 교육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1: 네.
0: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1: 네.
0: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0: 예. 그래도 비교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제가 제시한
1: 네.
0: 인간관이
1: 네.
0: 비교적 공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1: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0: 예.
1: 기계 문명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0: 예.
1: 인드라망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드라망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내가 존재하는 사회 단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속에서 인드라망. 크게는 나라 안에서 인드라망.
0: 예.
1: 근데 요즘은 모바일 하나면 온 세계가 인드라망 속에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0: 예, 예.
1: 2500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신 지가 2570년이잖아요.
0: 예.
1: 2570년 전에 부처님은 이미 우리는 이 인드라망 속에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거
0: 예.
1: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0: 예,
1: 이
0: 예.
1: 지금 현대 사회가 다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교수님의 그런 이론이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1: 네.
0: 그 호모 인드라네티우스라는 책을
1: 네.
0: 제자들과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0: 좀 더 확산시켜 보려고
1: 네.
0: 노력하게 스님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교사는 과중한 책임
0: 예.
1: 그리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잖아요.
0: 예.
1: 예. 자기가 한 클래스를 책임지고 있으면 그 본인은 한 사람.

0: 사람이지만 이 감정을 내가 맡고 있는 학생이 20명이다 그러면 20분의 1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감정 노동에 시달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학생들은 요즘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우리 교육이 너무 경쟁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는 수우미양가로 채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1: 채점을
0: 네.
1: 못하게 해놨습니다.
0: 네, 그렇다고
1: 그래서
0: 하대요.
1: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0: 네.
1: 상황이 됐습니다.
0: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라면 또이 등급을 매기려면 또 점수를 따져야 되고, 이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또 불안에 시달리면서 방향성을 잃는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는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이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과연 대학은 갈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로 제대로 좋은 회사로 취직은 할수 있을까? 뭐 이런 또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고통이 서로를 향해서 표출되면서 또 악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육 현장에 계신 우리 교수님이 바라보는 이런 문제점들 좀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1: 우리가 뭐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으니까 경쟁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근데 우리 사회 문제는 경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해가지고
0: 네.
1: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막 시키고, 그러니까 저집 아이가 하니까 우리 집 아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경쟁으로 애들을
0: 그러니까
1: 내모는
0: 말입니다.
1: 것이거든요. 그건
0: 네.
1: 정말 나쁜 짓인 거죠.
0: 그렇죠.
1: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0: 네.
1: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들은 소문이 들려오면 또 두려움으로 오니까, 저
0: 그러니까요.
1: 집 아이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0: 우리
1: 영어
0: 아이는
1: 유치원 안 보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0: 뒤처지는가
1: 드니까
0: 싶고, 네.
1: 이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 그런 상황을 그 있는 그대로 좀 정확하게 보고, 제가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그런 분들과 얘기할 때도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자녀들 교육을 얘기할 때 하는 그 말을 본인들 자녀에 관한 얘기에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만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런 문제들이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저는 그 여실직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초전범경부터 나오더라고요. 여실직연이.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라.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이른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그 아이가 꼭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볼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게 되고 있는데, 하버드대학에서 한 30년 정도의 그 기간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가를 연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적도 아니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실제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그걸 감내하고 감당해내는 능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속 그렇게 아이들을 불필요한 과다한 경쟁으로 몰아붙여서
0: 그렇습니다.
1: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그런,
0: 맞습니다.
1: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 교육이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학부형들이 여실직연 할줄 아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갖고 살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고 이후에 그렇게 됐기도 하겠지만 축구는 금지, 수학여행은 취소. 또 운동회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학교 현장 체험 활동도 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부모 민원과 고소 고발 부담이 커지면서 또 행사 운영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뭐 현장의 분위기들이 그런데요. 안전히 아이들의 활동을

0: 멈추게 할 이유가 아니라 또더잘 뛰게 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부 장관 간담회가
0: 네.
1: 그 대통령께서 구더기 못 써서 장못 담그냐, 안전 관련 민원이 있다고 어떻게 그 중요한 체험학습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교사들이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장 큰 게, 그몇년 전에 그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속초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그때 이제 불행히도 그 내린 상태에서 그 관광버스가 뒤로 후진하면서 아이를 치여가지고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솔 교사가 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금고형을 받아가지고 교직을 그만둬야 될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선생님들이 막 그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 다행히 2심에서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교직 그 자체는 유지하는 걸로 되긴 됐는데, 이제 그건 그런대로 해결됐는데, 지금 또 유치원 학생 하나가 저 목포 앞바다 쪽에서 어떻게 그냥 잘못된 걸 해가지고 바다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익사한 걸로 발견된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 교사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0: 그렇죠.
1: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물론 그 아이를 잃은 입장에서는 정말 비통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체험학습에 갔을 때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그런 사고를
0: 그러니까요.
1: 100번에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0: 그럼 체험학습을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0: 교사들은.
1: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날 그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걸 해결해 주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간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한테 가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그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면서, 사실 교육과정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체험학습은 정말 중요한 교육활동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안심하고 갈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적인 장치라든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0: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가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있다면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 가정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교육에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초대 회장이신 우리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또 무거운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교육의 현장이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여실지견에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을 들으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실지견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실지견에 대한 설명을 좀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뭐한 사람이 그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게 실제 여러 가지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기도 했고, 자기가 자라는 배경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이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돼 있는데, 부처님이 그 초전법경에서도 여실지견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저는 그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0: 네.
1: 그 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또 세계와 연결돼 있고
0: 네.
1: 또 자연 우주와도 연결돼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될 수 있겠죠.
0: 네.
1: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0: 네.
1: 자신의 이익이나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과 긴밀히 얽혀 있을 때라야 비로소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존재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0: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1: 예.
0: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신을
1: 예.
0: 여실직견할 줄 알고
1: 예.
0: 자신을 여실직견하게 되면 내 아이에 대해서도 여실직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럼 아이에게 예. 압박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1: 예.
0: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근대 불교 사상가인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석전 정호 스님의
1: 예.
0: 이 교육관을 재조명하면서 오늘의 교육 현실 속에서 또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생각하고 예.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예. 그 석전 정호 스님은
0: 네.
1: 속명으로는 박한영 스님으로
0: 네,
1: 많이 알려져
0: 있으신지요.
1: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불교 교육의 근대 불교 교육의 선구자시고
0: 네.
1: 상징 그 자체신데
0: 네.
1: 따져 보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상황 속에서
0: 네.
1: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특히 이제 강사에
0: 네.
1: 초점을 맞추고 사셨고
0: 네.
1: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식민지 상황으로 불교도 어렵고 뭐 기타 우리나라도 어렵고 그랬을
0: 네.
1: 때 그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깨쳐갈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0: 네.
1: 불교 강사다.
0: 네.
1: 불교 강사가 제대로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고
0: 네.
1: 분명히 서야 바로 서야만 그나마 우리나라의 이 엄혹한 상황 속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0: 네.
1: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그런데 현재의 불교 강사들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0: 네.
1: 말씀하시면서 뭐
0: 네.
1: 여러 가지 게으르고 뭐 공부도
0: 네.
1: 안 하고
0: 네.
1: 경전도 안 보고 막 이런 말씀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0: 네.
1: 그 강사에 나도 포함된다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를 비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제가 이제 교육대학에 있다가 교원대학으로 옮겨와서 주로 교사들과 많이 만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상황을 좀 사실 학교에 계신 교사들이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고
0: 그렇죠.
1: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지식인들입니다.
0: 네,
1: 대체로
0: 맞습니다.
1: 웬만하면 뭐 석사, 박사도 있고 막
0: 네,
1: 그런 것도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0: 네.
1: 특히 학교 교육의 이 문제점들을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0: 네.
1: 그런 데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네,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는 주체가
0: 네.
1: 교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영 스님의 그런 가르침을
0: 네.
1: 지금 우리가 되새겨서
0: 네.
1: 특히 우리 한국이 100여 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지고 뭐
0: 네.
1: 대단해졌잖아요. 실제로
0: 네,
1: 감당하기 네. 힘들 정도로 어떤 때는
0: 그렇죠.
1: 대단해지기도 했잖아요.
0: 그런데 네.
1: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0: 네.
1: 불행해하는지
0: 네.
1: 그러니까 이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서
0: 네.
1: 그걸 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체로서 좀
0: 네.
1: 교사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리고 특히 불교가
0: 네.
1: 불교도 불교 스님들이 다 교사들이시잖아요. 한편으로
0: 네.
1: 그러니까 스님들을 비롯해서 불교에서도 좀 그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0: 네.
1: 겁니다.
0: 예. 그러시군요.
1: 네.
0: 불교 원전을 공부하시면서
1: 예.
0: 이 가장 큰 울림이 된 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있으실까요?
1: 네. 예, 예. 뭐, 그, 저는 불교를 좀 늦게 접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1: 박사 학위를 받고,
0: 네.
1: 교수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던
0: 네.
1: 중에,
0: 예.
1: 그, 가산 지광 큰 스님이,
0: 네.
1: 그, 불교 원전 전문학님 삼학원이라는 5년제 과정을 만드셨어요.
0: 네, 그러셨죠.
1: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지관 스님을 지도교수로 모셨던데
0: 네.
1: 저한테 꼭 읽어서 이렇게 졸업 논문으로 이걸 주제로 쓰라고 주셨던 게
0: 네.
1: 원효 스님의 보살계본 지법요기였습니다.
0: 네.
1: 근데 그걸 쭉 읽다가 탁 걸렸던 것이 그분이 자찬 회타계를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그때는 안 다가왔습니다.
0: 네.
1: 왜 자찬 회타계를 이렇게 강조하시지?
0: 네.
1: 그 많은 계율이 있고 네. 여러 계율들이 있는데 그 보살계본 지법요기에서는 자찬 회타계가 중심이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게 아까 그 석전 정호 스님 말씀하실 때도
0: 네.
1: 남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0: 네.
1: 자신은 제외시키고 예외를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실제로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지.
0: 그렇죠.
1: 나는 좋은 강사인데 니들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0: 네.
1: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도 늘 자찬 회타계를 새기면서
0: 네.
1: 이 모든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고
0: 그렇죠.
1: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부터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자격도 없다.
0: 네.
1: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동업중생이라고 하고 공업중생이라고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는 나에게도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그럼, 예.
0: 그러니까
1: 예.
0: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교육 현장에서 임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협회 회장까지 맡게 되신 것 같아요.
1: 네, 예.
0: 정말 적절하게 예, 예. 회장님으로 잘 모신 것 같은데요.
1: 아닙니다.
0: 철학을 예. 한다는 것은 나에게 말을 걸고
1: 예.
0: 또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1: 예.
0: 이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나의 모습? 네, 우리 교수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있으시다면 네, 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0: 네.
1: 큰 기대를 가졌던 게 불교 공부를 하면
0: 네.
1: 마음이 잘 다스려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근데 네.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래서 지금도
0: 네.
1: 특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나 뭐
0: 네.
1: 강연장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이제
0: 네.
1: 충분히 제 마음을 다스리면 잘 할 수 있는데.
0: 네.
1: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0: 네, 그래서 맞습니다.
1: 그걸 해결해야 이게 마음 공부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0: 네.
1: 불교 공부를 횟수로는 벌써 30년이나 했는데
0: 네.
1: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0: 맞습니다.
1: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불교 공부를 한 게 맞는가?
0: 네.
1: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교수님 저도 해당이 됩니다.
1: 이거 무슨 말씀? 그 스님이야.
0: 내가
1: 계속 쟁을 하시니까.
0: 부처님 제자가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이런 용심을 못 하고 있는가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1: 예. 네.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
0: 맞습니다.
1: 그 묵기영의
0: 네.
1: 주신 말씀 중에
0: 네.
1: 제가 직접 모신 큰 스님은 사실 가산 직원
0: 예.
1: 밖에 없는데 아,
0: 네.
1: 참 그 설악 무산 스님도 제가 불교평론 관련지어서
0: 네.
1: 가끔 뵙고 그랬는데
0: 네.
1: 그 두 분이 공통점이 그 역시 그분들도 화가 나면 화도 내시고 뭐
0: 네.
1: 막 이렇게 토라지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실제로 보이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지금도 늘 생각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0: 네.
1: 항상 심지어 총무원장으로 그렇게 바쁘실 때도
0: 네.
1: 총무원장 하루 일과가 끝나면
0: 네.
1: 그 연구원에 당시 연구실로 돌아오셔가지고
0: 그러시죠.
1: 네. 책을 계속 보시고 특히 이제 사전
0: 그렇게.
1: 원고를 보시고 그러셨죠.
0: 네.
1: 근데 그러시다 졸기도 하셨어요.
0: 네.
1: 그것도 몇 번 봤더니 왜냐하면 하루 일과가 총무원장 일과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돌아와 책 보다니까 졸기도 하시는데
0: 네.
1: 그러다가 저거 눈이 마시면 빨리 깨어나시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국 수행자라는 게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구나.
0: 네.
1: 그런 큰 가르침을 얻어서
0: 네.
1: 지금도 마음은 잘 다스려지지 않지만
0: 네.
1: 공부를 놓지 않고 있으면 조금씩
0: 네.
1: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0: 네.
1: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0: 우리 교수님의 바람은 네, 용심을 잘하는 거.
1: 예,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앞으로 이미 교수님은 어느 단계에 딱 계신 것 같고요. 이제
1: 아이고,
0: 조금만 미세한 그런 마음 작용을 잘 바라보시면
1: 예,
0: 교수님께서 예. 계획하시는 말을 다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저도 뭐 늘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늘 체크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네, 서로가 마음 바라보고 또 서로를 거울 삼을 줄 알면
1: 예,
0: 예, 예. 마음 공부가 제대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 끝으로

0: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1: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교와 좀 늦게
0: 네.
1: 인연이 닿아가지고,
0: 네.
1: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큰 인연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0: 네.
1: 다산 지광 큰스님의 유발상자가 될수 있는 인연이었으니까, 그게 보통
0: 대단한
1: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0: 인연이시네요. 보통 인연이
1: 마지막
0: 아닙니다.
1: 상좌 정도 됐습니다.
0: 네,
1: 보니까.
0: 그러셨군요.
1: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교와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직도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마음 공부가 잘안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생길 것 같아, 이제. 이제 그래서 그 불자라면 정말로 불교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토대를 두고 불교의 관점에서 자기 삶과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삶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해 보신다면 정말로 훨씬 더 좋아진 삶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0: 아유,
1: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이 시즌 3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님이신데
1: 예.
0: 우리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잘 좋은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좋은 세미나도 하시고 해서
1: 예.
0: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스스로가 여실지견 할수 있는 그 단계까지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0: 네,
1: 최선을 다해
0: 건강하시기
1: 보겠습니다.
0: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1: 예.
0: 네. 네, 마음을 돌보는 일이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학교가 겪고 있는 교육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눈으로 교실의 현실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이 불교의 핵심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또 교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권순예 불자님, 배미연 불자님, 그리고 황미숙 불자 가족 여러분, 부따의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실지견 하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첫눈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3: 그렇습니다.
1: 28년 전이라고요? 네? 28년 전이라고요?
2: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1: 예쁜 여자들! 조금!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날이 밝기 전 깨닫지 못한 미명의 생명들을 일깨웁니다. 땅 위의 축생을 깨우고 하늘을 나는 생명을 깨우고 물속 생명들을 깨워 삼라만상의 혼탁한 세상에서 고요한 하나의 진리를 찾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 절집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서남사입니다. 호남의 명산으로 꼽히는 조계산. 서남사는 조계산 장군봉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에 자리했습니다. 서남사로 향하는 길,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반깁니다. 장군이 지켜주는 자리라 사천왕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석주가 맞아주는데 조계산에서 나온 한 계파가 청정하니 남악에서 열려 많은 고승이 나왔다고 전합니다. 서남사는 한국 산사의 원형을 간직한 곳입니다. 숲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승선교를 만납니다.
3: 불교에서는 속계와 이 법계, 말하자면 불법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이것을 대부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생이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속계에서 법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리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물이죠. 계속해서 이제 법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 승선교를 무지개 다리라고도 부르는 것은 아랫부분이 아치형이기도 하지만 불법의 세계로 안내하는 다리이기 때문 아닐까요? 다리 아래 윗부분에는 용머리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용머리를 뽑으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전설도 전해옵니다. 승선교를 지나면 강선로가 맞아줍니다. 고려시대 풍수사상을 엿볼 수 있는 정각이죠.

0: 강선루는 양쪽 산줄기가 벌어져 기운이 빠지는 자리에 누각을 세워 막은 것입니다. 1500년 전 지어진 서남산은 산지 지형에 맞추면서도 산사의 원형을 잘 구현했습니다. 일주문부터 8단의 계단식 배치로 이루어져 있죠. 불교에서 8단 그 다음은 극락세계입니다. 속세에서 극락에 이르는 길을 담은 서남산은 창건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하나의 철벌과 두 개의 탑, 세 개의 승탑을 둔 사찰로 지어졌습니다. 서남사 대웅전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가운데 어간문이 없고 외부에는 벽화나 단청이 없습니다. 내부에는 협시보살 없이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본존불만 모셨습니다. 이른바 대웅전의 산무입니다. 대웅전 앞 두 기의 불탑은 신라시대 후기인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서남사 문화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1: 서남사는 산사 중에서도 큰 사찰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입지가 산과 그대로 소통하는 경계가 없는 그런 자연과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누각이 있고 그리고 설원당과 탐진당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네 동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사동 중정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일반적인 사상이 선수행과 교학술을 함께하면서 또앞 누각에서는 염불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차원 구조가 그대로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서남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0: 서남사 경내 깊은 곳에는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에 작지만 화려한 멋을 지닌 각황전이 있습니다. 안에는 처음 지어질 당시 만든 고려시대 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서남사 각황전, 철조 열애좌상입니다. 서남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산사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창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서남사의 역사는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제 성황 때 아도 화상이 비로함을 짓고 해천사라 했던 것을 통일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서남사라 고쳐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서남사를 크게 중창한 이는 11세기 후반 대각국사 의천이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스님들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중창 복원했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과 두 번의 화재를 겪은 서남사에는 곳곳에 숫자와 해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화마를 멀리하려는 마음입니다. 모량수각 앞마당에는 누워자라는 와송이 있습니다. 500년이 넘은 노송입니다. 서남사의 대표적인 건물은 다름 아닌 뒷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꼽히는 곳이죠. 해우소, 근심을 더는 곳이라는 이름이 끄덕여지는 곳입니다. 서남사에는 통일신라 말에 선불교와 함께 지어진 차밭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서남사에서 수확한 차를 송나라에 수출했다고 전해질 만큼 뛰어났던 야생 작설차입니다. 서남사 스님들의 소임 중에는 다각이라는 소임이 있었는데 이는 차밭과 차를 관리하던 소임자를 말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서남사 스님들은 지금도 차를 직접 따고 덮어서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참선과 함께 차를 즐깁니다. 서남사 차는 서남사만의 마지막 가양처리 비법으로 고소한 맛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며 깨끗하게 마시면 이것이 한국의 다도 전통을 이어온 사찰의 차 마시는 법입니다. 서남사에는 곳곳에 차와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숯가마는 숯불 위에 주전자를 매달아 종일 찬물을 덮이던 곳입니다. 찬물로 쓰였던 4단 석조도 있습니다. 첫 우물은 부처님께 바치는 물이고 두 번째는 마시고 밥 짓는 물, 세 번째는 채소를 씻는 물, 마지막이 허드레로 쓰이는 물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물로 끓인 차는 부처님께 올립니다.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는 선종과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이 함께 발달한 몇 안 되는 사찰 중 하나인 서남사. 한때 중국에서도 그 명성이 드높았던 도량의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서남사입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노년기가 3분의 1이나 차지할 만큼 긴 시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길어진 노년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멋지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대가 김병곤 박사님 모시고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제가 앞서서 우리 노년이 길어졌다. 그런데 이 노년을 행복하게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을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1: 네, 주제는 운동인데요. 네. 그 운동 중에서도 코어라고 하는 허리 운동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0: 사실 뭐 코어 힘, 그리고 또 척추가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나이를 먹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께서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네. 심지어 돌아가면서 아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개인의 그냥 느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70% 정도가 신체 세 군데 이상은 아프다고들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척추 운동을 콕 집어서 주제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보통 한 세 군데 이상이 아픈데요. 네. 허리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 세 군데 중에 척추, 이 네. 허리는 대부분 아프시군요.
1: 네, 그리고 그 척추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지점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척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이 통증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네네. 박사님. 네. 그렇다면 이 척추가 아파지는 나이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 운동을 꼭 해야 하는 나이는 또 정해져 있을까요?
1: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40대들이 척추 수술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시는 중년들이다, 40, 50대다 그러면 내 허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네. 생각하셔야 돼서 사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건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 갑자기 허리가 좀 아픈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박사님께서는 꾸준히 이제 재활 운동도 하시고 많은 분을 또 지도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신체 부위 중에 척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재활을 진행을 하시나요?
1: 네, 맞습니다. 허리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몸의 가운데가 허리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가 망가지게 되면 위로는 목이 망가지게 되고요. 아래로는 무릎이나 그 골반 등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허리를 바로 잡으면 우리 몸 전체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허리의 건강함을 먼저 만들고 다른 부위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맞아 내가 허리가 아팠더니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아파오고 목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아팠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재활을 하셨던 선수 중에도 정말 척추가 나아진 분이 있을까요?
1: 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그 우리나라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그 정현 선수가 네. 그 세계 랭킹 1, 2위를 꺾었을 때 아마 그 TV로 보셨을 텐데 아마 발바닥이 찢어지면서 경기를 중단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2년 후에 저랑 운동을 시작했는데 찢어진 건 발바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수의 부상의 시작은 허리였거든요.
0: 아, 순서가 허리가 먼저였던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잘 못 움직여서 이 발바닥에 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대략 한 1년 정도 저랑 운동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 그 외국 대회까지는 못 갔지만 국내 대회에서는 본인의 기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허리는 대체적으로 약간 부상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네. 아픈데 목에서 나타난다든지 무릎에서 나타난다든지 네. 그렇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척추, 이 몸의 중심에 힘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다른 곳에
1: 맞습니다.
0: 무게중심을 둬서 부상이 심해지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0: 저도 허리가 아프다 보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이해가 네네. 가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척추 운동도 강연만으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간단한 운동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있나요, 박사님?
1: 네,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오늘도 제가 아마 조금 간단한 운동을 할 텐데 피트니스 센터나 홈트에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현란한 운동들을 네. 하세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기초적인 동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마 오늘 운동 따라 하시면 쉬워 보이는데 꽤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0: 네.
1: 시간이 지나면서 내 허리가 좀 단단해지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0: 처음 간단하게 시작하지만 그 습관이 되면 네. 또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오는 멋진 운동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강연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지난주차에 했던 운동들 조금씩 해보셨나요? 오늘은 구근 등과 허리, 그 다음에 부상을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어떤 자세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앉아서 턱을 앞으로 내밀고 있진 않으세요? 등을 이렇게 구부리진 않으시나요? 생각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피로, 부상, 노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은 노후 행복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운동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 원칙, 실천 운동을 수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행복의 기초는 척추의 건강입니다. 그러면 왜 척추 건강이 중요할까요?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의 기둥에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

의 시작점이자 우리 신경을 담고 있는 신경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발을 내밀 때 우리는 발이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첫 번째 움직임은 발이 아니고 코어인 허리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노화와 함께 디스크, 관절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척추 건강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우선 허리, 목 통증 없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노후에도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가거나 또는 취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척추의 건강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자세 불균형의 문제를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폰, 컴퓨터의 사용, 의자에 앉아있는 동작들이 어깨를 전방으로 말게 하는 아주 심각한 동작을 만듭니다. 단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운드 숄더의 원인은 장시간 앞으로 숙인 자세,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의 단축, 가슴 근육은 이 앞쪽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등 근육의 약화는 양쪽 견갑골 사이가 동그랗게 말리는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구분 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요, 목, 어깨에 만성 통증을 일으키고요, 알 수 없는 두통 또는 호흡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등뼈라고 하는 척추가 굳게 되어 있고요, 아마도 어깨에 부상이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등이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척추의 변형에 의해서 척추 후만증이 생깁니다. 또 가슴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작아지면서 폐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소화 기능이 저하돼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내가 등을 너무 구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등이 구부러져 있게 되면 나의 체중은 앞으로 쏠려 있게 되고요. 그러면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낙상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분 등의 자세 불균형 문제를 보면은요, 현대인의 적은 장시간 앉아있는 게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앉아있는 시간이 척추를 망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소파나 의자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켜고 그리고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의 각종 그 질환의 위험 증가율을 보면 디스크 압박 증가가 대략 40%가 강화되고요. 그리고 앉아있으면서 엉덩이 근육 약화에 의해서 요통의 원인을 일으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관절의 굴곡근. 굴곡근은 이 골반의 앞쪽을 말합니다. 이 앞쪽의 단축에 의해서 허리의 과신전 동작에 의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 불균형은 디스크 압박, 엉덩이 근육의 약화, 그 다음에 고관절 굴곡근의 단축 등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부상의 원인은 나쁜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쁜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움직이긴 하지만 좋은 움직임도 있고 나쁜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부상은 무거운 물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잘못된 나쁜 동작입니다. 잘못된 움직임 패턴의 반복, 누적이 주 원인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동작 습관 교정이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구부렸을 때 허리만 구부려서 물건을 줍게 되면 디스크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틀기와 들기입니다. 쓴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들이 몸을 비트는 동작이고요. 이런 동작에서는

있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앉아있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똑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의자에 한 반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앉아주시고요. 양발은 골반 넓이로 넓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은 차렷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뒤쪽으로 내밀면서 시선을 약간 천정 쪽으로 하면서 호흡을 충분히 마십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서 호흡을 후. 자, 열 번만 저랑 해보실게요. 쭉 공기를 들여 마시고 양손은 뒤로 보냅니다. 후, 둘. 이때 등 뒤에 허리 쪽으로만 충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뱉어서 코어 쪽, 복부 쪽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좋습니다. 시선은 높이 보지 마시고 약간 아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코로 아마 일상에서 몸을 이렇게 펴는 운동을 거의 안 하실 겁니다. 다시 코로 마시고 다섯 개만 더 하실게요. 코로 마시고 시선은 저랑 네, 아이 컨택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후, 네 개만 더 하겠습니다. 시선 저랑 유지해 주시고요. 손 뒤쪽으로 시선 유지, 그리고 후.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쭉 가슴 펴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두 개만 더 하실게요. 가슴 쭉 펴서 복부 쪽에 당기는 느낌, 가슴 쪽에 당기는 느낌 좋습니다. 다시 후. 마지막 한 번. 가슴 쭉. 시선 TV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힘 빼서 후.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번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시면 3번도 좋고요. 5번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고 약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반복 횟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늘려서 15개를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 뒤쪽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내 몸을 조금 더 펴고 조금 뒤쪽으로 가는 것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어 근육의 역할은 척추를 지키는 방탄복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어는 일반적으로는 배꼽에서 골반까지를 코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팔을 제외하고 고관절 밑에 다리를 제외한 몸통 전체를 코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횡경막은 위에 있는 횡경막은 위쪽의 뚜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은 골반의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쪽 바닥이라고 하고요. 복행근은 측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앞과 옆쪽의 벽을 말하고요. 다혈근은 척추 기립근처럼 척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코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약해지면 생기는 일은요. 첫 번째, 요추의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척추뼈가 흐늘흐늘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부리고 펼 때 디스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 움직임입니다. 무릎과 어깨 등 타 관절 대신에 부하를 연쇄적으로 받아서 부상의 위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동작들. 이렇게 되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한쪽에는 과한 체중이, 한쪽에는 전혀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세의 붕괴입니다. 보행 또는 일어날 때 몸의 기울어짐 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미세하게 걷다 보면 왼발과 오른발에 지면에 끌림, 그 다음에 지면에 닿는 시간, 그리고 발의 보폭들이 좌우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자세 붕괴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움직임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통증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움직이는 상태 또는 근육이 서로 협업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원하는 동작을 자유롭게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움직임은 각 관절이 제 역할을 수행할 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하는 코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면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코어가 먼저 힘을 주고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또 하나는 척추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척추의 중립 자세는 옆으로 쓴 상태에서 복숭아뼈 그리고 이 제봉선의 가운데 그리고 내 어깨선에서 귀까지 연결되는 선이 직선일 때 우리는 중립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아니고 고관절 쪽으로 힘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이라고 하고요. 나쁜 움직임은 특정 관절에 과부하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또는 보상 패턴에 의해서 움직임의 동작이 이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에 물건을 잡고 들어올릴 때 어깨를 이렇게 드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다 보상작용이고요. 걸을 때 양쪽의 골반이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동작들. 우리가 걸을 때는 골반은 그대로 있고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동작입니다. 근데 걸을 때 골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척추의 중립이 깨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근육의 불균형인데요. 내 오른쪽 근육과 왼쪽 근육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우리는 나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허리는 안정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허리가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인데요. 모든 움직임은 고관절로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를 숙인다면 등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요. 척추는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로 체중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닌 엉덩이로 움직이는 것이 허리의 부상을 예방하는 첫 번째 핵심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 부상 예방 운동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홈 트레이닝이나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아마 근력 운동을 하실 텐데요. 운동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동성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연성 운동이라고도 할 거고요. 흉추, 고관절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흉추는 이 사이가 되고요. 고관절은 네, 여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흉추와 고관절에 유연성이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에 안정성 훈련을 합니다. 코어와 둔부, 척추 안정화 운동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어는 복부, 등, 엉덩이 이렇게 세 군데를 기본적으로 코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안정성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통합 움직임인데요. 일상 동작에서 발음 패턴에 적용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을 때 양쪽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 무릎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습니다. 아마 이 동작을 보시면 아 저거 스쿼트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집을 때 지면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무릎은 펴고 허리를 숙이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엄청 커져서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동작은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한쪽 발은 살짝 뒤에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려서 짚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허리의 움직임은 전혀 없이 발목, 무릎,
고관절을 이용해서 앉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물건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움직임입니다. 집에서 꼭 연습으로 해보시고요. 딱히 물건이 짚을 게 없다. 그러셔도 운동 삼아서 한번 지면을 터치하고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시면 아마 다리 쪽으로 운동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굽운동의 교정 운동인데요. 가슴 열기와 흉추 가동성입니다. 첫 번째는 벽 가슴 스트레칭인데요. 아마 집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그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모서리 공간에서 양손을 가슴 위치에다 올려서 벽에 대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겠죠. 그 상태에서 손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가슴에 단축된 근육들이 늘어나고 등은 펴지면서 굽은 등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점심 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이 동작을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상체 쪽으로의 혈액순환도 아주 잘 될 겁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은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과하게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서 무리한 동작을 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목이나 허리 쪽에 척추 수술을 하셨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는 두 번째 운동은 가슴 펴기인데요. 약간의 근력 운동 상태입니다. 의자에 반 정도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손잡이가 있다면 손잡이에 올려주시고요. 없다면 의자에 지면에 올려주시고요. 손으로 지면에 있는 의자를 누르면서 가슴을 그대로 펴줍니다. 시선은 앞을 봐주시고요. 내려주고 자 가슴 쭉 펴고 코로 호흡 입으로 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쭉 가슴 양쪽 가슴을 최대한 펴주시고요. 그리고 호흡 후 자 다시 의자를 꽉 손으로 눌러서 내 몸이 펴지는 느낌 후에 다시 후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밑으로 눌러주시고요. 가슴은 완전히 펴고 호흡으로 호흡은 코로 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후 다시 쭉 가슴 펴주시고요. 아마 팔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가슴이 펴지지 않으면 어깨에 부담이 있습니다. 가슴 완전히 펴주시고요. 다시 호흡 뱉어주시고 자,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쭉 의자 눌러서 가슴 펴고 시선은 올리지 말고 저를 마주해 주세요. 내리고 그렇죠.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쭉 가슴 최대한 핍니다. 가슴 뒤에 어깨뼈가 뒤쪽에서 모인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슴 쭉 펴서 엉덩이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도 될 만큼 그래서 조금 더 잘 되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엉덩이가 지면에서 살짝 뜨는 동작이면 좋고요. 그리고 반복 횟수는 3번 또는 5번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증가해서 15개까지 해주시면 등이 펴지고 등 쪽에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굽은 등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 부상 예방 운동은 둔근과 코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둔근은 엉덩이 근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은 복부와 등 운동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두 근육 운동은 척추의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몸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 두 개의 근육을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강화 운동으로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집에서 지금 해본 적이 있는 운동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브릿지라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척추도
수직 상태에서 직선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호흡을 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버드독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 동작들이 아마 자주 접해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 발 기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요. 사실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엎드린 상태에서 얘는 들어 올리는 거고요. 손을 앞으로 쭉 이렇게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들어서 앞으로 쭉 뻗어주는. 이렇게 손을 뻗어주는 동작이 되면 척추가 견인되는 것처럼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요. 척추가 압박받는 분들에겐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기보다는 들어 올려서 앞으로 뻗어준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뒤로 뻗어준다라고 하시면 아주 동작이 잘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데드버그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무릎을 90도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은 뒤로 만세, 왼발은 밑으로 펴지는 대각선 패턴의 운동인데요. 이 동작이 서서 걷는 동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왼발이 올라올 때 오른손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팔과 다리가 뻗어지는 상태에서 척추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척추뼈는 움직이지 않는 채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바른 자세의 힘. 그러면 일상 자세 습관을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등받이를 허리에 밀착한 상태에서 가슴을 쭉 펴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만약에 스마트폰을 본다면 밑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밑에서 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본다면 머리의 높이에, 시선의 높이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바닥에서 줍게 되면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아닌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 이거 꼭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선은 정면, 그리고 가슴은 완전히 편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는 동작이죠.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시선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 종종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 종종걸음은 낙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폭을 넓힌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시선은 조금 더 위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주무실 때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옆으로 만약에 자게 되면 무릎을 굽혀서 비계를 무릎에다 껴준 상태에서 잠을 자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럼 30분의 법칙인데요. 앉은 시간 30분 초과 시 즉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켠다. 혹시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알람을 30분마다 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파나 의자에 앉아있다가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 힘 한번 주고 기지개를 켜고 다시 앉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리 걷기 1분 하면 제자리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안 해도 그냥 가볍게 제자리 걷는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 1분 하고 앉는 동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집안일을 하고 나서 어깨 돌리기를 10분간 하는 거죠. 10회. 그래서 뒤로 10번 돌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번 돌리고. 이게 편하다면 그 다음은 팔을 벌려서 뒤로 10번 그리고 앞으로 10번.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슴 열어주기 스트레칭인데요. 손을 이렇게 밑으로 두시고 가슴을 쭉 펴고 시선은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되면 가슴이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운동 중에 편안한 걸 선택하셔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해주시면 운동의 효과가 아주 높아집니다.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선택의 기준인데요. 과연 나에게 맞는 안전하고 안전한 저속 노화는 어떤 것일까? 우선 추천 운동은요.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영, 필라테스는 이제 보통 매트에서 하는 필라테스면 좋고요. 요가 같은 것 또는 노르딕 워킹,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아마 좋고요. 주의해야 될 운동들은 아무래도 강도가 높은 운동들입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 시드업, 크런치 동작들은 운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충격 유산소 운동인 러닝, 슬로우 조깅 등은 내가 걷는 동작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동작의 바벨 스쿼트나 비틀기 등은 부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올바른 동작을 조금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운동 중엔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날 관절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충격이 최소화되어야 하고요.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운동 전문가의 운동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어떤 운동이 부담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에 그런 환자들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운동 시작 전에 의사나 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전문가 처방 운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서 운동을 진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 좋은 움직임을 선사해야 행복한 삶을 이룹니다. 우선 꾸준한 코어 운동으로 만성 요통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균형 운동, 근력 운동이 낙상의 위험을 대략 60%를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해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움직임의 습관은 꾸준하게 예방 운동에 효과가 있고요. 이 예방하는 것이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운동이 아마 여러분의 10년 후에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스트레칭 한 번이 내일의 활력 있는 내 몸을 만들어 가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의 3분의 2 앞쪽에 이렇게 걸터 앉아 주시고요. 양손은 자, 깍지를 껴고요. 그리고 깍지 낀 손바닥을 앞으로 쭉 밀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얼굴 위치까지 올라가면요. 여기서 호흡을 뱉으면서 손을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10번만 하실게요. 손바닥 하늘 방향으로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잡힙니다. 후 하면서 손은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내리고. 자, 세 번째 갈게요. 손바닥 하늘 방향. 후. 저는 지금 몸에서 살짝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살짝 나면 아주 좋습니다. 셋. 다시. 손바닥이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호흡은 후. 뱉어주시고요. 혹시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가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시면 이 정도 높이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후 뻗어서 제자리로. 자, 괜찮으신 분은 조금 더 위로 후. 시선은 아랫방향으로. 자, 그대로 세 번만 더 하실게요. 괜찮으면 조금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후, 길게 키 큰다 생각하고 위로 손을 올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한 번. 자, 그대로 손바닥 하늘 방향으로 후, 길게 호흡 손바닥 하늘 방향. 그리고 네, 차렷.
몸에 열이 좀 나셨나요? 운동은 내가 근육에 힘을 줄 때 훨씬 더 강하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공부처럼 운동하는 동작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아마도 두통이라든지 목 뒤에 무거움 이런 불편함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될 겁니다. 하루에 5분, 5분, 10분만 투자하셔도 아마 몸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습관,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여러분의 건강,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올바르게 앉는 것, 올바르게 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가슴을 펴고 바르게 앉아 있는 것으로 건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 우리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운동법부터 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실천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이 운동법 건강하게 실천하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한 건강한 지혜를 낳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청

0: 천사. 지금 황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한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많은 선지식들께서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초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보살님이 계신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의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인과 연과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네.
0: 이 인과 연과 과의 그 연속성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1: 네네.
0: 이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으킨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이 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과를 얻게 되는데 그 연의 과정에서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1: 네네.
0: 조건과 도움이가 없으면 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 자, 오늘 먼저 모실 초대 손님들이 또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4시간 긴장하며 생활하고 계신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총무 박숙 불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 안녕하십니까. 불교 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입니다.
0: 네, 옆에 청무님.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주택관리사회 그 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숙이라고 합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불교 주택관리사회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회장님, 양원식 불자님께서는 네. 우선 주택관리사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주택관리사는 그 주택관리사 시험을 붙으면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발령이 돼서 예, 아파트 주민의 그 안전과 그 시설 관리를 관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관리소장님.
1: 네, 관리소장.
0: 아, 그럼 두 분 다 이제 각각 이제 계시는 곳에서는 다 소장님이신 거죠?
3: 네. 그러면.
2: 네, 다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0: 아, 멋지십니다, 스님.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스님.
1: 그 시험도 어렵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집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현대인들은 못 하나 박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연장도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수도가 고장 난다든지 벼랑하면 정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런 분들을 그 전문가분을 부르기도 쉽지도 않고.
0: 맞아요.
1: 그럴 때 이제 관리사무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다 도움을 주는 게 아주 큰 도움도 되고
0: 그러니까요.
1: 주민들에게는 많은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0: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겠네요. 이 많은 분야를 다 아울러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참 귀하고 정말 힘든 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좀 처리해야 될 그 특히 민원 여기서도 또 민원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3: 맞습니다.

0: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사람이 생활하다가 생기는 민원들도 많고
1: 예.
0: 그 민원에 의해서 힘들기도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1: 네.
0: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1: 네.
0: 네. 다방면에 인생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인생의 인생 공부.
2: 벼랑간에 왜 이제 정전되기도 하고 단수되기도 하고.
0: 그렇죠.
1: 맞죠. 점검발 할 때. 그렇죠.
2: 예. 네. 그러면 거의 24시간 근무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어떠세요?
3: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비상 근무직으로 기전직 근무자라 그래요.
2: 아.
3: 두 명씩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갖고 근데 일근직들은 이제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있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그 나머지 그 직원들이 24시간 이제 비상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긴급 민원 전화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들은 사실 6시에 뭐 퇴근한다 해도 뭐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1: 맞아요.
3: 계속 긴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요새는 이제 SNS 세대니까 다 이제 카톡방을
1: 빠르게
3: 만들어서
1: 빠르게 소통이 되죠.
3: 거기서 이제 수시로 이제 긴급 사항을 올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낮이나 밤이나 그걸 보고 이제 뭐 많이 그렇게 거기에서 대처할 거를 긴급 대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그 생활 안전이 상당히 요새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수시로 교육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되면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붙어서 이제 관리소장 나가는 것도 이제 그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시작이에요.
1: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3: 네,
1: 업무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3: 네, 시작이고 그래서 법정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장들을 분기마다 한 번씩 직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직무 교육을 하면서 그때그때 변하는 법령이라든가 또는 뭐 시설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관리소장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1: 오, 오래 하셨네요. 예,
3: 어떤 교육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서 그것도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형광펜 딱 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걸 다 볼펜을 쳐가면서
1: 네.
3: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 이런 분이 예, 소장님이십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예.
2: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어쩌면은 그 행정적인 절차 국가의 일부도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방범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경찰의 일부 역할도 그 단지 내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어떠세요, 총무님께서?
0: 많이 있죠. 주택관리사의 로고가 이제 형상하는 것도 이제 가운데 이제 집 모양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모양이고 이제 이렇게 셋이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세 명이 이제 주택관리사. 그런데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이제 협력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제 건설사 이런 분도 이제 정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입주민들 이 세 분들 셋이 서로 협력해서 손잡고 화합하고 인화하고 서로 공동체해서 잘 지내자는 그런 이제 노고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다 같이 어우르고 입주민들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1: 네.
0: 정부에서 요청하는 일 특히나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2: 그렇죠.
0: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밤새 안녕이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해줘라.
1: 맞아요.
0: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경비대원들이나 이제 어쨌든 아파트에는 미화원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이제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경비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순찰 돌다가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바로 그런 거 관공서나 이런 쪽에 연락하고 이제 그런 일도 관리실에서는 하죠.
1: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업무를 또 같이 총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기에 그러게요. 불교주택관리사회를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실은 이제 한 모임을 만드는 게 스니 왜 우리 개모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뭐 친목 모임조차도
2: 쉽지 않아요.
1: 운영하는 게 쉽지 그럼요. 않은데 예, 작년 봄에 첫 모임을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멋지게 우리 어떤 모임인지 예, 소개해 주세요.
3: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택관리사 분들이 관리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그 진정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예, 그 전에 이제 그 호교사 우리 호교사를 제가 하면서 군부대 법당을 한 10년간 군법당 법사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동료 소장님들을 관리소장 마음은 우리 하는 말이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2: 그렇죠.
3: 그래서 그 애환을 제가 다 같이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무슨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점을 어떻게 할까 그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사찰을 많이 다니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다음에 불경도 듣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우리 또 이거 BTN 불교 TV 방송을 또 열심히 또 봐가면서 그런데 그 이런 그 뭐 스트레스든가 이런 거를 그 많이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소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한번 전하는 곳인 게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 협회가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단체인데
1: 조직이 있으시군요.
3: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전국적인 조직이고 서울시에만 해도 그 정회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야,
1: 맞네요.
3: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그 동호회 차원에서 산악회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임이 그런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3: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는 게 불교니까 불교를 소장님한테 알리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옆에 계신 우리 총무 우리 박수 총무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셔가지고 작년에 그 3월달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준비 좀 했습니다만은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기 이제 그 종로 쪽에서 모여서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82명.
1: 82명이요? 네. 그럼 처음 그 종로 모임은 몇 분이셨고요?
3: 그때는 이제 그 제조 그때 그 우리 회원이 그때 한 30몇 명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열 몇 명이 이제 그때부터 모였다가 그래가지고 오픈 시작을 해서 가지고 그다음에 7월에 한번 모이고 8월에 이제 그 야 이제 성지순례 겸해서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찰 그 참배 및 문화 탐방 그런 이름으로 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 사찰 그래서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이제 그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소장님들이 이렇게 서로 모아서 한 30몇 명이 그
0: 제가 절을 다니는 걸 아니까 절에 몇 분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버스 한 대 보내면 내가 버스 한 대 사람 다 찍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1: 아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표정들도 다들 밝으시고요.
0: 네, 어쨌든 집을 떠나고 아파트를 떠나면 밝아져요.
2: 네,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1: 집을 떠나고
2: 노인 연물한다고.
0: 네.
2: 요즘 이제 등산이라든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야외에 많이 가시는데 이왕이면은 절에 가고 절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당이라서 기운도 받고
1: 맞아요.
2: 또 기도해서 몸과 마음에 그 힐링도 되고
1: 공기도 좋고요. 어,
2: 공기도 좋고 네. 또 맛있는 사찰 음식도 드시고
0: 그렇죠.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좋았습니다.
1: 그 어디를 이렇게 또 순례를 하실지 직접 코스를 또 정하시고 또 일일이 스케줄을 다 짜신다고요. 네. 성모님께서 보통 아... 일 아닌데요. 예. 아니, 그래도 네. 업무보다는 좋으신가요? 그거 짤 때는?
0: 아니 일할 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일하는 게 먼저죠. 일은 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0: 아, 근무할 때 쌓여 있으면 힘들어요,
1: 그렇죠.
0: 일하기가.
1: 아우,
0: 예,
1: 그럼요.
0: 그러면 일단 풀면 단지에서 가서 일할 때도 그게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이왕이면 내가 소속돼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움직이면 또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 네.
0: 어려운 공부보다 조금 낫잖아요.
1: 암요, 암요.
2: 그럼요. 예.
1: 그 가실 때마다 매번 꼭 넣는 뭐 프로그램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회장님?
2: 뭐 기본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3: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우선 사찰 참배 가서 부처님 뵙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1: 네.
3: 주변에 이제 그 문화 유적지나 이제 문화적인 거뭐 경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또 그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뭐 SNS로 서로 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전달하고 하니까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행사 불교 모임이니까 뭐 이제
2: 예.
3: 불교적인데 뭐 책자라든가 뭐 염주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1: 하나씩이라도.
3: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1: 아니,
3: 그렇게 하고
1: 그렇게
3: 있습니다.
1: 회장님께서 선물을 또 하신다면서요?
3: 그거 뭐 선물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는 그 저기 또그 저기 우리가 이게 불교 모임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 저기 저 성북구에 있는 흥천사 그 강미일 주지스님이 아주 많이 그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그 주시는 그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그 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우리 그좀그 정성스럽게 주셔서
2: 네.
3: 그거를
1: 정말
3: 이제
1: 감사하네요.
3: 저희가 그 우리 그 소장 우리 회원들이 불교 회원들 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2: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1: 예. 근데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사찰 참배하고 이럴 때는 간혹 이제 뭐 공문이라든가 미리 연락해서 또 협조를 구한다던가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제일 먼저 건봉사를 제가 대대적인 행사가 건봉사하고 이제 홍련암 갔을 때인데 일단 거리도 머니까 예, 거리도 머니까 서울서 몇 시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 이런 걸 짜야 돼서 이제 여쭤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갈수 있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 보내드리면서 그만 원이면 또 식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2: 그렇죠.
0: 저희가 혹시 공양간에서 공양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내니까 협조,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았고, 예, 뭐, 여러분들 가는데 우왕좌왕 하면 또안 되잖아요. 부처님 좋은 말씀 듣고, 부처님 좋은 사찰 찾아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가면 그 사찰에 얽힌 거 그냥 저희가 가서 보는 거보다 그 사찰의 역사라든지 연역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저희가한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냐. 네,
2: 아유,
0: 그렇게
2: 좋은
0: 해서
2: 일이네요.
0: 뭐그 사찰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주변 주지스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지식 하나씩 배워갖고 오는 그런 걸로 해서 갑니다.
2: 아유.
1: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한번 알고 한번 와보면 절대 한 번으로 멈출 수 없는 게 우리
0: 네.
1: 불교이고 사찰이고
2: 어, 예,
1: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또 많은 사찰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또 편안하게 맞이해주시는 것도 있고
2: 맞아요.
1: 스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2: 이제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형 사찰은 그곳에 계신 스님들 중심이었습니다.
1: 왜는?
2: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
1: 네.
2: 그래서 이제 선빵이나 강원이나 그런 일정으로 기도나 여기 일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곳에 오실 신도님들 위주로 바뀌었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탐방객 위주로 그분들이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됐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많이 변화됐고요.
1: 네.
2: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등산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명산에는 항상 명산 대찰이
1: 네.
2: 있으니까 사찰에 가서 또뭐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1: 네.
2: 이왕이면 맛있는 공양도 들고 이렇게 드시고 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면, 예,
1: 일석몇조예요, 스님.
2: 그런 면,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교 주택관리사 관리회 관리사회 이제 그 모임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1: 앞으로 회장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총무님이 특히 또 살림 맡

0: 드셔야 되니까 힘들어 주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1: 뭐 괜찮습니다요.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청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절에 갔으면 좋겠다, 어떤 절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행복한
1: 네.
0: 고민.
1: 근데 다행히 제가 다 갔다 왔던 데들을 또 말씀들을 하셔서, 뭐, 거기 가면 그 옆에 뭐가 있고, 이제 이게 그 저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0: 그러니까
1: 한번 그런 쪽으로.
0: 업무 바쁘고 이제 휴일에 좀 쉬실 수 있는데 그또
2: 그러게요.
0: 짬짬이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짜시고 또 불주에 일을 보시는 거는 오히려 힐링의 시간. 네, 제가 맞나요?
1: 네.
0: 자, 스트레스 이제 불보살님 품 안에서 사찰 탐방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은데 자, 부산에도 한번 가셔야 될것 같아요. 스님,
2: 그러니까요.
0: 대강명사도 이렇게
2: 아유,
0: 예,
2: 오시면
0: 두달 걸려.
2: 대환영입니다. 꼭 오세요.
0: 예.
2: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저리 해운대에 있는데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원하시는 것그 사찰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친정이 부산이라서 말씀 잘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 자주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0: 스님 이제 자주 뵙겠는데요.
2: 자주 오세요.
0: 두 분의 불교와의 인연, 우리 총무님께서는 앞서 이제 또 불주회 하시면서 시작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앞서 짧게 이제 포교사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처음 신행 생활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3: 저는 그 집안이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 다 이렇게
0: 대대로
3: 불교
0: 불자
3: 사찰
0: 집안.
3: 다녀 어렸을
0: 네네.
3: 때부터 이제 절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불교 서적을 좀 틈틈이 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조계사 청년회에서 내장산 내장사를 3박 4일로 그 수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명도 받고 영광스럽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걸 항상 늘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가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피다 싶은 것들을 제가 그 살면서 그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내 힘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다 싶은 거를
0: 가피담이 좀
3: 네,
0: 있으시군요.
3: 30대 초반에 한번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이제 가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0: 어떻게 흔들리세요?
3: 아,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부처님 그 말씀이 이제 그 항상 그래도 가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성수동에서 그 성동구에서 이제 그 관리소장 하는 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저희 그 주민분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한 스물 몇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더불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가피가 아닌가.
0: 아,
3: 네.
0: 그럼요.
3: 그렇게
0: 예.
3: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대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아유, 너무
0: 잘하고
2: 훌륭하시네요.
0: 계시는데요.
2: 그럼요.
0: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가르침, 또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다. 우리 총무님이 저라는 자태부터가 다르다. 신심 있다 하셨거든요. 불교와의 인연이 그래도 있으시죠? 어떻게
1: 어렸을 때부터
0: 시작되셨어요?
1: 조금씩은, 아까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절에를, 부산 같은 경우는 절을 많이 다니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불사 뭐 하면은 불사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애들 이름 써서 또 이렇게
0: 아,
1: 올리고
0: 역시.
1: 하시더라고요. 예,
0: 어쩐지.
1: 그럴 때마다 좀 따라다닌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도 절을 가면, 뭐 대웅전 가서 절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가는 절마다 불사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다 불사들을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면
0: 예.
1: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백단위부터 만원 단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사에 맞게 조금씩
2: 아유.
1: 예, 조금씩 동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0: 그
1: 뭐 그렇게
0: 정도면요.
1: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기를 원하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0: 훌륭한 불자이신데.
2: 아, 두분
0: 예.
2: 다, 아, 참불자이신다, 참불자.
0: 그러게요.
2: 네, 부처님 가피를 받으려면 부처님 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0: 네.
2: 그 원하는 일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위 행복을 주려는 마음, 행복을 주려는 말,
0: 네.
2: 행복을 주려는 행위, 그게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행위거든요. 그 실천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0: 예.
2: 또 전법까지 하시고. 그럼 뭐 1순위죠, 1순위.
0: 참불자.
2: 네. 부처님 가피 네. 1순위.
0: 찐불자.
2: 네, 찐불자입니다.
0: 목정스님 인제 쾅쾅.
3: 항상 많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0: 아,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께 이제 프로그램 그쵸. 공식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실까요?
2: 두 분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0: 네.
3: 자긍심과 자부심보다도 저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저하고 매 저희 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다른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하고
0: 네.
3: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0: 좀 마음이 뭔가 울컥하신 마음이 있었어요.
2: 네.
0: 예, 어떤 마음에서 그런 예,
3: 글쎄 뭐,
0: 심정이 드실까요? 예.
3: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사바세에 사니까 네. 어려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때마다 그래도 부처님이 많이 그 도와주고 계시다. 너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 주변에서도 제가 이제 포교사 생활도 하고 뭐 하니까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예. 분들이 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을 하면서도 또 뭐 또 많은 그 관계자들 뭐 제 친구들이 이제 변호사도 있고 또 세무사도 있고 이게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을 하게 되면은 법이 한 50개 이상 법을 관련이 됩니다.
2: 아유.
3: 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관련법이라는 것도 법령에서 자세히 해야 돼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저도 뭐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시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2: 네.
3: 근데 저는 이제 문과학의 통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그 법령인 걸 갖다가 이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총무수님 저기 또 소장님도 굉장한 전문가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도 뭐 여러 가지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소장님 중에서든 다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주택관리사에도 묻는 거면은 만든 이유가 우리 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마음은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서로 간에 도와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0: 공감해주고.
3: 하려고 예 관리소 불주회를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도움들이 서로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참 그 가피고 그다음에 부처님 그 도움이 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해서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참 자체지 내가 뭐 불교 부처님 법을 따르고 믿고 행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 별도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기보다도 항상 마음을 그 하심하라 그러잖아요.
2: 네.
3: 하심하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같이 어려운 점 있는 나를 보고 그걸 같이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0: 앞서 잠깐 이렇게 네. 또 좀 울컥하시는 그 이렇게 눈을 제가 뵀는데 흡사 좀 이 시대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3: 아이고.
0: 예. 그러면서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이 귀한 불교로 인해 맺어진 귀한 인연으로 하루하루 그게 힘이 된다. 아마 또 감동의 마음도 드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우리 총무님은요?
0: 예, 우리 총무님 이제
1: 자긍심이요? 자긍심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불주회에 또 가입이 된 거고 일단 주택관리사 딴 거에 자긍심이 있고요. 아파트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어쨌든 큰 근무했던 단지에서 6가지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큰 어려움 조그마한 사고들은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0: 피해를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뭐 한 2000세대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600세대가 뭐 하루 정도 불이 안 도는 정도 있었고
1: 난리 나잖아요.
0: 네. 근데도 뭐 크게 뭐 무탈하게 그래도 잘 넘어갔고 이런 게 결국은 부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1: 네.
2: 맞아요.
1: 그 주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과 정말 밀접한 모든 일들을 아우르시니까 아, 그동안 참 노고가 너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훌륭하신 두 분 만났어요. 스님 어떠셨습니까?
2: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우주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은 부처님일
1: 부처님.
2: 거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네. 수시는 우리 원하잖아요.
1: 그렇죠.
2: 민원님 뭐예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항의도 하고 같은 일이 생기면 하는데 그런 걸 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와중에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이 그 분야에 어떤 보살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2: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단지 그냥 아파트에 관리를 하고 그분들 주민들 입주민의 편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고 또 그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2: 너무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1: 전국의 많은 우리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이 불주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시길 더 많아지길 기도해 저도 함께 응원 드리고요. 모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분. 그래야 또 사차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많은 곳도 가시게 되면 또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불교 주택 관리사회 두 분 이제 네. 회장님과 총무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새삼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저희도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이제 소장님이야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2: 그렇죠.
1: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고와 또 수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2: 그러게요.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들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1: 네.
2: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보살행이 아닌가. 두 분의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네, 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바로 우리 부따회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2: 네.
1: 몸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포교사가 함께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여러분도 함께 부따회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이 삶에서 누구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1: 네.
2: 행복은 내가 실천한 공동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부따에 가입해서 함께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855-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주변에 권선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족들 모두 함께 부따회 가족 네. 되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큰 이모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스님?
2: 마치 우리 선수들을 돌보는 자비보살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정확하십니다, 스님.
2: 네.
1: 바로 체육인 포교와 불자 선수들을 지원하며 묵묵히 헌신한 공로로 지난해 조계종사나 포교 신도단체 송년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주수 불자님 모시겠습니다.

0: 정지수 불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법을 등불 삼아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지수 불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 그 법당 네. 올림픽 공원 내에도 또 법당이 있어서 함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일단 체육인 전법단 예, 네. 결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2: 체육인 전법단은 2012년에 결성이 됐지만 그 전에 태능 선수촌 법당이 200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태능 선수촌 법당 운영위원회라고 스님들께서 그 지도법사 스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태능 선수촌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단체가 2012년에 체육인 전법단으로 포교원에서 이렇게 네, 정식 발족을
0: 하게 된 단체로 예.
3: 와, 연역이 제법 깊네요.
2: 네, 내년이면 20주년 행사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오늘날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에 자리 잡기까지 법조 항사 해주신 그 태희 스님의 원력이 아주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태능 선수촌 하면 사실 태희 스님 이시고 네. 체육인 불자 하면 이기응 회장님이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태희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체육인 전법단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태희 스님께서 15년을 체육인 전법단 단장을 해주셨거든요.
0: 직접 임하셨군요. 예, 예. 네,
2: 근데 태희 스님께서 그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정기 법회 까지 손수 다 챙겨가면서 체육인 전법단을 15년 동안 이끄셨거든요.
0: 정지수 불자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되셨을까요?
2: 네, 제가 원래 원찰은 봉은사의 신도인데요. 제가 한 30년 정도 봉은사를 다니게 됐는데 봉은사에서 계층법회 후원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어린이법회, 파라미타, 대학생, 청년회를 묶어놓은 단체가 계층법회인데 거기서 이제 자모회장을 하게 됐어요.
0: 그럼 자녀분들이 그 어린이법회 네. 직접 네, 다녔던 거예요?
2: 저희 아이들은 그냥 저 때문에 강제로 어린이법회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파라미타의 지도법사로 오셨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태능선수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네네. 저한테 법등지 그 선수촌 법당에 법회 봉사 좀 해 이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스님 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0: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년째죠 올해가?
2: 올해 19년이고 20년 만 20년째인 것 같습니다.
0: 역사와 함께 네. 오셨네요. 종단 산하 단체긴 하지만 사실 월급 없는 예, 봉사직이죠. 예.
2: 그렇죠. 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3: 사실 이제 조건이 열악하고 힘이 들지만 네. 가치는 훨씬 더 본인 스스로에게나 부처님의 전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는 있습니다.
2: 네. 네.
3: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2: 네. 네.
0: 자, 그럼 불자님은 본업 따로 있으시다고요?
2: 네. 제가 올해 나이가 좀 많긴 합니다. 20대 때는 네. 제가 한 10년을 사진에 미쳐서 전국에 출사를 매주
0: 사진 작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2: 네. 그래서 개인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 9번 동호회 사진 전도 했고요. 그래서 사진 기자로도 법조계에 관련된 주간신문하고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중풍에 치매셨는데 친정 아버지를 제가 이제 또 모시고 살

0: 살게 됐어요.
1: 감경을 하셨군요.
0: 예,
1: 네.
0: 근데, 아, 저도 진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아, 정말 죽을 것
1: 힘들죠. 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담해도 힘들고요. 또
0: 그러네요.
1: 병행하시려니까 얼마나
0: 네,
1: 힘드셨겠어요.
0: 그래가지고, 아,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아, 정말 못하겠다. 내 부모지만 진짜 못하겠다. 막 이제 한계에 저도 다 다른 거죠. 저 그때가 이제
1: 네.
0: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거사가, 아, 차라리 간병인을
1: 두고,
0: 도움을
1: 예.
0: 받고 저보고 직장을 나가라는
1: 그게
0: 거예요.
1: 나아요, 예.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보험 일을 하게 됐는데, 아,
1: 네네.
0: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와. 야. 오, 그게 쉬운 일이
0: 아,
1: 아닌데.
0: 그럼요.
1: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으셔서 지금까지 쭉 해오실 수 있는 거죠?
0: 네, 뭐, 못하진 않습니다.
1: 일단 좀 따로 상담 좀.
2: 그
1: 야,
2: 어떤 한 일에 한 분야에 10년 이상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거나 불자님들도 그렇고 한 자리 10년 이상 꾸준히 다니는 것, 또 10년 이상 한 기도에 계속 매진하시는 것, 한 분야의 수행에 매진하시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게
1: 네.
2: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직장 따로 있고 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건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원력이 없으면 하기
0: 아,
2: 어렵죠.
0: 감사합니다.
1: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오면서?
0: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불교 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네, 하루하루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1: 순리대로 살아야지.
0: 네.
1: 자,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
2: 그러게요.
1: 맡은 일은 정말 꾸준히, 예, 최소 20년 이상이십니다.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예,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3: 안녕하세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혜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하고 법등지님을 뵌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단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진천까지 내려오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수들 못지않게 법등지님한테 큰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선수들과 힘든 일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법등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4: 법등지 보살님은 그 선수들에게 엄마와 같은 자애로운 그런 역할, 또 이제 그 힘든 우리 선수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제 선수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선수촌 법당을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법당 관리도 하고 법회 진행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안내 내지는 조직화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육인 불자회 또한 뒷바라지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법등지 보살님,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모범적인 불자의 길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등지 보살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십시오.
5: 법등지님은 저희 선수들의 엄마입니다. 건강하세요.
6: 화이팅! 법등지님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화이팅!
7: 항상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화이팅!
1: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와.
2: 와. 오, 감동인데요. 아,
3: 너무 쑥스러운데.
4: 아, 칭찬 보통이 아니네요.
2: 예. 우리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살아있는 역사. 우리 태뉴스님 말씀 이하. 아니, 자녀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네. 엄마 같은 분이다 하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4: 그동안 이제 보람 있으시겠어요?
3: 아, 네. 저렇게 또 오늘 선수들이 영상을 보니까. 네. 아, 내가 그동안에 또 뭘. 아,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네, 다짐을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2: 네. 아니 매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아. 본업도 있으신데.
3: 법회가 매주 수요일에 7시 30분에 선수들의 종교 시간이에요.
2: 아. 그래서 그 시간을 꼭 맞추셔.
3: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네네. 제가 수요일은 아예 제 그 비즈니스 일정에서 아예 제외시켜가지고
2: 비워두시는구나.
3: 네, 수요일 날 오전에 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당 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어? 법당에 불이 켜 있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눈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주로 오시거든요. 목사님하고 네.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님이 이제 법회 시간 맞춰서 한 5시 정도 오시는데 저는 그냥 일찍 가서 예, 법당을 지켜 주는 게 수요일만이라도 지키는 게 제가 할 예, 선수들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유, 훌륭하십니다.
4: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고향집에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선수들이 훈련에 지치고 힘들 때 특히 불자 선수들이 법당에 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기는 네. 보살님이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게 많이 위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3: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거든요.
4: 그렇죠.
3: 매년 하면 하는데 본인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국가대표에서 발탁이 안 되고 탈락하고 그러면 선수촌에 입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순간 선수가 1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속으로, 아, 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됐나? 그러면은 또 1년 지나면은 그 선수가 또 법당을 와요.
2: 다시 와요.
3: 네. 그러면은, 아, 작년에 왜 안 보였어? 그럼, 아, 제가 탈락했어요.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예. 네, 매년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들 스케줄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태능에서 뵀는데 여기 오니까 또 계시네요.
2: 얼마나 반가워요.
3: 네,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최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게다가 선수촌 법당을 19년, 20년 이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태능에서 진천으로 법당을 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3: 네, 그러니까 선수촌을 이전하면서 이제 법당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이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진천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아 이제는 아 저는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2: 이제 그만. 예.
3: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법당을 이제 꾸미고 이제 법당 개원법회 하면 이제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법당을 꾸몄는데 법당을 맡아서 그거를 관리해줄 그 소임자가 없는 거예요. 야. 똑같이 태능하고 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내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요일날 매주 가면서 솔직히 뭐 저도 가기 싫은 날도 있죠. 근데 예. 이제 그런 저의 마음가짐을 다 잡아준 게 태유수님이세요. 그래서 예, 예. 태능에서 법당이 태능에 있을 때도 아, 선수들이 과연 처음에는 선수들이 과연 몇 명 올까? 오늘 한 명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저 나름대로의 번뇌 아닌 번뇌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한 명이 오건 열 명이 오건 선수들이 한 명이 한 명도 안 오건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면 선수들하고 즐겁게 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 부처님께 예불이라도 올리고 가고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 생각을 다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2: 네네.
3: 선수들이 과연 몇 명 올까 이런 생각은 없고 아 그래 오늘 수요일이고 선수들 종교 시간이고 수요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간다. 네. 네,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선수가 한 명 오는 날도 있어요.
4: 그럼요.
3: 네 그러면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수가 한 명 오는 날은 더 늦어요.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오히려 스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4: 그렇죠. 상담을 하시고
3: 상담도 되고. 하고 차담도 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2: 특별 케어네요.
3: 네, 그런 날은 오히려 네, 서울에 도착하면 제가 12시거든요. 야. 빨리 오면 11시. 예, 네, 그래서 아, 머릿속에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4: 원래 부처님 일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행가 전법에는 정년이 없고 우선 이제 내가 해탈 열반을 하면 아라한은 끝이 나는데 보살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네, 언제까지?
3: 맞습니다.
4: 온 우주가 다 불구토가 될 때까지. 그래서 될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길을 왜 나만 갈까? 아닙니다.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 길 가지 않으면 이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을 뿐이죠. 누구도 그 길을 갑니다.
2: 네.
4: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신념과 원력이 오늘의 보살님을 그 체육인 전법 안에 이제 법당 운영으로 이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맞아요.
4: 예.
2: 최대한 이제 어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나이대가 대다수가 어리잖아요.
4: 그렇죠.
3: 네.
2: 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다던데. 예.
3: 국민들은 TV에서 자주 보니까 저 선수가 일상인 것 같지만 선수촌에서 입촌하는 입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정말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기
2: 그러네.
3: 때문에
2: 말씀을 듣고 보니까
3: 하루 종일 긴장하고 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종교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네, 그런저런 생각 없이 제가 그러거든요. 법당에 오면은 운동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2: 버리고
3: 예, 네, 여기는 그냥 동네 수다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 예, 그런 예,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4: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의 그 첫 번째가 쉬는 거거든요.
3: 네.
4: 예, 그래서 휴 이런 말을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제일 먼저 번뇌망상을 쉬고 번뇌망상을 쉬려면 일상을 내려놔야 돼요.
3: 네.
4: 거기까지 와서 일상 생각하면 번뇌망상 안 쉬어지죠.
3: 예. 제가 스님들께 간혹 부탁도 드려요. 스님 법문 좀 짧게 해주세요. 참 네,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선수들이 이 방석에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4: 그 의자 안 놔줬어요?
3: 네, 그러니까는 의자는 이제 차담하는 자리가 의자가 있고요. 네,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법문을 길게 하면 좀 너무 힘들어하고.
4: 그렇죠.
3: 그래서 스님 명상도 와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2: 네. 아, 진짜 엄마 맞으시네요.
4: 그러게요.
3: 네, 그러면 스님들이 아, 뭐 얼마든지 또 스님들께서도 흔쾌하게
2: 또 받아들여 주시고,
3: 아, 그럼 선수들 다 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상
2: 명상하게
3: 네, 그렇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아, 뭐 스님들께도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감히 뭐 법문을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인데. 예,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2: 특별 잘하셨어요.
3: 특별히 네, 요청을 드리는 거죠.
4: 그 스님들을 이제 스님들 나름대로 법회를 가면 하나라도 더 부처님 가르쳐 전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3: 네.
4: 근데 예. 듣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네. 때 그 사정을 잘 미리 알려주시면 스님도 거기에 맞게 또 해주시니까 꼭 네. 필요하죠.
2: 왜 발음은 낭독한 선수들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네. 예,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예.
3: 아, 이거는 뭐 극비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나왔던 베이징 올림픽 양학선 선수도 네. 그렇고 저희 아까 최연주 선수도 네. 나왔잖아요. 네. 네. 최연주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선정 기원법회를 하거나 아시안 게임 선정 기원법회를 하면 발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스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선수들이 오면은 당일날 아 누구야 불러가지고 너 오늘 발언문 낭독 좀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제가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잠깐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발언문 낭독을 제가 이렇게 하고 온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서 선수들한테 이거 하면 금메달 따 이런 말을 할 수가
2: 없는데.
3: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저 혼자만 아는 이 선수가 발언문 낭독하더니 금메달을 따고 오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원래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네. 처음 획득하던 그 해에도.
3: 그렇죠. 예. 네. 최연주 선수도 그랬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조혜정 선수, 심석희 선수, 공상정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그때 쇼트에서 네. 메달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다 발언문 낭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 그 선수들도 또 메달을, 금메달을.
2: 입소문 좀 나야겠는데요.
3: 소문 내면 안 됩니다.
2: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우리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예, 법당 한 번쯤 발걸음 해주고 네. 또 그 안에서 마음에 또 휴식과 평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4: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 네.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 생활 자체가 거의 고행에 가깝잖아요. 네. 스스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네. 그럴 때 가장 흔들리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건데 마음의 극복의 근본이 또 불교잖아요. 그래서 네.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발언문을 하시면 발언문을 한다는 거기에 모인 모든 참가 대중의 대표로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더 다잡지 않을까.
2: 그렇네요. 네.
4: 그런 마음이 그래 내가 발언문을 했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거기에 네. 상응하는 부처님의 가피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또 뭐 발언문 낭독하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닌가.
4: 그럼요. 네, 맞아요. 네.
2: 이 정도 한 20여 년을 지금 체육인 전법단의 그 탄생부터
4: 그러게요.
2: 소임을 쭉 맡고 네. 계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소임과 원력은 스님 웬만한 인연으로는 예 만들기 쉽지 않다. 일부러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3: 아 저희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절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놀러 간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 스님이셨어요.
2: 네. 그래서
4: 인연이 깊으시네요.
3: 네. 입적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세납은 77세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읍에 대원사라고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읍에는 이제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굉장히
4: 유명하죠.
3: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대원사에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세 분 정도 스님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2: 그래요. 그래서 와.
3: 거기 그 대원사에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구니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부도탑을 조성한 스님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장사의 입구에 가면 부도 그 큰 스님들의 부도탑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네. 네. 저희 그 해영당 행신스님께서 거기 부도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4: 이제 그

0: 그 본사에 비구니 스님의 부도전을 함께 모신다는 건 귀한
1: 네,
0: 일이에요.
1: 그쵸.
0: 그냥 비구니
1: 네,
0: 스님
1: 그래서.
0: 도량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설 사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모시기도 하는데,
1: 네.
0: 그렇게 본사에는 주로 이제
1: 본사한테.
0: 비구 스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그러다
1: 네.
0: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웬만큼 이제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수행과 전법이 아주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그 인정을 받은 스님이라는 뜻이죠.
1: 네,
0: 훌륭하신 스님이었네요.
1: 예, 진짜.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를 또 접하고, 예, 또 이모님이 스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때는 이제 친척들이 전부 가서, 예,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도와주고,
2: 도와드리고.
1: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절회를 이제 자주 가게 됐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 제가 잠깐 외도를,
0: 많이
1: 성남에.
2: 아, 정말요?
1: 예, 그, 앞집에 사는, 예, 아주머니께서 자꾸 성당에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다가, 예, 아, 근데 이제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정읍, 대원사에 칠칠제를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칠칠제를 매주 정읍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칠칠제를 하고 오면서, 아, 나의 종교는 불교구나.
2: 역시,
1: 라는 거를
2: 예.
1: 깨닫고, 제가 이제 바로 집에서 가까운 봉은사를 그때 이제 가게 돼서 제가 봉은사에 불교대학 38기 를 수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봉은사의 신도로서, 봉은사의 이제 임원 활동도 하고, 네, 지금까지 봉은사가 원찰로 다니고 있습니다.
2: 국가대표 선수촌 많은 우리 불자 선수들의 엄마이신 우리 정지수
1: 아유.
2: 불자님, 그들을 또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응원을 직접 해주신다면 반대로 우리 불자님은 누구에게서 응원을 받을까요? 역시 가족분들일까요?
1: 아, 뭐,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2: 워낙 바빠. 엄마가 너무
1: 네,
2: 바빠.
1: 항상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부터 예, 이 불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또 예, 사찰을 데리고 다니고, 아, 불자로 30년을 살면서, 예,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를 나중에
2: 돌이켜보니,
1: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2: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1: 저,
2: 그런 이야기 좀 자녀분들하고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1: 뭐, 제가 주말에 어쩌다 하루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절에 안
2: 어디
1: 가.
2: 안 가? 절안 가?
1: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 엄마는 항상 절에 가는 사람.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어느 순간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오늘은 좀 쉬려고. 네, 그래서 아 사실 제가 작년 12월 30날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진천에서 그날이 그 불자 선수들 장학금 지급 수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진천 선수촌에서. 그래서 장학금 수여식 준비를 다 해서 차에다가 준비를 하고 싣고 가면서 예, 이제 거기 광해원에서 아 법당에 과일을 좀 사서 올려야지 하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마주오는 차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이게 이제 제가 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앞부분이 다
2: 너무 큰 사고인데요.
1: 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치는 않더라고요. 부처님이 항상
0: 아, 부처님
1: 앞이로.
2: 앞이다,
1: 네, 그래서
2: 진짜.
1: 뭐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엄마 이제 절에 가지마 이런 말을 하는

0: 저는
1: 아.
0: 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1: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차로
0: 그죠.
1: 운전을 하셔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그렇게 사고를 한번 겪으면 높아심에
0: 아유,
1: 엄청
0: 가족들도 걱정이 더 많아질 건데.
1: 말은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이제 좀,
0: 네.
1: 내려두고 몸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0: 제가 이제 12월 30날 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병원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수촌 법당에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말쯤 퇴원을 하고서 2월, 3월, 4월까지 3개월을 우리 거사가 매주 운전을
1: 바래다 주셨어요?
0: 네, 3개월 동안 매주 운전을 제가 아, 나 가야 되는데 운전을
1: 부참
0: 못할 것 같아.
1: 부수네요.
0: 네, 거사가 운전을 해서 3개월을 해줬어요.
1: 그간의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실 시간을
0: 예. 아,
1: 드리겠습니다. 우리
0: 가족들에게 말씀해
1: 처사님께,
0: 주시죠.
1: 가족분께,
0: 네.
1: 자녀분들께, 예.
0: 아, 그동안에 이제 이 가족들한테 한 번도 사실 고맙다는 말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아,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불자로서 살수 있었던 거는 다 가족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배려로 내가 활동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표현을 못하고,
1: 맞아. 표현을
0: 네.
1: 못해.
0: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어제가 오늘처럼 항상 순리대로 네,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가족들 사랑합니다.
1: 오늘 나오기 잘하신 것 같죠?
0: 네.
1: 언제 이런
0: 이런
1: 마음을 또
0: 기회가
1: 전하고
0: 아니면
1: 계세요?
0: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할
1: 그러게요.
0: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순리대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0: 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주 법계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순리라기보단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1: 네.
2: 심지어 이웃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1: 네.
2: 가르침은 순리예요, 그냥. 순리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리죠. 이미 순리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0: 뭐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2: 그럼요.
0: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2: 가장 잘 사는 거예요.
1: 자, 한때 잠깐 경로 이탈은 좀 하셨습니다만, 예, 다시 다또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예, 끊임없는 신심과 또 원력을 베풀고 있는 우리 정지수 불자님, 과연, 아, 나 정말 불자라서 너무 좋다. 내가 불자라서 자랑스러워. 이런 순간 언제 느끼실까요?
0: 항상 불자라서 행복하고, 예, 부처님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나 자신한테 그런 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참 불자라서 행복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 그래서 또 행복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스님.
2: 그이삶 속에서 누구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이고요. 또그 길을 실천해 가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이고 불자입니다.
1: 그렇죠. 예.
2: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껏 쌓은 공덕과 원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성취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셔야 돼요.
0: 네.
1: 그렇죠. 앞으로는 내 몸과 건강 조금만 더, 예, 1%만 좀 생각 더 해주시고요.
0: 네.
1: 예, 몸 관리 잘하셔야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선수들의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0: 네.
1: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한편 또 사찰을 탐방하며 불자의 역량을 기르고 계신 두 분이셨습니다.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또 총무 박숙 불자님,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계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습니다. 아,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삶, 참 값지고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세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0: 네.
1: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 함께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의 불법 전법의 가장 귀한 방법인데 이미
0: 네네.
1: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불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예, 든든한 우리 불자 가족,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BTN 불교TV가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 제작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려고 하니까요. 21세기의 법보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포교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내 행복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고요. 이 지름길을 나와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0: 네.
1: 고로 가장 행복의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 네. 부따에 가입해서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0: 예.
1: 1855에 0108번 전화 주시면 방송 포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0: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처럼 나보다 남을 더 챙기고 정성껏 보살피는 배려와 그 자비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주위의 행복을 주는 자비심이고요.
0: 네.
1: 그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0: 네.
1: 네, 우리 부처님의 법을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좋은 일, 바로 불자가족이 함께하는 것이죠.
0: 네. 이 땅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멋진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1: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은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0: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판 앞 뒷면에 1511종, 6802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81258장의 기록물,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록 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입니다. 자, 고려대장경은요, 13세기에 고려 왕조가 제작한 불교 경전이고요, 재경판은요, 고려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회인사에서 제작한 추가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당대 최고의 인쇄 기술과 간행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 각각의 판목에 통일된 서체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진 글씨에서 이 제작된 후 7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한 판본을 찍을 수 있는 내구성. 야, 이것만 봐도 13세기 당시에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불교 경전이 전해져 왔지만요,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이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주변국이요, 고려대장경의 이 판본과 목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본과 함께요, 목판 판각 기법하고 기술, 그리고 이 종이와 먹 등의 제조 기술도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죠.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오늘날에도 판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오, 도대체 이게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죠?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15세기에 건립된 회인사 장경판전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회인사 장경판전은요,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배치, 창의 위치와 크기,

통풍,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 실내 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된 판가 등 정말 탁월한 과학성으로요. 대장균판이 오늘날까지 변경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왔습니다. 자,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이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아, 정말 이 지나간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 문화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의 한적한 마을. 이곳엔 매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주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칼끝에서 경쾌하게 울리는 소리, 솥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이 정성.
1: 8시까지 출근인데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요.
0: 어르신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이곳의 공기는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이 수많은 음식에 숨을 불어넣는 사람

0: 손님들은 누구일까요? 눈코 뗄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 손길의 주인공은 바로 진자봉, 진덕사 자비의 손길 봉사단입니다. 급식소 입구에서 묵묵히 몸을 낮춘 한 스님이 보입니다.
1: 모시, 참은 모시 걸려가 어르신들 넘어질까 봐요.
0: 바로 이곳의 정신적 지주이자 자비의 실천가인 진덕사 주지 종암 스님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온 시간. 스님의 낮은 마음과 봉사자들의 뜨거운 땀방울이 모여 이 나눔의 불씨를 지핀 지 어느덧 18개월. 주말도 명절도 잊은 채 달려온 이 길엔 오직 자비란 두 글자만 새겨져 있습니다.
1: 우리 무역 없어서 치고 장소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는 카페 같잖아.
0: 오래전부터 안산과 시흥 지역을 돌며 소외된 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왔던 스님. 그 진심 어린 원력에 감동한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 마침내 자비의 손길이란 기적 같은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 어디론가 급히 가시는 스님. 스님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이유는 무료 급식소에 쓰일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 운동을 하느니 내가 차라리 시장을 보러 다니면 걷는 것도 한 4천, 5천 걷고 많이 걸을 때는 또 머리를 어떤 물건을 살까 머리를 쓰다 보니까
0: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롯이 스님의 사비로 채워지는 장바구니. 내 부모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이기에 식재료를 고르는 스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하고 매섭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시장을 누비는 스님의 뚝심. 정작 본인은 한 끼 대충 때우며 보잘것없이 먹을지언정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생각하면 단 하나의 재료도 허투루 고를 수가 없습니다.
2: 거봐 매일 나오시다시피 해요. 그래가지고 물급식소에 맨날 저기 야채를 많이 가져와서 발도 가끔가다 노인들을 갖고 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노인들 드린다고 맨날 가져가세요. 스님은 당신도 제대로 못 챙기지 않으시면서 그 노인들은 맨날 챙기는 거 보면
1: 물급식소에 어제 오늘 싱싱하지 않으면 가서 요거든요.
0: 어느새 차 안 가득 실린 것은 싱싱한 채소만이 아닙니다. 스님이 발품 팔아 모은 정성과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행여 귀하게 고른 재료들이 시들해질까 쉼없이 움직이는 스님의 거친 손길과 땀방울에서 말보다 깊은 자비의 진짜 무게가 느껴집니다.
3: 급식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스님이 스님 사비를 들여서 매일 또 스님이 시장을 봐오시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뭐 생선 나고 화요일 날은 고기 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메뉴를 바꾸시면서 너무 하시는 게 그게 이제 가슴에 와 닿았고 1년에 또 한 번씩 스님이 시에다가 1,000만 원씩을 후원을 하세요. 너무 좋잖아요. 저희가 여기 봉사하물에서 스님하고 인연 맺어서 하시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까 해서 예,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1: 무료급식소는 자원봉사자가 없이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든든한 힘이죠. 저런 적은 힘들이 모이면 아마 지역사회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라는 것이 또한 사찰이라는 것이 기도를 하기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내가 사찰에 중노릇을 한 50몇 년간을 해보니까 지역사회에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말로 거치는 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실천이다. 이렇게 봤을 때 불교에서 보시라는 것이 있는데 남에게 베풀어준다 이런 의미로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진일보하면 보시라는 것은 선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도님들이 기도하고 기도비 내고 보시하는 것들을 지역사회에 환원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때만이 사찰이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비 손길, 관세음보살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우리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부담감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필요없는 어르신들한테 멘트를 안 해요. 사찰에 가서는 법회할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기도비, 인등비, 연등비, 49제비, 천더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비의 성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늦었지만 이것을 시작을 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이러한 봉사 활동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누군가에겐 단순한 한 끼일지 몰라도 진덕사 자비의 손길을 찾는 어르신들에겐 이 정성어린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온정일 겁니다.
1: 안녕하세요. 여기서만 짧게 인사해요. 너무 다가가면 부담감을 느낄까.
0: 대접받는 이도 대접하는 이도 모두가 행복한 시간. 그런데 스님, 아까부터 누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바로 이 집의 단골 손님이자 최고령 어르신 백세 보살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간.
4: 스님이 참 좋으신 양반이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식사도 좀 하고 그래서 고마워요.
0: 드디어 기다리던 오늘의 주인공 뜨끈한 갈비탕이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한 그릇이 어르신들 앞에 놓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수저에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지쳤던 마음에도 온기가 돕니다.
5: 여기는 내가 한 달에 한 3, 4만원씩 4달 꼬박꼬박 기부하면서 먹어도 그게 싸게 친 거예요. 반찬이 노인들한테 딱 맞게 가정식으로 해줘.
0: 고마운 마음들이 십시일반 모여 만든 이 기적의 밥상.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자비의 마음을 듬뿍 안고 돌아가는 길. 오늘 어르신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합니다. 급식소에서 멀지 않은 곳. 아름드리 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가면 속소의 번뇌는 어느덧 사라지고 장엄한 대웅전이 위엄 있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산신의 기운이 서린 삼성각과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사전까지. 진덕사의 도량은 구석구석 정갈하고 여법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영험한 약사열애불 도량으로 유명한데요. 지극한 마음으로 빌면 누구나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얘기에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덕사를 찾는 보살님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6: 스님이 참 자상하게 잘하시고 너무 자상해. 그냥 우리가 오면 그냥 그러고 앞서고 그러시잖아요, 스님이.
2: 맨날 차를 시간에 다 때려다주고 또 떨고 하면 그 뜸을 더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진덕사는 참 좋은 절이시라고요. 신도 많으시고 스님도 참 이해가 많으시고 저한테 잘해주신다고요. 우리 주지 스님이 참 진덕산 고마운 진덕산이에요.
6: 우리를 잘못하면 또 아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죠. 근데 스님이 잘하시니까 우리들 다 잘해주고 따라가죠.
0: 지금의 장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던 시간. 스님과 신도들의 피땀 어린 정성이 한 장 한 장의 기화가 돼 지금의 명품 도량을 일궈냈습니다. 스님의 실천하는 법문에 매료된 것일까요? 백발의 노보살님부터 젊은 불자들까지 진덕사의

0: 신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도량엔 늘 활기가 넘칩니다. 산세 깊은 이곳까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젊은 층에서도 진덕사에 많이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유로움이 아닐까. 무엇을 하라고 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진덕사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가시는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닐까,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진덕사 다니면 뭘 하라 부담을 주는 걸 하나도 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편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시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마음도 안정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진덕사 어디 절에 다니려고 하면 진덕사 한번 다녀보라는 그런 권유를 받고 오신 분들이 한 7, 80%는 되지 않을까.
0: 흔히 사찰이라고 하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만 찾는 곳이란 편견이 있습니다. 더구나 도심과 멀리 떨어진 이곳 산자락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진덕사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곳을 찾는 발길들, 특히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불자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띕니다. 오라고 손짓하지 않아도 연간 700가구가 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진덕사의 문턱을 넘습니다. 법당 천장을 가득 수놓은 연등만 어느새 6,300여 개. 이토록 수많은 마음이 불을 밝힌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 외박이라는 걸 별로 해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 스님이 방에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푸근해진답니다. 친정집에 가서 친정어머니를 본 것처럼 사찰에도 주지스님이 늘 계시는 것 자체가 친근감, 푸근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법문을 잘한다고 한들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과연 그것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나와서 눈빛 하나 맞추고 말 한마디 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신도들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도량을 찾는 신도들에게 스님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1: 자비라는 것이 이 사찰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자비를 흘려보내는 곳이 사찰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불사,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자비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마음을 올리는 일이지만 그 기도가 자기 한 사람의 소원만으로 끝나서는 완전한 공덕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도가 참다운 힘을 가지려면 그 정성과 공덕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데 우리 부처님들이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마음을 열겠다는 다짐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이 공덕이, 이게 해양이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때 그 기도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덕사는 기도하는 절이면서 동시에 나누는 절이고 수행하는 도량이면서 동시에 회양하는 도량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인 자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비를 품고 나눔으로 피어나다라는 표현을 요즘 쓰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베품, 나눔이어야 참된 기도지 비는 기도는

0: 기도가 아니다라고 볼 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의미는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야말로 참된 기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염불보다 더 중요한 건 고통받는 중생 곁에 서는 거라 말씀하시는 종암스님. 진덕사에서 흐르는 자비의 물줄기는 급식소의 밥상으로, 그리고 소외된 이웃의 웃음으로 번지며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지고 베풀수록 깊어지는 진덕사의 하루. 오늘도 진덕사의 자비는 멈추지 않고 따뜻하게 흐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언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부

0: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교 이제 월드입니다. 먼저 시간에 양능신 그 신심 불태면 즉수 불견성 성불이리요. 여기까지 했죠. 만약 능이 신심이 물러나지 않은즉 누군들 견성 성불하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 만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현실적 부분에 소원을 이루게 함으로 부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장시켜서 견성,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불성이 있음을 찾아 성불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불교를 처음 시작할 땐 소원을 이루게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원을 이루는 모습들은 보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개 소원을 이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창원에 주지를 했었는데요. 그쪽엔 보니까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고를 졸업하고 그쪽에 이제 공단이 많으니까 공단에 취직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본인이 열심히 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좋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게 웃기는 세상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장은 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조금 놀 때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못 베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나빠요, 시기 질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못 베겨가지고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내니까 사장이 그러지 말고 좀 하라고 사정사정으로 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아무리 보호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더 이상 배기질 못하고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우리 회사에서 너무 힘들면 네가 적게 차려가지고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해라. 그래서 적은 회사를 모든 이제 그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저 외곽에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생산을 하는 적은 공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멀리 외곽에 있던 공장을 창원 공단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망치질을 해가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IMF가 왔대요. 그 IMF가 왔으니까 본인 혼자 IMF가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동안 벌었던 월급을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 문을 닫지 않는 한은 월급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오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오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분은 생각이 뭐냐면 반드시 지금 여기도 별들이 있을 거다. 이런 힘든 여정이 와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그 종업원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는 내가 내줄 테니까 공장에 와서 놀지 말고 뭐든지 만들어 가라. 네가 만드는 부분에 목적이 있고 그 사용처를 만들어내면 본인이 그려서라도 그 물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IMF 때 모든 공장들이 다 문 닫고 있을 때 그 공장은 망치 소리가 계속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건 저 시골에서 취직해서 왔던 그 종업원들이 집에 부모들이 필요한 호미도 만들어주고 뭐 소위 괭이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농기기를 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료는 내가 사줄 테니까 너들 놀지 말고 망치질해라. 근데 모든 공단이 다 공장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불이 켜져 있고 망치질 소리가 나니까 어떤 급한 오다를 받은 기업의 사장이 와가지고 공단을 찾아서 자기 원하는 바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 공장에 불이 켜져 있고 그 공장에 망치 소리가 나니까 거기를 찾아 들어왔더래요. 내가 이러이런 부분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어줄 수 있냐. 아, 지금까지 물건 만들 게 없어가지고 농기계나 만들고 본인 필요한 것만 만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열 번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오다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운영해서 지금은 종업원이 300명이 넘는 공장으로 발전했어요. 그 성공담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 스님을 내가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옛날에 스님을 구인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님이 나를 큰 스님한테 안내를 해서 공장 이름까지 지어줘서 스님이 나한테 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게 불태전이라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 안 가? 온다 이거예요. 수행이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유기가 오거나 어떤 부분의 환경이 변화가 오면 그냥 뭐라 그래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 내가 두 번 세 번 맞는데 나한테 무슨 복이 있어? 여러분, 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한테 불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불성이 크게 돼 있습니다. 나는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 중생 10백기 더 이상 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믿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십법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생각 하나 바뀌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생각만 바꾸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등지고 부모한테 불효를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피눈물 나게 부모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 하나 확 바꾸면 그 불효자가 효자로 바꾸는 건 순간입니다. 효자로 바뀌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을 바꾸면 효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생각을 바꾸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꿔가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견성성불이려. 내가 적어도 신심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면 모두가 다 견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금에 내가 지금에 증명 삼보하옵고 삼보께 증명하옵고 여기서 증명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확신하여 밝혀준다는 뜻이에요. 응? 내가 입증을 하겠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 이런 부분이니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게. 이를 제외하노니 하나하나 너에게 경계해서 가르치는 것이니 집이고 범죽 생함 지옥 하리니 그런 줄 알면서 짐직 범한즉 살아서 지옥에 빠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노력을 하면 견성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계의를 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으며

부정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언제 지옥을 가요? 살아서 지옥을 간다. 여러분,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순간은요, 조금 힘들어도 고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에게는요, 현실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극락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요.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내가 큰 짐을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희망을 주셨어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병원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도 큰 쌤은 절대 그거에 생각을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살 수 있어.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일 모레와 내일 모레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내일 모레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내일 모레이지만 내일 모레 죽는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일 모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설사 내일 모레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이면 그에게는 그렇게 절망만은 아니에요. 왜? 부처님 가피가 내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희망이고 그 희망은 지옥만은 아니고 즐거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명이 다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얻는 생명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이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일 수 있어요. 육두윤회의 한시적 부분이 생명만 생명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불성의 성품이라는 자체는 무한하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주인공이 될 거냐, 육두윤회의 어부의 부침에 따라서 돌고 도는 부분이 생명이 주인공일 거냐, 뭐에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요, 죽는 날까지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뭐 대단히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줄 알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범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흉을 보고 내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내가 그냥 재미있어만 말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그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서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에 집니까? 내가 한 말에 곧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해놓은 말을 내 입으로 깨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깨매고 싶은 게 문제지. 깨매고 싶을 정도로 반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마어마한 업으로부터 자유를 수 없는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강의를 듣거나 법문을 들을 때 이것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이 교로서의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얘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일로 받아들였을 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살아서 지옥에 빠지리니 갑을 신여와 가히 삼가하지 않으면 갑을 신여여 가히 삼가하지 않겠느냐. 삼가하고 삼가해라.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고 조심해라. 어떤 것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행하지 않는 용기를 내라.

마음을 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만들어가게 되었어라. 재미삼아서 행하는 그 행위가 훗날에는 벗을 수 없는 업이 될 수 있다.

뽑아 누굴 가둡니까? 자신을 암호로 가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이 잘못되어진 삼가해야 될 이런 부분을 삼가하지 않았을 때 나를 지옥에 가두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가 누구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생각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아니, 우리는 그때 뭔 생각을 해야 돼요? 방생을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을 적극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불토도 남의 걸 소위 훔치지 마라. 훔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해서 얼마만큼 보상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나를 지키는 부분을 만족할 것이 아닌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를 베풀 것인가라고 애쓰는.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 베푼다라고 하는 부분의 미명하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으니 너무 성과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아픔으로부터 길이 되어주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목표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그거 남의 아픔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주변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지혜를 발현하는 우리 대성사의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사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야기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과감하게 고쳐라. 고치는 게 도다. 그러니 송화, 송화에 가로되 옥토 승침 체로상이요. 옥토 뜨거워짐이 늙는 모습을 재촉하며 여기서 옥토라는 자체 뭐예요? 달이에요, 달. 응? 달에 토끼가 방아쪄야 앉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믿었잖아요. 토끼가 방아찧는 모습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는 옥토가 뜨거워짐이 달이 뜨거워지면 뭘 얘기해요? 늙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달이 만월이 됐다가 달이 지는 부분이 한달 단위로 돌아야 안 돌아요? 그 달로 돈다는 거예요. 달. 세월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토가 뜨거워짐에 늙은 모습 재촉하며 금오 출물 총련광이로다. 여기서 금오라는 자체는 뭐냐면 해를 말해. 해. 응? 해에 금까마귀가 있다고 해요. 금까마귀가. 그래서 해가 지구 뜨는 걸 반복하면 뭐가 가요? 1년이 가는 거고 달이 뜨고 가는 부분을 반복하는 건 달이 가는 거예요. 한 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이 가고 해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가니까 우리는 늙었어 안 늙었어? 늙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늙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 몰라. 늙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삼가해야 될 것은 삼가하고 그런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영원히 살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어 안 빠졌어? 빠지. 그게 문제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 늙는 줄 알았어. 근데 얼마나 큰 착각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도 가끔 보면 내가 거울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다니까.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옥토가 뜨거짐이 늙음을 재촉하며 금오가 뜨거짐이 세월을 재촉함이라. 세월이 가면 늙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 계속 물어보지만 여러분,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 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나도 그래. 나도 안 늙고 싶고 나도 죽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걸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늙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파. 아프시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쓸데없이 지금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내일 가듯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 고통의 늪에서 나올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위해서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요, 여러분, 뭐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주변 사람 좋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행하라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것 자체는 궁극, 남을 위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거, 그게 부모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라는 얘기가, 형제를 위하라는 얘기가, 그게 나를 위하라는 얘기고.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얘기가, 그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하라는 얘기는 부처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를 위해서. 이게 잘 계산해야 돼. 근데 마치 그 부분이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가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삐져 안 삐져? 이게 문제라니까.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아니,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으로 겸손하라. 거만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돼.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복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그 신도 중에 저 서울 쪽에 있는 불자님이 계셔. 그분은 어디 불사한다 그러면 안 빠져. 내 저 시골에 불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는 절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 가서 불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시주를 해. 근데 그분이 스님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럼 그 고마운 분에게 제가 인사를 해요. 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 내주셔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스님, 스님절입니까? 그분 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절을 여러 개 줬는데 내 건 없어. 맞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스님절입니까? 다 불사를 위한 일이고 많은 신도들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스님,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은 분은 아닌데 기도는 많이 하신 분이야. 아, 저분이 눈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책 보고 공부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딱 맞는 말이야. 응? 내가 행하는 일은 그 모든 부분들이 상대를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과의 법칙에서 보면 다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등을 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켜야 되는 거지. 그게 궁극에는 불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궁극에는 나를 위한 부분이 되는 거다. 저 화장실에 가서 내가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듯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건 전부 다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단순하게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나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자체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자, 화장실에 가서 청소 봉사를 한두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그거 안 하고 그거 더러워가지고 난 절대, 내가 절에 기도하러 왔지 그거 하러 왔어? 그리고 뺀질거려서 그늘에서 시간 보냈어서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 부분에는 그걸 하기 싫어서 눈치 본 부분이 하나 쌓일 거고, 한 부분은 내가 부처님 전에 거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그득하게 차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옥토끼가 뜨구지고 금가마귀가 뜨구지서 세월이 갔지만 그 세월은 같은 세월입니까? 다른 세월입니까? 뭐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두 명구리 여호조로요. 이름을 구하고 이로움을 구함은 아침 이슬과 같으며, 어? 명예를 구할 내 이름을 구하거나 나의 이로움을 구하는 일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이 해 뜨기 전에는 초롱초롱 달려 있지만 해가 반짝 뜨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이 아무리 빛이 나 봐도, 아침이 그 이름이 빛이 나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하루아침에 이슬 같은 부분이라고요. 명예를 구하거나 부를 구한 부분 자체는 결코 우리 인생에 아주 잠깐 동안 소유할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말과 비슷한 부분이 뭐예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다물은 일조진리라. 명예를 가진 부분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명예 잠깐 동안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 죽고 난 다음에 뭐그 명예가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치더라도 자다가 아니라라면 그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시네? 내가 지금 계속 살아있다는 전제로 그게 내 거지. 숨만 쉬면 내 거 아니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딱 표현 맞는 부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가졌다 한들 자다가 아니라면 그만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한들 숨만 쉬면 내 거 아니듯. 근데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놔요, 못 놔요? 못 놓잖아요. 그걸 못 놓기 때문에, 그래 업에 잡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나요? 원숭이를 잡으려거든 통 같은 구멍이 적은 부분을 거의 먹을 걸 집어넣어놓고 그걸 원숭이한테 가지라고 그러면 원숭이가 집어넣고 주먹을 쥐고 꺼내려면 나와요, 안 나와요? 에? 그게 안 나오니까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놔 못 놔? 그래서 잡자.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부분이 우리는 그 원숭이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우리끼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진리 시각으로, 부처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원숭이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아,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명예에 탐착하거나 그 아침 있을 것 같은 물질에 탐착하는 부분이 우리 삶을 중생의 육두윤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발목을 스스로 얽어맨다. 사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원숭이가 주먹 쥐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으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육두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들이 이름을 구하거나 자존심을 구하거나 순간적인 앞에 있는 부분이 아르마리에 눈 멀어서 끊임없이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삶이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을 윤회의 주인공으로 나를 얽어매는 것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에 충분히 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욕심내는 부분으로 나를 그 부분에 얽어매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답이 진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혹고 혹영 사석연이로다. 혹 괴롭고 혹 영화로움은 저녁 연기와 같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혹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도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영화로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영화로움을 꿈꾸고 영화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더 겸손해질 텐데 우리는 영화로움 뒤에 반드시 괴로움이 또 온다는 생각을 못해요. 괴로움도 오고 영화로움도 오고 또 괴로움도 오고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우리 삶이에요. 오르고 왔다 내려갔다 흐렸다 갰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은 어떤 거냐, 저녁 연기와 같다. 여러분 저녁 연기가 초저녁에는 연기가 보이지만 깜깜해지면 연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연기가 저녁하고 나면 불 안 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흔적으로 보이듯이 연기 사라지듯 저 구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야 일편 부은 기요 사야 일편 부은 멸이라.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낮 구름이 모인 모습이요 죽었다라고 하는 모습은 한낮 구름이 흩어짐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구름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 삶이 괴롭고 즐거움이 반복되는 부분이 전현님께 뜬구름 같은 부분이 삶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그걸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그게 내 발목을 잡는지 안 잡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모든 부분이 혈안이 되어져서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7, 80을 살고 나시니까 그 삶이 7, 80이 짧든가요 길든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살아봐서 몰라 그러는 거야. 짧아. 나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 뭐가요? 내가 환갑이 지냈다는 게. 아, 웃긴다니까요? 응? 그럴 만한 일이 없는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착각 속에 머물러 있어. 내가 지금 4대 육신이 멀쩡하고 아직은 크게 괴로운 게 없으니까 아직 젊었다는 착각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 밖에 있는 젊은 청춘들이 나를 한 번도 청춘으로 불러주는 존재가 없어. 응? 다 할아버지 아저씨. 나는 아저씨라고 불러주는 것도 감사해. 응? 웬만하면 다 할아버지라. 이게 우리 세상을 이거 보면 여기 표현하는 부분이 딱 맞는 게 아닐까. 응? 고녀 은근 소손도 하느니 너가 은근히 선도답기를 너에게 응? 네가 은근히 착한 일 선도답기를 권하노니 속성불과 재미륜이여다. 속히 불과를 이루어서 미혹은 무리를 제도할지로다. 여러분 누군가를 제도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돌을 열심히 잘 닦아가지고 빨리 좀 성불을 해서 저 미혹한 무리를 제도하는 존재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게으르지 마라 제자야. 네가 지금 무의도시 시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일이도 되지만 네가 아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기도를 하거나 수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뭐예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네가 열심히 은근히 기도를 해서 열심히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속히 부처님의 진리 불과를 얻으라 이거예요. 해탈을 얻으라 이거예요. 깨달음은 이게 깨달음 얻는 게 불과잖아요. 불과를 이루어서 미혹의 무리 즉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제도할지로다. 그들을 제도해줘라. 여러분 가장 큰 공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공덕이 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스님은 나만 알아야 돼. 그 부처님은 나만 알아야 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태양의 빛은 나누고 나눠도 줄어들어야 안 줄어들어야? 부처님의 진리는 나누고 나눠도 절대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사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그 지혜제일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승한 제자가 당신을 부처님에게로 안내했던 마성비구라고 하는 비구를 평생 은희를 생각하잖아요. 마성비구라는 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바루를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서 사리불이 가서 물어요.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아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어떤 걸 가르칩니까? 그걸 묻거든요. 나는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세속의 모든 인연을 버리고 출가를 할 정도라면 그가 가르친 가슴에 와닿는 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뭔지 좀 한 얘기를 해줄라. 그때 그 얘기에 마성비구가 반응을 합니다.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정연멸이라. 아불대상은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리불이 들어보니 세상은

창조되어진 거라고 믿었던 세상이, 아, 제법 종현생이라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앞에 있는 월도 스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뜬금없죠? 지금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생겼어요. 근데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월도 스님은 잘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덜 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난 잘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연에 따라서 평범할 수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못생길 수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존재하는 부분이 세상이에요. 비유가 적절합니까? 제법 종현생이에요. 제법 종현멸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다.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안내해달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리불은 너무너무 마성비구가 고마웠어요. 왜? 마성비구를 못 만났으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너무 감사해서 사리불은 평생 동안 저녁에 잠을 자기 시작하면 반드시 물어봤어요. 지금 마성비구는 어디에 계십니까? 동쪽에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머리를 뒀어요. 남쪽에 있다 그러면 남쪽에 머리를 뒀어요. 마성비구에 있는 곳에서는 발을 뻗지 않고 잠을 평생 잤다는 게 사리불의 의리였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진리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 인연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매사 부처님의 진리에 인연 맺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당연하며, 기회가 있다면 미우고인 무리를 제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금생 약불 종사화하면, 만약 금생에 이 말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수행해라,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라,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라. 그래서 그 부분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닌, 나 아닌 인연이 없는 중생들에게 그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함께 나눠라. 이게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금생에 만약에 이 말을, 그와 같은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스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 그래요, 놀다 가라 그래요? 착하라 그래요, 악하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막 애끓듯이 스님이 부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하면 저게 뭐 좋은 일이 있나? 그건 본인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스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절에 오세요, 절에 오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절에 오셔서 부처님 참배하세요, 그리고 되드리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무슨 생각을, 아, 우리 스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달리 받아들여요. 뭐 지가 뭐 좋은 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남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게 웃기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 그래요 안 하라 그래요? 그 공부를 하라고 부탁을 해야 안 해요? 그 부탁을 하는 것은 그놈이 공부 잘해갖고 나한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부모가 지 마음에 들게 해주지 않으면 공부한대요 안 한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부모가 애가 다른 것은, 네가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앞으로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많은 기회가, 너한테 유리한 기회가 오니 그 기회를 통해서 편하게 살아라고 빌고 비는데, 그놈은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 기분만 조금 얹지 않으면 나 공부 안 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또 속이 터져 안 터져?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오직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된 불자가 되거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그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부분은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 공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덕이 되는 거예요. 네가 공덕의 주인공이 되라. 일체 중생을 리드할 수 있는 성현이 되라. 그렇게 했을 때 큰 스님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생엔 더욱더 깊이 있는 수행자가 될 수도 있고 진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거를 잘 안 들어. 심지어는 우리 자녀를 낳아 기른 분들이 보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기분 나빠서 안 먹어.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냥 굶기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또 그게 허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식이 배고픈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싹싹 빌어가지고 먹여. 그러니까 맨날 싹싹 빌어서 먹이니까 이놈은 착각을 하는 게 뭔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엄마 배가 고프구나 생각을 해.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고통스럽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걸 이용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딱 그 모습이에요. 중생이 중생의 허물을 벗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을 하고 해서 정토에 씨앗을 뿌리고 그 가피의 주인공이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와서 하는 듯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 금생에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후세 당연 한만단하리라. 후세에 당연히 만갈래로 한탄을 하리라. 그냥 한갈래로 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지가지가 다 한탄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를 하는 것을 한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갈래에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릇된 일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실천을 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고 구제하는데 이제까지 않는 부분으로 보살랑을 실천해서 구경 성불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9: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0: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11: 스님 정말로 만배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2: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3: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12: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14: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3: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우리 마음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0: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지는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사주는
0: 아이고,
2: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2: 예.
0: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2: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2: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주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2: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2: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2: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0: 네, 이 제대열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빼고,
1: 상황이고, 네.
0: 아,
1: 물도 빼고,
0: 네.
2: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네.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 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0: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글자는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이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0: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0: 봐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0: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네. 67이야.
1: 어허. 오,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

0: 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허.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이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1: 예, 네,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네.
3: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1: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2: 그렇죠. 네.
1: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요.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3: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네.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3: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뇌종양입니다.
6: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7: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6: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5: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6: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4: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9: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0: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대중

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죽음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모세 재벌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산.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국민 정신 건강 증진과 K명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창종 80주년을 맞은 법화종이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국태 민안을 염원하는 대규모 사경 봉안식부터 시민과 함께한 산사음악회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승된 다비가 스님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으로 전승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획 보도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 장례 문화인 다비의 가치와 전승 과제를 짚어봅니다. 임강사가 418년 만에 복원된 것을 기념해 창단한 금비라 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임강사는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문화포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4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성우 대종사는 사리의 희유함을 찬탄하고 대중 모두 광명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정신과 초기 불조의 계율을 선명상에서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안이 제시되며 국민 정신 건강 증진과 K명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양유근 기자입니다.
1: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의 심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창립 10.

0: 1주년을 맞은 협회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대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마음을 모아 명상에 드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공동대표 정혜스님은 대승경전 선명상을 주제로 보다 확장된 세계관과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며 발표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님은 대승의 정신을 제시하며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고요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깨닫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엄경의 핵심인 법계 연귀와 인드라망 사상을 통해 인간은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온 세상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1: 화엄경은 말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수행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아주 깊은 명상적 통찰입니다.
0: 우리가 들이마시는 한 번의 호흡조차 나무가 뿜어낸 산소이며 자연, 우주와 연결돼 있다는 화엄적 선명상의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앞서 발표한 현암 스님은 초기 경전이 가르치는 불교 수행의 대의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대의 많은 명상이 기술적인 측면, 즉 정과 해에 치우쳐 도덕적 실천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행이 없으면 바른 삼매와 여실 직연이 생겨날 조건을 상실한다는 초기 경전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도덕적 실천이 빠진 명상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명상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전불자와 명상인이 동참하는 5개 준수 운동을 정착시켜 건강한 명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 직의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5개의 준수도 같이 한다면 더욱더 윤택한 명상이 되리라 봅니다.
0: 이번 기념 포럼은 대승 화엄의 연기와 자비사상과 상자부 불교의 지계가 선명상이라는 물줄기 속에서 어떻게 융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3: 11년 동안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4: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가 일상에서 선명상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스스로의 괴로움을 치유하고 마음 평안을 이루어
0: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축적해온 11년의 행보와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가 시너지를 내면서 K명상이 전 세계인들의 정신 고통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창종 80주년을 맞은 법화종이 지난 28일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습니다.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대규모 사경 봉안식부터 시민과 함께한 산사음악회까지 화합과 제도약의 현장을 BTN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천년고찰 통영 안정사가 전국에서 모이던 법화 행자들의 원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화종은 지난 28일 총본산 통영 안정사에서 종정 아면 대종사,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총무원장 스님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창종 8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80년의 회향, 100년의 발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법회는 법화종의 미래 비전 제시, 국태민안과 국민대화합을 염원했습니다. 종단 정상화를 이끌어온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이번 80주년이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7: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80년의 법화 인연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6: 창종 70주년 당시 입재했던 관세음보살 보문품 100만 독송 사경집도 이윤의식을 통해 안정사 대웅전에 봉안했습니다. 또한 법화종은 자비의 쌀 1000kg을 통영시에 전달하는 등 수행과 자비행 실천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화종 종정 아면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수행의 결실을 치하하며 이를 계기로 종단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8: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고 설날

0: 하고 실천하는 대중이 살아날 때 종단은 다시 살아납니다.
1: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법화종의 새로운 미래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2: 법화종이 지나온 찬연한 역사를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위대한 원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1: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엄숙했던 법석이 화합의 한마당으로 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정서주를 비롯해 락스리 공연 등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산사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아름다운 산사의 선율 속에서 종단 정상화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랜 수행의 결실을 총본산에 귀결시키며 법화 행자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세운 법화종, 통영 안정사를 가득 메운 사부대중의 환희심과 원력은 창종 80주년을 맞이한 종단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3: 불교 승가의 장례 의뢰인 다비가 지난 1월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전승되어온 다비는 스님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전승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기획부도 마지막 수행 다비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장례 문화인 다비의 가치와 전승 과제를 짚어봅니다. 첫 순서로 천년을 이어온 한국불교 다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스님의 육신을 화장하는 불교 승가의 장례 의뢰인 다비. 장작과 집, 숯 등을 쌓아 올리고 연불 속에서 불을 붙여 수행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의식입니다. 불길이 모두 잦아든 뒤 남겨진 사리를 수습하는 절차까지 이어지며 무상을 일깨우는 불교의 마지막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 당시에도 설행된 다비는 오늘날 동북아시아 불교권 가운데 한국 승가만이 고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과 문중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연화단을 쌓는 방식과 재료, 의식 절차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온 점은 한국 다비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자산입니다.
5: 다비 문화가 이제 사찰이 항상 부처님 시대 때부터 화장 문화로 내려온 문화이기 때문에 어디는 이제 이게 나무를 많이 쓰고 어디는 새끼줄을 쓰고 이 재료를 사용하는 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틀렸지만은 그 지역적 특성을 살린 최대한 대로 살린 그런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한국 다비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된 자장 스님의 다비를 시작으로 12세기에는 승가의 대표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에는 성문 상이초 등의 의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승됐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다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단지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을 넘어 사부대중 모두에게 불교의 재행무상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살아있는 법석이었기 때문입니다.
6: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또 재행무상 이런 두 가지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한테 다비가 의미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다비장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가르침을 이제 실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 화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4: 천년의 세월을 관통해온 한국의 다비는 이제 단순한 종교 의례를 넘어 전통 장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형 유산입니다. 실제 현행 장사법에도 사찰 경례에서의 전통 다비 의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이 다비를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 종교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밥 먹고 또 공부 수행하고 일상생활이 전부 다 의례화되어 있어요. 우리 불교의 무형유산은 그야말로 보고입니다. 보고. 우리가 잘 보존하려면 이렇게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4: 한국불교의 오랜 장례 문화이자 살아있는 무형유산인 다비. 단절 위기에 직면한 유산을 어떻게 미래 세대에 전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부처님 가르침은 때론 법문으로, 때론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요. 안동 임강사가 418년 만에 복원된 것을 기념해 창단한 금비라 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고 아름다운 울림을 시민, 불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동이 가득했던 현장,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에 얹어진 맑고 따뜻한 합창이 객석 구석구석으로 전해집니다.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수행자의 마음을 담아낸 은강사 금비라 합창단의 첫 정기 연주회. 지난 26일 열린 연주회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정신을 노래로 전하는 특별한 법석이었습니다. 418년 만에 복원된 은강사가 새로운 문화 포교 방편으로 선보인 연주회에는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9: 우리 꽃처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늘 마음도 몸도 꽃처럼 그렇게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8: 은강사 주지 지연스님은 축하 인사를 통해 금비라는 거친 바다에서 종생을 구제하는 수호신의 이름이라며 우리의 노래가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자비의 음성이 되기를 발언한다고 기원했습니다.
10: 합창단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로 세상을 맑혀보자는 취지와 목적으로 제1회 금비라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가졌는데 가슴이 좀 뭉클한 것 같아요.
8: 합창단은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희망과 용기,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공연이 이어질수록 객석에서는 조용한 감동이 번졌고 노래는 어느새 법문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어 특별 초청된 소프라노 황상미 씨는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공연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11: 임강사가 400년의 역사를 뚫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도 스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 임강 사랑밴드의 따뜻한 무대와 어린이 합창단 우리는 선제의 특별 공연은 세대를 잇는 화합의 의미를 더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박수를 보내며 첫 걸음을 내디딘 금비라 합창단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12: 합창단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커다란 새로운 목소리가 울림을 주고 새로운 감동을 주고 해서 큰 감동도 받고 너무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고
8: 창단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임강사 금비라 합창단 앞으로 정기 연주회와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불교 음악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포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3: 서울 관악구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4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봉 성우 대종사는 진신사리의 희유함을 찬탄하고 대중 모두가 광명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13: BTN 불교TV 회장 무봉 성우대종사와 서울 관악구 보명사 회주 상원 스님이 경내 불사리탑에 꽃공양을 올립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 상좌부 불교 국가 스님들은 빨리어 경전을 독송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보명사가 어제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4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982년 회주 상원 스님이 스리랑카 최초 사찰 이수르 무니를 참배하고 주지 상가라 키타 스님에게 기증받아 이혼해온 진신사리입니다.
14: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인연으로 다 국운이 융창하고 나라가 다 좋게 되는 그런 인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3: 신도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보명사가의 노랫말을 쓴 인연으로 매년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있는 성우대종사. 대종사는 44년 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희유한 일이었다며 상원 스님의 선근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을 믿고 따라 마음자리가 밝아지는 게 가장 큰 복이라며 참석 대중 모두 태양보다 더 밝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15: 정말 이 도량에

0: 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아주 기쁜 일이에요. 이 도량에 오실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큰 복을 받은 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40여 년간 신행을 이어오고 있는 보명사 법우회 전명기 회장은 스님들을 보필해 더 나은 포교도량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2: 보명사에 그 한 분 한 분 오시는 신도님들을

0: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 스리랑카와 베트남, 몽골, 태국 등 각국의 외교대사와 종단과 종파를 넘나든 스님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보명사는 부처님 진신사례를 매개로 신행과 포교의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불교를 잇는 국제교류의 도량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공주신원사 불교대학이 제17기 불교대학 수개식 및 졸업식을 봉행하고 참된 불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7일 경내 세심당에서 불교대학 학장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강주 이루 스님, 변병석 불교대학 총동문회장과 17기 졸업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개식과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학장 성관 스님은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소중한 결실을 맺은 만큼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그동안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회향하는 불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병석 총동문회장은 신원사 불교대학에서 맺은 좋은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배 동문들과 함께 기도와 봉사에 앞장서며 참된 불자의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신원사 불교대학 17기 졸업생들은 불교대학 총동문회 일원으로 지역 포교와 신행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 지정구역을 백양사와 암자까지 확대하고 명칭을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백암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년고찰 백양사가 지닌 역사 문화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양사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주요 문인들이 교류한 유래 깊은 사찰로 전봉중 장군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기록과 시문이 전해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에 함께 지정된 운문암, 청류암 등 약 10개의 산내암자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봉준 장군의 피신처로 활용되는 등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백양산 일대는 비자나무숲과 고불매 등 천연기념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백양계곡의 수달 서식지를 포함해 약 1,5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환경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10,000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4: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법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울림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널리 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김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0: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대표이고요. 또 벚꽃보존회 상임이사이자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0: 아, 김혜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스님.
0: 저희가 이미 네. 그 전에 인연이 좀 깊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예. 스님. 저희가 2024년도 그 광화문 선명상대회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핫한 스님들로만 구성된 우리 비텐스 멤버셨죠, 스님.
0: 비텐스 얘기하면 네. 아직도 제가.
1: 네.

0: 생각이 떠오르네요.
1: 네, 저도 그런데요. 네, 네. 그때 제가 또 무대 연출도 하고 네, 안무를 했어서 그때 스님 처음 뵙고 또 이렇게 네. 인연 되어서 스님 초청해 주셔서 예.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예, 그때 우리 10분의 스님들 네. 모임이 빅텐스 네. 공연에서 안무 담당해 주시고 네. 저희도 춤 교정해 주시고 네. 그때 진짜 많이 애쓰셨죠. 아유,
1: 그때 너무 예.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네. 있었죠, 스님.
0: 그래서 정말 네. 오랜만에 뵀죠?
1: 네.
0: 예, 이렇게라도 역 가피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많이 반갑습니다, 예. 스님.
0: 우리 김혜진 대표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1: 네.
0: 우리 김혜진 대표님이 직접 뽑아오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김혜진 대표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벚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10대 때 절에서 처음으로 이 벚고를 만나게 되었고요. 20대 때는 저기 울진의 용궁사라는 절에서 효성 스님과의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북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효성 스님께서는 이렇게 고구려 소리 또 이렇게 벚고 전통 벚고를 하시는 계승자셨는데요. 스님과의 그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벚고를 또 전통 북을 배우게 되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그 수많은 뭐 악기들 중에서도 네. 벚고가 스님들이 이렇게 북치는 두드리는 거잖아요.
1: 네네.
0: 불전 사물 중에 네. 뭐 범종, 운판, 목어, 그다음에 벚고.
1: 네.
0: 아니 벚고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인연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스님께서는 북을 또 이렇게 전문으로 계승을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스님께 갔을 때는 이렇게 연불박을 먼저 배웠거든요. 배우기는 연불박을 먼저 배웠는데 북으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대사물이잖아요. 절에는 누각에 보면 그렇게 대사물이 있고 소사물로는 또 이렇게 목탁이 있고 죽비가 있는 것처럼 대사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전수를 받게 되었고 또 지금 그렇게 계승을 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화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렇게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음악 그 한국음악과에 지금 입학을 해서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전통 벚고와 이런 현대 이 국악 체계에 맞도록 이렇게 정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오, 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벚고라고 했는데
1: 네.
0: 벚고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1: 벚고의 매력은 우선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마음을 움직이는 힘?
1: 네. 다른 악기를 쳤을 때는 사람의 눈을 보고 그 분위기를 보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잖아요. 사실 저는 벚고를 치려고 딱 하면 벚고도 저를 보고 있고 저도 벚고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멍멍멍멍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어느 순간 북을 치다 보면 무언가의 소리에 둘러싸여서 주위의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 무슨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났을 때 북을 치면 북도 화를 내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오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북도 참 부드럽게 나오고요. 북에게 말하는 소리를 또 그대로 전달을 하지만 뒤에서 보고 있는 분들도 어느 분이 마음이 힘드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너무 기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막 환희심을 내고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본인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또 북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마음을 움직이는 힘?
1: 네.
0: 그게 바로 벚고다.
1: 네.
0: 그리고 벚고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 오시면서
1: 네.
0: 이 벚고에 우리 불교 대승보살행의 핵심인 십바라밀이 담겨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 벚꽃을 이렇게 처음 보시면은 그 스님들의 화려한 동작에 먼저

0: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동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문회범의 정진도설이라는 것을 보면은 벚꽃의 여러 동작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벚꽃의 여러 동작들, 왜 저희가 팔도 피고 말에도 내려 보고 그 상나비, 하나비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다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좀 있고요. 그 시바라밀은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이렇게 10가지 수행 덕목으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완성된 수행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바라밀의 그 수행, 벚꽃의 수행 근거 로 삼아서 이 동작을 좀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스님들께서 구전 심수로만 내려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1: 입으로만
0: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지 또왜이 방향으로 쳐야 되는지 이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1: 그냥 어른이 그렇게 하라니까
0: 막
1: 했지.
0: 위에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동작들이었었는데 이런 성문회범의 정진도설의 그 동작 원리와 시바라밀의 수행 덕목을 연결함으로써 이런 법고가 그냥 타악이 아니라 저 온몸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수행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1: 법고는 수행이다. 이야,
0: 그렇죠. 그래서
1: 멋있다.
0: 그렇게 수행 체계로 정립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 그 심리학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드럼을, 북이라든가 드럼을 널리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걸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을 치면서 혹은 드럼을 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분노가 사라지는 게 확연하게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벚꽃을 치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마음이 수행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어떤 그런 매력이나 힘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이제 지금 아까 그분이 느끼셨던 그 느낌을 저도 또한 학생들을 가리키고 많은 지금 일반인들을 가리키면서도 느끼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 안정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논문에서도 이게 발표가 된 건데요.
1: 실제로 발표가
0: 네, 그게
1: 됐어요?
0: 뭐냐면 이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그 심장 박동 소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심장 박동 소리가 북소리와 주파수가 같다고 해요.
1: 주파수가
0: 네.
1: 같대요.
0: 그래서 아이를 실제로 옆에 이렇게 놓고 북을 쳐도 아이들은 자요.
1: 이야.
0: 이건 제가 또 실험을 해봤죠.
1: 여러분, 아기가 잠을 안 자면
0: 북을 쳐주세요.
1: 북을 치랍니다.
0: 그렇게 재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북을 쳐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심장 박동하고 주파수가 같다.
0: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1: 신기하다.
0: 그래서 아마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법고는 수행이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법고를 수행으로 삼아서 이 법고를 정진하고 계시는 김혜진 대표님의 법고치는 실제 영상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0: 스님.

0: 예, 잘 봤습니다.
1: 네.
0: 저 7분
1: 네, 일곱
0: 안에 우리
1: 번입니다.
0: 김혜진 대표님이 계시는 거죠?
1: 사실 저기에는
0: 어.
1: 제가 없습니다.
0: 아, 그렇구나. 한참을 봤어요.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눈이 안
1: 네,
0: 좋은가?
1: 모두 스님들로 결성된 우리 빅텐스 스님들처럼
0: 그렇구나.
1: 네,
0: 그
1: 일곱
0: 뒤에서
1: 분
0: 이제 무대에
1: 네,
0: 이제 이렇게
1: 제가 총
0: 작업하시고,
1: 총감독을
0: 예.
1: 하고요. 또
0: 아,
1: 이렇게
0: 감독을 하신 거구나. 벚꽃 공연 감독.
1: 네, 감독을
0: 그러시군요.
1: 하고 또 제가 직접 전수해드리고
0: 예.
1: 그분들이 또 스님들께서 올라가셔서 저렇게 단체로 합주로 또
0: 예.
1: 이렇게 법문을 설법하신 장면입니다.
0: 야, 대표님이 또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1: 네.
0: 대단하시네요. 아, 우리 대표님이 직접 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0: 이렇게 스님들의 수행 방편 중에 하나였던,
1: 네.
0: 어떻게 보면 절 안에만 있었던 이 법골을 이렇게 세상 밖에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1: 네, 저희가 사실 많은 불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시간대에 새벽이나 또 저녁에 예불 시간에 가지 않으면 그 북소리를
0: 오,
1: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0: 들을 기회가 없죠.
1: 네, 딱그 시간에만 하고 또 모든 사찰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불자분들이 누각에는 벚꽃은 보고 있지만 그 사물은 다 보고 있지만 연주하는 자체 그 설법을 듣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오.
1: 네, 그래서 이 설법을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축생들을 위한 법문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불자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세상에 많은 분들이 좀이 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밖으로 좀 나와야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0: 야, 이 소중한 법고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무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1: 네,
0: 정말 큰일하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설법이 아닌 어떤 우리 법고의 소리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부처님 법과 또 인연을 맺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1: 네,
0: 참으로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십니다. 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정통 국악 예술 교육 협회를 통해서 법고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 국악을 하고 싶으나 뭐 결혼이나 뭐 취업, 생계에 또 이런 걸로 국악에 꿈을 접었던 분들이 만나서 공연을 이렇게 하던 중에 또 자연스럽게 설립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다
0: 저 사진 딱 나오네요. 교육생들인가요?
1: 이제 교육생도 계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조금 군부대나 이게 취약계층에 보면은 저희가 소리로 또 이렇게 기쁨을 전달을 해드리러 가고 또 공연으로 받은 수익금으로 이렇게 어르신들께 기저귀나 뭐 이렇게 휴지 같은 봉사도 하고 이번에도 이번 일곱 벚고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공사를 하신 동국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데 기부를 좀 하시고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0: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공덕을 짓고 계시네요.
1: 받은 걸 되돌려 드려야 되니까요.
0: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유, 멋집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진 대표님, 이 법고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이 법고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악보도 있고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그 체계된 생활을 이렇게 그걸로 배우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우선은 떠나서 벚꽃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승에 체계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 좀 전승의 체계화 이런 그런 가치를 좀더 높여야 된다고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표님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위에서 그냥 입으로
0: 그렇죠.
1: 전해지던 이론들을 체계화시키고 있는 거. 그걸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0: 네, 우선은 저 역시도 스님께 배웠는데, 스님께 옛날 전통 방식으로 부전심수저 뭐 이렇게 배웠는데, 어깨너머로 배우는 이런 방법으로 배웠는데, 정말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봐야지만 알고, 정확히 문건이 있어야지만
1: 그렇죠.
0: 믿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면 또 이런 거야. 아유, 뭐, 이게 어떤
1: 일주일
0: 게,
1: 전에
0: 뭐,
1: 다르고 일주일 후에 또
0: 일주일도 안
1: 다르고.
0: 걸려요, 스님. 하루면은 벌써 몇 번.
1: 스승님은 왜 그러신 건데요?
0: 네, 그 항상 여쭤봤지만, 원래 그런 거라고
1: 원래
0: 하셔서,
1: 그런
0: 네,
1: 거야?
0: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아니고 좀 체계화 시켜야 될것 같고, 이 법고의 맥이 끊기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또 스님께 받았으니까, 그거를 좀 정립을 해서 맥이 끊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1: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을
0: 네.
1: 세상에 널리 소개하고 또 후배 스님들한테 그것을
0: 네.
1: 또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0: 네,
1: 계시네요.
0: 그냥 돕는 역할이죠, 저는.
1: 돕는 역할. 아유,
0: 네.
1: 겸손하십니다.
0: 아닙니다.
1: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을까요? 화하, 함께 울리는 마음. 화하. 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화합입니다. 이 화합은 이번에 이제 키워드로 선정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 스님들과 법고, 일곱 법고의 합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곱 법고를 치고 있지만 그 외에 스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국불교 그 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정말 각기 다른 스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수행의 방법도 다를 것이고, 약간의 계율도 다르고, 그럼 좀 다르잖아요. 무슨 방법이나 공부하시는 길이 다른데, 이 북소리 하나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게 다 화합된 모습을 보고 아, 소리 하나로 이렇게 화합이 되는구나. 이 북소리 하나로 다 모였을 때는 그냥 부처님의 제자시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합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봤습니다.
1: 화합.
0: 네.
1: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0: 아, 네,
1: 화합.
0: 맞습니다.
1: 정말 분열이 너무 심하고 다툼이 너무 심하잖아요.
0: 네.
1: 화합.
0: 네.
1: 좋다. 그러면 수많은 스님들이,
0: 네.
1: 일곱 분의 스님들이 서로 저마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북을 두드리잖아요.
0: 그렇죠.
1: 법고를 두드릴 때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화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또 말씀 좀 부탁드려요.
0: 핵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화합과 합주와 이것은 다 지금 말씀하듯이 누구 하나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내가 또 늦춰줘서도 안 되고, 그 어느 정점을 만나야 또 이게 합주가 되고 화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꾸 저는 자비심이라는 새 단어가 떠올리곤 하는데요.
1: 자비심 가장 중요한 거죠.
0: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또 알려도 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북소리에 녹아서 그 화합에 된 것이 합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단체로 보여드릴 수 있는 설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법고를 통해서 자비심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군요.
0: 네.
1: 야, 참 법고가 수행이 될수 있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네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화합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또 혹시 공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기쁨의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0: 화합의 순간, 기쁨의 순간. 네. 제가 사실 요번에 연등회에서,
1: 연등회, 얼마 전에.
0: 얼마 전에 했던 연등회에서 대동 한마당에 이 일곱 분의 스님들이 올라가셨어요.
1: 저 봤어요.

0: 네, 보셨어요?
1: 저희 사회 봤잖아요.
0: 아, 네네네. 저는 그 순간이 기쁨과 환희와 모든 게 특별한 순간을 제가 맞이를 했는데요. 아까 이렇게 영상에 스님들이 북을 치셨던 곳은 실내에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 1,5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곳에서는 모든 안내 방송이 나가잖아요. 지금 잠시 전화기를 꺼두시고 뭐 시작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북을 연주를 해요.
1: 예.
0: 그러면 정말 적막하겠죠.
1: 조용.
0: 네. 네. 그런데 요번에 예. 연등의 대동 한마당은 어디서 했냐면 종각 사거리에서 했어요. 근데 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관객들이 계시는데 북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뭐지? 이러고 뒤를 돌아봤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사실
1: 수많은 사람들 네, 모였는데
0: 이거는 뭐 1,500명 게임도 안 되는 숫자죠. 너무 많은
1: 그 수많은 사람들 네, 모였는데 조용해요?
0: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사실 스님들한테는 지휘자잖아요. 예. 뒤에서 근데 스님들은 벚꽃만 네. 바라보고 있으니까
1: 그렇죠. 무대 총감독이시잖아요.
0: 네, 인이어를 끼고 계시거든요. 제가 숫자를 좀 불러드려야 이제 합주가 또 무대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인이어를 하나씩 다 채워드리고 인이어는 이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계 장치이고요. 또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조용히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드리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1: 오, 너무 조용해서.
0: 그 정도로 조용해서 누가 조용해라고 한 적도 없고 안내 방송에 나간 적도 없고 아무 그런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소리가 한타가 딱 울리는 순간 정막해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1: 수많은 사람들이
0: 네.
1: 그 북에 집중하면서
0: 네.
1: 야.
0: 그래서 이게 이 찰나의 순간이 벚꽃 소리 하나로 이렇게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닐까?
1: 이야.
0: 저는 선명상 그러면 사실 뭐 가부좌 들고 이렇게 그렇죠. 앉아서 눈을 감고 네. 이런 게 선명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찰나에 모두가 집중을 해서 저기 한 곳만을 귀와 눈이 마음이 모두 빼앗겼다는 건 그게 선명상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1: 그때가 바로 집중과 몰입.
0: 네.
1: 아, 이것이 선명상이구나라는 그런 느낌과 확신을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선명상과 공연을 함께 담아낸 어떤 계기라든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0: 네. 제가 아는 그 선명상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반화선의 수행 그 시작점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누구나 쉽게 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춘 수행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소리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 여운이 남았을 때 그 머무르는 그 과정이 선명상의 본질과 이렇게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수행 그러면 스님들만 할 것 같고 뭐 도인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수행법을 벚꽃의 소리에 그 얹어서 이렇게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좀 아까 그 공연에서도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그 연결고리를 좀 제가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선명상과 공연을 함께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1: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0: 네.
1: 이 시대에 진심으로 참으로 필요한 어떤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그러면 우리 김혜진 대표님이 벚꽃 공연을 통해서
0: 네.
1: 무대 총괄 감독을 맡으며
0: 네.
1: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벚꽃 또 아름다운 울림의 소리를 소개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0: 네.
1: 무대를 감독하면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가 있다면 아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지금 벚꽃을 연주도 하고 뭐 가르

0: 지는 역할도 하고 있고 뭐 모델을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사실 저희가 인터넷 매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공연을 보러 가야지 하면 이렇게 찾아봐서 갈수 있잖아요. 그 가는 이유는 뭐죠? 제가 행복을 찾아서 그 시간만큼 행복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1: 아,
0: 지금.
1: 행복.
0: 네. 그래서 그런 무대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조금은 모자르더라도, 조금은 실수가 있고,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어느 분에게는 할머니고, 어느 분에게는 엄마고, 어느 분은 그냥, 내가 아는 아저씨야, 아줌마야, 학생이야, 할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 노력을 해서 무대에 올라섰을 때,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누군가는 희망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는 만들어가는,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가 가장 이상적인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무대. 아, 대표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10분의 스님들이 그때 선명상 법회 때 빅텐스라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춤췄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어느 스님이, 내 나이 50대 가지고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수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수만 명의 대중들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출 때좀 틀렸어요. 오른손 해야 되는데 왼손
0: 왼손하고
1: 들고 막
0: 쉬고.
1: 틀리고 했는데, 그걸 보신 우리 불자님들이 틀린 것도 못 느꼈지만 그냥 틀렸어도 그것조차도 너무나 귀엽고 재밌었대요. 그냥 행복했대요.
0: 저도 후기를 또
1: 네.
0: 많이 들었었는데요.
1: 예.
0: 어떤 스님께서는 총림에 계셔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또안 된다고 그러시고,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안 된다고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다 맞춰야 될지 몰라서 참 힘든 과정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법하게 팔을 올리는 동작까지만 하셨잖아요. 그 후기는 정말 그 여법하다. 뭐 이게 불자님들은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죠.
1: 그래서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상적인 무대가 좀 틀리면 어떠냐, 조금 어긋나면 어떠냐,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0: 그렇죠.
1: 어우러지는 무대가 최고의 무대 아니겠냐. 진심으로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스님.
1: 그런 무대가 더욱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히히, 울림의 세상으로. 저게 초성 퀴즈거든요.
0: 히히라고 하신 거 아니죠, 스님?
1: 히히라고도 안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몰라가지고. 아니, 이 아름답고 이 행복한 무대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니까 사람들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헤헤.
0: 히히랑 헤헤랑 뭐가 다르죠, 스님?
1: 혹은 호호. 울림을 세상으로. 그래서 저는 히히가 그냥 웃음을 뜻하는 거
0: 그럼
1: 아닐까.
0: 이렇게 했죠.
1: 그래서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0: 답은 회향입니다.
1: 회양. 아, 왠지 회양일 것도 같았는데, 난 그래도 히히로 미국 갔죠. 헤헤. 비록 틀렸지만, 회양. 그래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가 회양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께 뭐 설법이나 뭐 이런 법문으로 배우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북소리로 이 설법하는 법을 그 부처님의 말씀을 또 배웠기 때문에 또 설법하는 방법도 배웠고 해서 스님께 받은 그 자그마한 제 기능이나 뭐 이런 거를 다시 스님들께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을 뜻해서 회향이라고 해봤습니다.
1: 널리 내가 받은 이 소중한 걸 그대로 많은 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회향.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과 법고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대표님에게 법고는 어떤 존재입니까?
0: 법고는 저에게는 법구입니다.
1: 법구?
0: 네.
1: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이게 사실은 축생들을 위한 법문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0: 그래서 이 말로는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울림으로 모든 생명을 깨우고 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저는 가슴 깊게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벚꽃은 제게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의 법구라고 생각을 하고
1: 법구.
0: 있어서 네.
1: 법구는 이제 쉽게 풀이하면 법의 도구란 뜻이거든요.
0: 그렇죠.
1: 법의 도구,
0: 네.
1: 법구. 아, 대표님에게 법구란 널리 중생들에게
0: 네.
1: 부처님의 법을 펼칠 수 있는
0: 그렇죠.
1: 법의 도구다.
0: 네.
1: 아까 말씀하신 법구가 곧 수행입니다.
0: 네.
1: 라는 그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대답이 되겠네요.
0: 네, 선생님.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그러면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법고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실 텐데, 이 법고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길 바라시나요?
0: 지금 사실 사라져가는 이런 벚꽃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고요. 또 제가 좀 바래건대 전국 사찰마다 아침 저녁으로 좀이 벚꽃 소리가 울려주시면서 스님들의 설법을 사실 이제 뭐 스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벚꽃은 있으나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서 못 치시는 스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작은 힘이나마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고요. 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지금 강원에 가야지 그런 큰 법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움도 그 선배 스님들께 구전심수로 배우는 것처럼, 근데 다른 종파의 스님들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속인이지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배움을 좀 가져가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회향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들께서 좀 많이 배우셔서 많은 중생들에게 그 법고의 소리로 깨우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울림이 또 많은 생명들에게 자비와 또 위로와 이런 감동을 좀 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벚꽃의 뜻, 그런 수행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오랫도록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1: 혹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0: 네.
1: 스님들은 법고 다칠줄 아는 거 아닌가?
0: 아, 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0: 네.
1: 스님들이 법고를 제대로 배우려면, 해인사나 통도사나 송광사, 뭐 범어사 같이
0: 네.
1: 큰 절에 가야 이제 법고를 배울 수가
0: 네.
1: 있는데, 미처 배우지 못한 스님들이 계세요. 그죠?
0: 맞습니다.
1: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큰 사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셔서
0: 네.
1: 법고를 미처 못 배우신 스님들이 있는데,
0: 네.
1: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해인사나
0: 네.
1: 송광사에 가서 가르쳐 주세요 한다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미처 못 배우셨지만
0: 네.
1: 지금이라도 법고를 좀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0: 그렇죠.
1: 스님이나 혹은 제가 신도들에게
0: 네.
1: 또 법고에
0: 네.
1: 대해서 또 이제 전수를
0: 네.
1: 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시겠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참으로
0: 감사합니다,
1: 훌륭하십니다.
0: 스님.
1: 저도 배우고 싶은데
0: 네.
1: 제 친한 스님이 법고를 잘 쳐요.
0: 그렇죠.
1: 아,
0: 느낌 잘
1: 누군지
0: 알겠습니다.
1: 아시죠? 그래서 저

0: 그 친구한테 배울게요.
1: 네, 그러시면서. 네,
0: 웃자가 안 되고요. 네. 아,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소중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울림이 가득한 법고 네.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데 응원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스님.
0: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
0: 토크쇼 가피의 네. 공식 질문입니다. 네. 김혜진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가피란 울림입니다, 스님.
0: 울림? 네. 이야, 딱 떨어지네요.
1: 그 부처님의

0: 가피는 뭐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벚꽃 소리처럼 조용히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사람을 좀 움직이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벚꽃을 만나고 스님께 벚꽃을 배우고 다시 스님들께 돌려드리는 이 과정, 제가 있는 이 자체가,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길 자체가 갚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갚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야, 갚이는 울림이다.
0: 네.
1: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 법고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는 모습, 지금 이대로가 갚이인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법고의 아름다운 울림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기를 바라내 봅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보살운동 근본도량

0: 금강선언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쾌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

0: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일체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존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존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존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원의 문이 열립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6: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8: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9: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0: 것은 1년이 지속되고 권세는 어뢰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신공등명법본 불성야마 야마천궁개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설정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출석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음성이 이제 부익어가지고, 음성이 부익어가지고 생짜배기 음성도 이제 다 익을 파이나. 그리고 부처님 경전은 이렇게 강의는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본문 내용은 한 20%쯤 됩니다. 그리고 잡설, 제 잡담 양념이 한 80% 되죠. 에, 왜 그렇겠습니까? 중생들이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감자 그냥 삶아주면 잘, 생감자 주면 잘 안 먹습니다. 생감자가 본래 강의 본문 내용이라 그러면은 감자 전도 부채주고 어떤 팀 먹여야 되니까. 예? 굽어보고 버터 구이도 하고 별짓을 다 해야 그러니까 본연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양념만 취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예, 어른 스님은 보통 이렇게 보면 한 그래도 한 절반 이상 70% 이상이 본문을 하시죠. 예? 그래 한 30%는 하고 그 강의라고 하는 거는 강의 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 얘기는 한 20-30% 자기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비유와 섞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 7-80%가 돼야 좋은 강의가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읽는 걸 혼자 쭉 읽어도 괜찮아요. 예? 그 생밀가루 해가지고 맛을 아는 사람 그래 먹어도 괜찮아요. 예. 소금 안 넣고 간장 안 넣고 초장 안 찍어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나 뭔가 우리는 부족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구성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떤 누가 강경을 하고 경전을 독송 혼자 하는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이걸 갖다가 합송이라 합니다. 합송. 그 불교 경전은 강의보다가는 합송이 원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뜻을 계속 되짚고 되짚어서 혼자라도 계속 강경을 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송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라 어줍잖은 걸로 설명해가지고 남 눈 멀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돌팔이 의사 비슷하면은 차라리 치료 안 받는 게 낫는 거예요.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 수가 왕왕 있죠. 이렇게 함께 독송하는 걸 합송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경전 결집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합송이고 합송해서 뜻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낱낱이 파해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음악을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하나가 삑 소리가 나도 안 되고 전체가 합주라 합니다. 그거는. 그죠? 전부 두 사람이 같이 하면 협주라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하면 합주라 하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뭐 소프라노만 있겠습니까? 알토만 있겠습니까? 천차만별 소프라노가 있고 천차만별 알토가 있고 천편일률적인 테너는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유의 음성의 테너라도 각양각색이고 이제는 알잖아요. 대동소이하다는 것. 같은 테너는 하나도 없다. 같은 베이스도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합성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아 이제 익은 음성이구나 참 문수선원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십니다. 기교를 부리지 않으니까 오늘이 벌써 문수선원 금요법회 함경 강의 시작한 지는 309강째인가 그렇습니다. 309강 법성은 본적에서 무재상이라 그 한 구절이 의상스님께서 아마 법성계를 지으신 의미가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법성이라고 했을 때 법은 생멸이요 사판이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요 진성이요 자성이요 불성이요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리라 이성 이판이라 이사명념 무분별한 것을 법성에서 원흉을 이렇게 나타내고 첫 구절부터 그렇게 해놨죠.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말이 그 한 구절에
법성 본정 무죄상이라 무명무상 절일체라. 이 일곱 자백의 한 구절에 법성계 앞에 나오는 세 구절이 다 묻어가 있고, 이 뜻은 정지 소지 비어경이라. 정말 부처님만 아실 수 있는 뜻이지 일반 중생들이 알 수 있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이 법성 본적 무죄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계 우리가 읽은 210자가 여기에 다 물어녹아 있다 해도 가언이 아니요, 39절이 다 물어녹아 있고, 작게는 법성 원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이와 같은 세 구절이 다 묻어가 있대. 이런 것이 이제 제 양

권염택인데 그냥 법성, 본적, 무죄성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 놓으면은 기먹어도 그런 기먹거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법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법이 안 되면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법은 지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리불 같은 입장에서 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법이 안 되면 똑똑한 비유로서 예? 양념을 칩니다. 유효 허공 불분별이라. 허공처럼 부동하고 허공 한번 흔들어 보라 이거예요. 허공을 짤 수가 있나 밀 수가 있나 땡길 수가 있나. 허공이 색깔이 있어서 봐도 허공이 무슨 색깔이냐 이거. 허공이 넓어서 끝도 없는데 어디까지가 허공이냐. 무명무상 절일체가 허공 같고 제법부동 본래 적이 허공과 같다. 허공에는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허공에는 소리가 없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무색성향 미척법입니다. 그러나 허공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그러나 허공에는 색깔이 가득하고 허공에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법과 성이 원흉에서 원흉이란 말이 이사가 명년에서 무분별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구절 나오잖아요. 이사 명년 무분별을 뭐라 해놨습니까? 허공에 무슨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겠냐. 본래 없는데 불분별이로다. 그러니까 그대들이여 제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늘에 천녀가 이렇게 개송을 읊는데 모든 초제치라 제취착이라 모든 쓴 것 달고 쓸고 옳고 그러고 시시비비 예? 선악시비 크고 작고 얍삽하고 초작고 이런 거 또 뭐 잘났다고 하는 것까지 다 잡아 던져버리라. 마음 가는 길도 끊어지고 말 길도 끊어지고 심행처 멸이요 마음도 끊어지고 어느 도단이라 말길도 끊어지고 그 무명무상 절일처럼 명자상도 다 끊어진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말과 잡념을 다 초월해가 있는데 진실평등상청정이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지요. 무아. 제법의 무아는 부처님만 알 수 있는 것이라. 사실 제법의 무아. 우리는 왜 안 무아가 왜 안 되느냐. 업이 있어서 아가 안 된다. 그러면 제법의 무아의 그 핸들을 잡는 것은 어디냐. 아직 칼날을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칼자루라도 잡고 있는 것이 어디냐. 내 아만, 아집, 악연, 아예, 아치라고 하는 그 아집 덩어리 분별 사식이 일어나는 그 단초. 흔히 제7식이라 하잖아요. 그걸 잡아야 제법 무아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사식 중에 생기식이라 바깥으로 보이는 색성향 미척법이 무상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월드컵 합니다. 멕시코하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이라는 이름 아래 축구 시합을 합니다. 월드컵은 50년 전, 40년 전 월드컵이나 지금 월드컵이나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똑같은 이름을 명자를 띄고 있는 이것은 2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축구공도 다르고 축구 골대도 같은 축구 골대 같은 골도 한 번도 없는 것을 4판이라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문수선은 이 집이 지지가 있는데 이 땅이 그대로 본지 풍광이 있어요. 본래의 땅이 있는데 이 처음에 풀밭이었다기도 하다가 또 묘지이기도 하다가 빌딩이 들어섰기도 하다가 이것이 다 무너지고 또 초가집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아요? 예? 땅은 변함이 없는데 진공인데 무한한 변화 막척하잖아요. 거울은 하나인데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거울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인물이 빠진 사람이 왔는데 거울이 또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봄날에 꽃은 천차만별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알아듣는 사람은 어른 선생님처럼
너무나 아름다워라 하니로 아름다워라 하니로.

먹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앵무새처럼 아름다워라 한의로워라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가 한의로운가 그죠? 그게 이게 초제취착절 언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진실평등이 상청정이라. 아, 이걸 갖다 이제 무시무정이다, 불생불명이다, 불구부정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 밑에 이래 보면 양능 통달 제법성이면은 만약에 법과 성품을 다 통달하면은 어유어무라 있든지 없든지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 제가 깨달아 보니까 못 깨달을 때도 밥을 먹고 깨달았을 때도 밥을 먹고 깨달을 때 또 착각할라 새벽 시간 가서 깨를 사가지고 매 달았다 이 말이에요. 참 깨를 매 달아놓을까네. 깨를 매다면 깨달은 거고 깨를 치면은 깨친 거고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신부동이라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부동이라고 하는 거 변동이 없다 불변동 사항이 없다는 거야. 변화가 없다는 거야. 허공에 무슨 유통기한이 있고 변화가 있겠어요? 없다 이거야. 허공은 모르고 어디가 잡다한 생멸만 가지고 추구장창 지 인생이라고 붙잡고 사니까 환경에 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한 환경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타일치 성불도다. 그 사람이 진짜 불자다. 위욕구세하에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차 이야말로 불구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토해놓은 경전에 예?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신 이 환경을 제대로 읽은 거기서 탄생한 참된 불자로다. 그 여설 수행이라고 했죠. 수행이 말과 똑같이 행동을 옮기려면 아첨을 안 해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된다. 음성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음성에. 불치 중상 행 이행시라. 금강경에 났지요. 불치 어상 여여부동이라고. 예? 어떤 상도 취하지 말고 부처님의 잘난 눈모습, 부처님의 잘난 것에 떡벌어진 가슴, 부처님의 잘생긴 얼굴, 백옥 같은 부처님의 그런 뭐 백호 미간상 32상 80종을 그렇게 잘났다더라도 어떤 상호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이라. 예? 허공처럼 봐버려라. 허공에 무슨 있다 할 수가 있나 없다 할 수가 있나 크다 할 수 있나 작다 할 수 있나 본래 없는 것이라. 불치어상 여여부동한 것이 응무소주 이생긴 행어보시라고 금강경은 그렇게 나오죠. 행어보시라고.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큼 해야지. 다 하고는 돈 받아야 된대. 마지막 구절이 뭐냐. 우리가 보살 보살 보살 보살 하지만 누가 보살이냐.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사라 그래요. 진짜 선비, 진짜 성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살은 멸제 중학이라 못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하려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근데 중생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려고 해. 잔치집에는 항상 가면 떡이 모자라고 출판 기념에는 항상 가면 책이 모자라고. 자 오늘 이제 각설하고 이렇게 그 환경 십지품 한의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의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앵두가 이제 잘 익어가는데 시절을 잘 알아야 돼. 시절을 잘 알아야 돼. 예, 요번에 이제 조금 덥긴 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이제 백중 지나고 추석 무렵이 다가오면 찬바람 살 불면은 나락이 고개를 못 숙이면 다 쭉쟁이 되잖아요. 우리는 찬바람 분 지 오래됐잖아요. 연세가 다들 내 인생에 뭐 늦가을이 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철 안 되면 안 되지. 오늘부터는 당장에 싹 바꿔야 돼요. 그 흔히 이제 철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죠. 세배는 언제 해야 됩니까? 설날 당일날 해야 되죠. 그죠? 세배. 세배는 뭐 미뤄진데도 한 이틀 3일간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제 처갓집 세배는 언제 갑니까? 앵두 딸 때 간다 하잖아. 그 철이 있나 없나. 이 환경들 구성이 딱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익어가고 거두어서 겨울에

0: 단거듯이 원형 이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듯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잘 깨달아서 수습하는 거죠. 내뿐만 아니고 남까지. 그죠? 신해 행증. 그 중에 오늘 그 했던 십지품 그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하은경 십지품이 하은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 십지품 오늘 한건 했죠? 법성 본정 무제상 유효 허공의 불분별이라. 예? 그 16자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능력 그 알려고도 하지 말고 계속 반복 반복 반복 일정하게 강의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뭐 붓글씨를 쓰든지 자기가 뭐 옷을 말든지 간에 말하든지 무슨 뭐 축구 선수가 오늘 축구를 하든지 간에 일정한 수준까지 반복 반복 반복해서 일정한 수준의 운전하더라도 일정한 수준까지 반복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음식을 만두를 빚더라도 일정한 수준까지 계속 반복하지 않은 사람 만두가 크고 작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오래오래 만두를 빚다 보면 만두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초밥 크기도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고 남에게 해설하고 계속 반복 반복 오버랜 오버러겐 절대 싫어하지 말고 그첫 대목부터 거기 나오죠. 절대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까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어떠냐? 완전히 이제 자기가 무르익은 솜씨를 요리 솜씨를 가졌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평생 안 만들어 보던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안 써보던 글씨도 나올 수가 있고 예? 기술 말이요. 오늘 축구 선수 중에도 계속 몸에 익도록 해가지고 넘치도록 자기가 반복한 사람은 자기가 평생 한번 써보지도 않은 묘기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자, 일야 수습 성근 호대 거기부터예요. 오늘은 밤낮 없이 수습해서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은 눈떠 보면은 해가 뜨가 있고 돌아보면은 해가 저물어가 있고 경전 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겨운 사람은 막 조금 앉아있다가 언제 마치노? 여 와가지고 입딱 닫고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 시작하기는 1시간, 2시간 전에 이제 책 집중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왔는겨, 언제 왔는겨. 완전 개모임 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옆에서 그 수준을 알수 있는 거야, 자기 수준. 밤낮 없이 수습해서 무엇을? 성근을 닦아. 예? 선용기심이라 그죠? 무염족이라 절대 싫어함이 없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 성취한다는 대목이 뭡니까? 수행을 성취한다고 그 수행 성취 대목이잖아요, 그죠? 수행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선 봉행이라 재앙 막작 있잖아요. 선한 근본을 성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이 수행의 성취라. 그래서 밤낮 없이 성근을 닦고 할때 싫어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조금 이제 새끼를 쳐서 이제 여덟 가지를 해놓죠. 친근 선지식고로 선지식을 부지런하고 또 사람을 또 좋아해야 되고 어떤 사람 선지식을 좋아해야 된다. 또 법을 좋아하고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해야 됩니까? 친근 좋아해야 된다. 그죠? 즐겨야 된다. 성근에 부지런한 사람은 악하지가 않죠. 악할 여가가 없어요. 그 선지식을 굉장히 모든 법을 잃지 않고 늘 가까이 두는 거죠. 또 상애락법이라 항상 법을 사랑하는 연고다. 가애락 즐길 애자요. 법을 즐겨야 돼. 경전을 읽고 쓰고 예? 자식 키우듯이 그러니까 막 입히고 먹이고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싫지 않잖아요. 자식들 할 때. 예? 그렇게 경전을 부처님 자꾸 읽다 보면 부처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부처님을 칭견하듯이 경전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사를 잘 구분해야 돼요. 하은경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범음, 산스크리트로 아마 종이에 쓰여졌을 거예요. 그죠? 그걸 한문으로 옮겼잖아요. 또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티베트 하은경도 있어요. 45품으로 되어 있어요. 티베트 하은경은. 우리 39품이잖아요. 지금 요 앞에 있는 티베트 하은경 저거는 45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을 줄 몰라서 그렇지. 산스크리트 범어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한글로 번역이 됐든지 영문으로 됐든지 일본말로 됐든지 일본 근로대가 있든지 이것은 사판의 함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함경이라도 일본어나 영어나 한문이나 산스크리트나 그 뜻에 있어 가지고는 일리 평등하고 망고 불변인데 그 뜻은 어떤 것이냐? 무상이라. 모양이 없는 것이고 예? 무심이라. 어렵지요? 쉬워요. 영어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한글로 됐든지 뭐 환경이 한글로 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 환경 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있는 것이요. 그냥 여기서 듣고 보고 듣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아니에요. 원효선님께서는 10회 한품 이렇게 글로 이렇게 계속 해설해 놓으시다가 잡아 던져보고 10지품부터는 이거는 글이 아니잖아. 10지품처럼 살아야지. 한이지로. 예? 깨달은 사람도 그렇거든. 그렇다고 또 결석하지 말고 원효선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금생을 다 바쳐도 지금 될동 말동한데 예? 구다문 무염족. 많이 다문이라고 하는 거는 공덕도 많이 칭찬 많이 듣는 것도 다문이고 지식이 많은 것도 다문이라. 많이 알기를 구하여 만족을 모르는 연구다. 흔히 이제 문사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사유를 해야 되겠죠. 법을 많이 듣는데 싫어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법을 듣기 싫은 사람은 어떠냐? 귀에 송곳과 찌르는 것 같다. 예? 귀 따갑다, 귀 따가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 소문. 또 들었으면 어떻게 했냐? 법 정 관찰을 거라. 법을, 들은 법을 잘 관찰해야 된다. 잘 관찰한다고 하는 잘 사유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해, 문사, 수라. 들어서 알았으면 잘 사유를 해봐야 돼. 사유를 안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홀딱 그냥 땅콩 까먹듯이 다 까먹은다. 그 다음에 심무어착고라. 마음에 집착하지 없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잖아요. 마음이 어착함이 아주 탁 달라붙어가지고 집착함이 없는 거. 소주 한 잔 먹는 거. 응무소주? 이 생기지.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바르게 또 잘 관찰하고 예? 잘 수행하고 여기서 마음에 그 애착이 없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자기가 수행이 됐다 하더라도 삼매 정도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 예. 삼매 안 머무르면 뭐하냐. 항상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대. 예? 삼매는 지 혼자 연습이고 불탐착 이양명문 명리라 그러죠. 줄여가지고 이양 명문,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인데 뭐 그 뻔듯하게 이름 좀 나는 거, 또 공경받는 거, 이양 명문 공경구로, 명리를 탐하지 않는다. 불구 명리, 자, 불구 일체 자생이라, 일체의, 우리 저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일체 자생이라고 하는 건 자본. 자기의 그런 살림살이의 모든 그 물건들 있잖아요. 텔레비 요게 좋니, 냉장고는 저게 좋니, 가방은 이거 들어야 되니. 어떤 사람은 가방 중에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요새 똥 가방 아이가 루이비통. 자, 그 다음 대목 좋습니다. 생 여보심, 여보 여보. 여보의 마음을 보배와 같은 마음을 내 가지고 보물 같은 마음을 내서 여보 해놓고 눈 뒤 때려 가지고 시프리 만들어 보면 되겠네 이게. 보배와 같은 마음이 뭡니까?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벗게 실보전이라. 내 말하는 거, 내 눈빛, 내 듣는 거, 내 손짓, 발짓, 그 말짓, 몸짓이 전부 보배스럽게 이다라니 무진보로 장엄벗게 실보전이다. 하루에도 내가 보물을 얼마든지 내 여의주 가슴 속에서 심장에서 쏟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보낼 때 생여보심 무염족이라 그렇게 보냈죠. 여덟 번째. 보배와 같은 마음을 모아 보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심이에요. 출세간심. 예? 출세간의 마음을 찰나찰나에다가 눈앞에 현전하도록. 출세간의 마음을 세간에 그냥 친구를 만날 때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은 세간심이고 친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의리를 만나는 것은 출세관심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게 삼매 하는데 삼매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자비심. 예? 자비심. 그 삼매가 도단하면은 사람 그 사람은 빙그레 미소를 짓죠. 모든 부처님은 미소가 짓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늘 항상 삼매에 들어 계시니까. 역부여시 상설법. 부처님은 늘 삼매 속에 계시니까. 어디 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다. 능입회인 삼매 중 번출여의 미소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 했잖아요. 삼매는 뭡니까 그거? 이 삼매라고 하는 거는 자비심은 삼매를 불꽃처럼 일으킬 수 있는 자비심은 삼매를 만들어내는 연료기라 연료 따뜻한 자비심이 없으면 삼매가 그 연료가 다 고갈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미소가 이제 싹 피어났고 지혜로워지니까 전부 그걸 보배스럽고 여보심 아닙니까? 예? 아니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은 미소를 싹 띄게 돼 있잖아요. 근데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눈을 부라리고 입이 아니고 주디가 내가 이마에 툭 튀어 나와가 예? 아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 반면 아는 거 아니에요. 느끼한 미소가 아니고 미소 땡기소 이런 게 아니고 그 미소를 쓱 짓고 사람 아 저 사람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땐땐하게 생긴 사람 말고 사람이 어질게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보면은 안에 뭐가 있겠어요? 평온한 그죠? 이미 평정심이 있으니까 그걸 삼매라 하잖아요. 평정심. 그 십정품 같은 데는 보현보살은 사자민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시고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삼매 찰나제라고 하는 거는 무념이거든. 찰나제라고 하는 거는 일념도 없는 사이에 항삼매 항삼매 찰나제 삼매. 에? 그 짧은 순간에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 계속 장삼매 장삼매. 그리고 그 부처님하고 동급이 되려고 하니까 입법계품에 사자분신삼매지만 십정품에 보면은 보현보살은 사자분신삼매 들거든. 사자분신삼매 쪽제비삼매 여우삼매 그 똥배삼매 똥개삼매 이런데 안 들어간다고 부처님. 예?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분신삼매 한번 사자가 기지개를 쫙 하면 백수가 달달달달달 떠거든. 사자는 그렇게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니까 그 보현보살은 그 정도의 삼매에 쑥 들어가니까 그 보현보살을 부처님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보안보살이 보안 다 보는 보안보살이 부처님 보현보살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네. 뭐 한 물어봐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짜잔한 삼매 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대중들이 보현보살을 칭견하려고 보견삼매에 들어가잖아요. 보견삼매. 요거 십지품 배우고 나면 우리 십정품 배우잖아요. 그거 보면 부처님은 찰나제 삼매. 보현보살은 사자빈신 삼매. 그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된다.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대학 교수 가서 설하는데 들을 만한 사람이 유치원생부이다 오해 되겠노?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설하실 만 하니까 당신 동급 비슷한 누구의 보현보살을 그거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 급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알아듣지도 보현보살을 볼 수가 있나 못 보지. 어떨 때 보현보살이 보이겠어요? 보현보살하고 행원이 똑같으면 보이는 것이라. 예? 눈높이가 똑같아야 자기 눈높이에 보이는 것이.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부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

0: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억압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억압의 중심에는 국가 표준 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 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도사 인근의 한적한 마을에 조금은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이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스님인데요. 절이 아닌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접 커피를 내리며 묵묵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스님. 스님은 왜 절이 아닌 이곳에서 카페를 열고 세상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공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공이라고 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0: 이른 아침,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스님. 밤사이 내린 비로 카페 창가마다 빗물이 맺혀 있는데요. 창틀에 고인 물기를 먼저 닦아내는 것이 아침 일과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것보다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라는데요. 주변이 깨끗해야 마음도 정돈되고 비로소 손님께 온전한 커피 한 잔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절에서 행하는 예불처럼 카페 구석구석을 닦으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스님.
1: 아침 청소를 하는 거는 마음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겠지 뭐.
0: 깔끔히 정리된 카페 안. 카페 곳곳에 불교적인 소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불교적 색채들이 스님의 공간임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1: 이게 어쩌다 이게 DP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은 불교적인 소품들을 DP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죠. 내가 저 아래 저 불두 형상 제작을 하다가만 불두 형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불상 제작하는 걸 배우고 싶어 가지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불두를 제작을 하다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손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 쌓았어도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대로 말랐어.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뒀죠.
0: 어느덧 손님을 맞이할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스님은 도량을 살피며 기다리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드릴까요?
2: 아이스 하나 드립니까?
1: 드립 아이스 됩니다.
2: 아이스 두 잔.
1: 두 분은 드립 아이스 두 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주문과 동시에 커피를 만드는 스님.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 자, 맷돌 한번 갈아보시겠어요? 일로 오세요. 좀 신

0: 예.
1: 그라인더 대신 맷돌에 원두를 가는데요. 콩 대신 원두를 넣고 맷돌을 돌리는 이 낯선 풍경에 손님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2: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0: 거 그래요? 와.
1: 맷돌을 돌리고 또 돌리는 이 단순한 반복. 스님은 이 맷돌질이야말로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 말합니다. 손의 힘이 조금만 흔들려도 원두 입자가 고르게 갈리지 않고 잡념이 섞이면 맷돌이 헛돌며 거친 소리만 내뱉기 때문인데요. 결국 맷돌을 돌리는 것은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히 덜어내고 스스로를 바르게 다듬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랍니다.
0: 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3: 감사합니다.
0: 네.
1: 그렇게 스님의 마음을 오롯이 담은 커피 한 잔이 손님께 전달되고 손님들이 한 입씩 맛을 보는 동안 입맛에는 맞을지 정성의 온기는 제대로 전해졌을지 긴장된다는 스님.
0: 사막 괜찮아요?
3: 네. 맛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커피보다 맷돌에 그 갈아서 그런지 커피도 부드럽고 향기롭고 담백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제가 처음으로 맷돌을 갈아봤는데 그래서 그 제가 직접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다른 차와는 좀 차별이 된 차 같아요. 맛있습니다.
1: 맷돌 커피에 만족하는 손님들. 그 모습을 보는 스님의 마음도 덩달아 따스해지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왜 평범한 그라인더를 두고 맷돌로 원두를 갈 생각을 했을까요?
4: 커피숍이 뭐 커피숍이 아니라 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나 전부 다 그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커피를 가는데 뭐 특별한 건 없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돌과 돌 사이에 어떤 틈이 있어가지고 아랫돌과 윗돌이 떠있는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떠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커피가 갈리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면 맷돌로 해보자. 돌과 돌을 띄우는 돌과 돌 사이가 떠있는 상태의 맷돌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달라 주문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돌입니다. 맷돌을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신기하다, 재미있다, 진짜로 이 맷돌에 갑니까? 라는 거죠. 진짜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사람한테 커피 원두를 넣어주고 한번 갈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도 돼요? 예, 한번 갈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갈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커피를 직접 맷돌에 갈아보는 그런 기회 이제 일종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참여해보고 싶은 또는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을 일정 정도 충족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맷돌로 커피를 내리는 독특한 방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사실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이랍니다.
5: 혹시 여기 스님이 하시는 데는 알고 들어오신 걸까요?
6: 저도 절에 갔다가 맨날 요래 들어가면서 스님 카페라고 적어놔서 일부러 들어갔지요. 스님이 해주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좋은 일일까?
1: 저한테 챙기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가세요.
2: 예.
3: 애초에는 뭐 카페 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코로나 때 인도에서 들어왔는데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살 곳도 없고, 그런다고 아무 절이나 들어가서 나 살자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옛날에 인도 가기 전에 했던 작업이라도 해볼까. 물론 와평각입니다. 그 와평각 작업이라도 할까? 그것도 수행의 방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작업장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장 겸 처소 겸 이 창고를 내가 구했죠. 이제 구한 것이 아니라 빌렸는데, 계약을 하고 작업장을 하겠다 들어앉아 있는데,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났더니 이게 월세가 매월 나가야 되는 월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나, 오늘 한국 차도 좋아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있을 때 자주 접했던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몇 잔을 만들어서 팔면 월세가 해결될까,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인테리어가 3년이 갔죠. 3년 동안 혼자서 조금씩 만들어 왔던 결과가 이 카페입니다.
4: 오랜 시간 여러 사찰을 돌며 수행해온 스님. 절이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닦고자 발걸음을 옮겼고, 마땅히 머물 곳을 찾던 그때 운명처럼 마주한 것이 지금의 카페 건물이었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님은 직접 가구와 조명을 만들며 이 공간을 채웠다는데요.
3: 요 등은 큰절 일주문 아래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데, 공중전화 부스 옆에 큰 소나무가 공중전화 부스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가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결국은 절에서 저 가지를 잘라야 되겠다. 그 가지 밑을 지나는 버스마다, 관광버스마다 버스 기사들이 애를 먹습니다. 차에 닿을까 봐.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 가지를 잘랐는데, 나무 가지가 잘려서 땅에 툭 떨어졌는데, 이렇게 굴곡진 모습으로 가지가 자라기도 쉽지도 않다. 그것도 우리나라 육송이.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두 개를 주워와서 여기 인테리어를 완성할 때 마지막에 전기 공사하면서 저걸로 샨들리에를 두 개를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진짜 나무로 만들어졌네. 좀 재미있어 합니다.
4: 스님이 만든 것은 조명과 가구만이 아닙니다. 직접 작업한 멋스러운 작품들도 카페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3: 전부 내가 했던 작품들, 그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와평각은 이제 깨진 기와 그다음에 돌, 도판이야, 지금 도자기 판, 도판 작품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4: 이곳을 채우고 있는 멋스러운 작품들, 바로 와편각입니다. 깨진 기와 조각 위에 그림과 글을 새겨넣은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10번의 개인전을 열었을 만큼 스님의 작품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 스님.
5: 스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3: 산에 갑니다.
5: 산에는 갑자기 왜 가시는 거예요?
3: 보물 창고에 갑니다.
5: 산에 뭐가 있어서 보물 창고일까요, 산에?
3: 나만 아는 보물 창고가 산에 있습니다.
4: 산에 보물 창고가 있다는 스님의 말에 함께 길을 나서봤는데요.

0: 울주에서 무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남 모처의 한 산자락.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이곳에 있다는데, 대체 어떤 보물이 숨어 있기에 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따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까지 한참을 들어가는데요.
1: 뭐 집도절도 없고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천막 치고 살았지. 여기서 산속에서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요 길을 차가 못 올라가니까 기와 조각을 싣고 왔는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여기에 정차를 하고 그때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여기 땅을 약간 평탄 작업을 한 뒤로 기와를 그 넘겨가지고 그 500kg짜리 백자루 7개인가를 가져왔는데 여기다 넘겨놨죠. 그 뒤로는 뭐 손대지를 않으니까.
0: 스님이 그토록 아끼는 보물의 정체, 바로 수십 년 세월을 품은 기와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그 양이 상당한데요. 스님은 오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기와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답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기와를 한참을 둘러보는 스님. 원하는 모양과 결을 찾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만 스님은 그 기다림조차 작품을 준비하는 수행의 과정이라 여긴답니다.
1: 이거 건 한 15년 정도는 모았을 거요. 수십 개 사찰, 수십 개 폐사, 수십 군데의 폐사지 기와들이 여기에다 모아져 있죠.
0: 오랜 시간 직접 모아온 기와들. 기와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는데요.
1: 이거는 강화도 청년사 기와네. 그때 강화도 청년사 관음전의 기와가 절 뒤쪽에 있다 그러길래 찾아가가지고 이제 주지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뒤에 기와를 쓰지 않느냐, 내가 좀 가져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몽땅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 기와 있는 데까지 그 지게 지고 올라가서 지게에다 기와를 담아가지고 저 밑에 차까지 아마 지게질을 한 100번은 한 것 같아. 그 기와 그렇게 싣고 왔던 기와들입니다. 글쎄 뭐 기억을, 나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이제 그 기와와 인연된 어떤 이야기들이 쭉 흘러 나와요. 나는 아까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옛날에 이거 수집할 때 생각들 이거 해가지고 작품을 어떤 작품들 어느 작품들을 얼마만큼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 이제 와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 아까.
0: 스님에게 이 기와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손만 대도 그 시절 이야기가 떠오르는 애틋한 추억이자 스님의 수행길을 지켜준 가장 가까운 도반이랍니다. 수많은 기와 가운데서 오늘 작업할 기와를 골라낸 스님.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카페로 가는 길. 3시간이나 걸리는 적지 않은 거리지만 스님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 기와들로 무엇을 만들까?

0: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피워낼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다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카페. 스님은 쉴 틈 없이 바로 기와를 닦기 시작하는데요. 오랜 묵은 때를 벗겨내야 기와 본연의 숨결이 살아나기 때문이랍니다.
1: 일단 뭐 흙이니 뭐 이런 이끼 같은 거 다 닦아야지.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작품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작품하는 데 이제 방해가 되고, 작품 해놓고 나서도 방해가 되니까 다 닦아야죠.

0: 또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는데요. 깨끗이 닦은 기와를 볕 좋은 곳에 나란히 눕혀두고 기와가 스스로 습기를 털어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기다리는데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볕에 맡기는 것. 이 기다림 또한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필 끝을 다시 가다듬으며 흐트러진 마음도 함께 정리하고 기와의 곁을 살피며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연필이라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지만 스님은 한 선 한 선에 온 정성을 담습니다. 기와마다 다른 결을 이해하고 그 위에 가장 자연스러운 형상을 얹으려는 스님만의 깊은 배려이자 작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각을 시작하는데요. 단단한 기와 표면 위로 칼날을 대고 정성껏 파내려 갑니다. 한 번의 칼질이 곧 결과가 되기에 스님은 숨소리마저 낮추고 신중을 기하는데요.
1: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철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쇠. 그게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이제 나는 철 전문가가 아니라 그 철을 다루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것도 뭐 네 가지인가 보통 뭐 더 세분화가 되겠지만 크게 하면 네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서 부산까지 갔지. 부산 사상까지 가가지고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제 샘플 가져가서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보세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디로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세요? 여섯 군데인가를 찾아다니니까 마지막에 한 군데서 이거 만들 수 있냐고 했더니, 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브래드리스로. 아, 내가 쓰는 도구다. 그랬더니 뭐 하는 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기와 조각을 가져갔어. 기와 조각을 가져가가지고 그 칼로 이걸 새겨본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철을 이 정도 철 쓰면 될 겁니다. 라고 딱 선택이 하고 주더라고.
0: 작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잘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도 모두 내려놓는다는 스님.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데요. 기와를 새기는 이 시간이 곧 스님에게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랍니다. 이제 조각한 기와 위로 붓끝을 세워 정성껏 색을 입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색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작품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단단한 기와 위에 피어난 꽃보다 출가.
1: 꽃보다 출가 BTN.
0: 그날 밤 불을 밝히고 조용히 예보를 드리는 스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어쩌다 출가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출가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국민 정신 건강 증진과 K명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창종 80주년을 맞은 법화종이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국태 민안을 염원하는 대규모 사경 봉안식부터 시민과 함께한 산사음악회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승된 다비가 스님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으로 전승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획 보도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 장례 문화인 다비의 가치와 전승 과제를 짚어봅니다. 임강사가 418년 만에 복원된 것을 기념해 창단한 금비라 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임강사는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문화 포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44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 성우 대종사는 사리의 희유함을 찬탄하고 대중 모두 광명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정신과 초기 불조의 계율을 선명상에서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안이 제시되며 국민 정신 건강 증진과 K명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양유근 기자입니다.
1: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의 심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창립 11주년을 맞은 협회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대주제로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마음을 모아 명상에 드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공동대표 정혜 스님은 대승경전 선명상을 주제로 보다 확장된 세계관과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며 발표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님은 대승의 정신을 제시하며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고요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깨닫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엄경의 핵심인 법계 연귀와 인드라망 사상을 통해 인간은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온 세상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2: 화엄경은 말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수행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아주 깊은 명상적 통찰입니다.
1: 우리가 들이마시는 한 번의 호흡조차 나무가 뿜어낸 산소이며 자연, 우주와 연결돼 있다는 화엄적 선명상의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앞서 발표한 현암 스님은 초기 경전이 가르치는 불교 수행의 대의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대의 많은 명상이 기술적인 측면, 즉 정과 해에 치우쳐 도덕적 실천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행이 없으면 바른 삼매와 여실지견이 생겨날 조건을 상실한다는 초기 경전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도덕적 실천이 빠진 명상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명상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전불자와 명상인이 동참하는 5개 준수 운동을 정착시켜 건강한 명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3: 지게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과

0: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 명상과 함께 5개의 준수도 같이 한다면 더욱더 윤택한 명상이 되리라 봅니다.
1: 이번 기념 포럼은 대승화엄의 연기와 자비사상과 상자부 불교의 지혜가 선명상이라는 물줄기 속에서 어떻게 융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2: 11년 동안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3: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가 일상에서 선명상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스스로의 괴로움을 치유하고 마음 평안을 이루어
1: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축적해온 11년의 행보와 조계종의 선명상 대중화가 시너지를 내면서 K명상이 전 세계인들의 정신 고통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창종 80주년을 맞은 법화종이 지난 28일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습니다.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대규모 사경 봉안식부터 시민과 함께한 산사음악회까지 화합과 제도약의 현장을 BTN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천년고찰 통영 안정사가 전국에서 모이던 법화 행자들의 원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화종은 지난 28일 총본산 통영 안정사에서 종정 아면 대종사,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해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총무원장 스님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창종 8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80년의 회향, 100년의 발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법회는 법화종의 미래 비전 제시, 국태민안과 국민 대화합을 염원했습니다. 종단 정상화를 이끌어온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이번 80주년이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6: 창종 80주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80년의 법화 인연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5: 창종 70주년 당시 입재했던 관세음 보살 보문품 100만 독송 사경집도 이윤의식을 통해 안정사 대웅전에 봉안했습니다. 또한 법화종은 자비의 쌀 1000kg을 통영시에 전달하는 등 수행과 자비행 실천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화종 종정 아면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수행의 결실을 치하하며 이를 계기로 종단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7: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고 설하고 실천하는 대중이 살아날 때 종단은 다시 살아납니다.
5: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법화종의 새로운 미래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8: 법화종이 지나온 찬연한 역사를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위대한 원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5: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엄숙했던 법석이 화합의 한마당으로 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정서주를 비롯해 락스리 공연 등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산사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아름다운 산사의 선율 속에서 종단 정상화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랜 수행의 결실을 총본산에 귀결시키며 법화 행자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세운 법화종, 통영 안정사를 가득 메운 사부대중의 환희심과 원력은 창종 80주년을 맞이한 종단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4: 불교 승가의 장례 의뢰인 다비가 지난 1월 국가 무형문화유산 신규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다비는 스님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전승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장례 문화인 다비의 가치와 전승 과제를 짚어봅니다. 첫 순서로 천년을 이어온 한국불교 다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0: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스님의 육신을 화장하는 불교 승가의 장례 의뢰인 다비. 장작과 집, 숯 등을 쌓아 올리고 연불 속에서 불을 붙여 수행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의식입니다. 불길이 모두 잦아든 뒤 남겨진 사리를 수습하는 절차까지 이어지며 무상을 일깨우는 불교의 마지막 수행으로 여겨집니다.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 당시에도 설행된 다비는 오늘날 동북아시아 불교권 가운데 한국 승가만이 고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과 문중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연화단을 쌓는 방식과 재료, 의식 절차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온 점은 한국 다비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자산입니다.
2: 다비 문화가 이제 사찰이 항상 부처님 시대 때부터 화장 문화로 내려온 문화이기 때문에 어디는 이제 이게 나무를 많이 쓰고 어디는 새끼줄을 쓰고 이 재료를 사용하는 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틀렸지만은 그 지역적 특성을 살린 최대한 대로 살린 그런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한국 다비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된 자장 스님의 다비를 시작으로 12세기에는 승가의 대표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에는 성문상의초 등의 의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승됐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다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단지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을 넘어 사부대 중 모두에게 불교의 재행무상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살아있는 법석이었기 때문입니다.
3: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또 재행무상 이런 두 가지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한테 다비가 의미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다비장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가르침을 이제 실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 화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1: 천년의 세월을 관통해온 한국의 다비는 이제 단순한 종교 의례를 넘어 전통 장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형 유산입니다. 실제 현행 장사법에도 사찰 경례에서의 전통 다비 의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이 다비를 국가무형문화유산 신규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 종교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밥 먹고 또 공부 수행하고 일상생활이 전부 다 의례화되어 있어요. 우리 불교의 무형유산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잘 보존하려면 이렇게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아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1: 한국 불교의 오랜 장례 문화이자 살아있는 무형유산인 다비. 단절 위기에 직면한 유산을 어떻게 미래 세대에 전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부처님 가르침은 때론 법문으로, 때론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요. 안동 임강사가 418년 만에 복원된 것을 기념해 창단한 금비라 합창단이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고 아름다운 울림을 시민, 불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동이 가득했던 현장,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에 얹어진 맑고 따뜻한 합창이 객석 구석구석으로 전해집니다.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수행자의 마음을 담아낸 임강사 금비라 합창단의 첫 정기 연주회. 지난 26일 열린 연주회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정신을 노래로 전하는 특별한 법석이었습니다. 418년 만에 복원된 임강사가 새로운 문화 포교 방편으로 선보인 연주회에는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6: 우리 꽃처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늘 마음도 몸도 꽃처럼 그렇게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 임강사 주지 지연 스님은 축하 인사를 통해 금비라는 거친 바다에서 종생을 구제하는 수호신의 이름이라며 우리의 노래가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자비의 음성이 되기를 발언한다고 기원했습니다.
7: 합창단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로 세상을 맑혀보자는 취지와 목적으로 제1회 금비라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가졌는데 가슴이 좀 뭉클한 것 같아요.
5: 합창단은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희망과

0: 용기,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공연이 이어질수록 객석에서는 조용한 감동이 번졌고 노래는 어느새 법문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어 특별 초청된 소프라노 황상미 씨는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공연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1: 임강사가 400년의 역사를 뚫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도 스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임강 사랑밴드의 따뜻한 무대와 어린이 합창단 우리는 선제의 특별 공연은 세대를 잇는 화합의 의미를 더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박수를 보내며 첫걸음을 내디딘 금비라 합창단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2: 합창단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커다란 새로운 목소리가 울림을 주고 새로운 감동을 주고 해서 큰 감동도 받고 너무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고
0: 창단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임강사 금비라 합창단 앞으로 정기 연주회와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불교 음악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포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3: 서울 관악구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살이 봉한 4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봉 성우 대종사는 진신살이의 희유함을 찬탄하고 대중 모두가 광명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4: BTN 불교TV 회장 무봉 성우 대종사와 서울 관악구 보명사 회주 상원 스님이 경내 불사리탑에 꽃 공양을 올립니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 상좌부 불교 국가 스님들은 빨리어 경전을 독송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보명사가 어제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살이 봉한 4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982년 회주 상원 스님이 스리랑카 최초 사찰 이수르무니를 참배하고 주지 상가라키타 스님에게 기증받아 이혼해온 진신사리입니다.
5: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인연으로 다 국운이 융창하고 나라가 다 좋게 되는 그런 인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 신도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보명사가의 노랫말을 쓴 인연으로 매년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있는 성우 대종사. 대종사는 44년 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희유한 일이었다며 상원 스님의 선근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을 믿고 따라 마음자리가 밝아지는 게 가장 큰 복이라며 참석 대중 모두 태양보다 더 밝은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6: 정말 이 도량에 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아주 기쁜 일이에요. 이 도량에 오실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큰 복을 받은 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 40여 년간 신행을 이어오고 있는 보명사 법우의 전명기 회장은 스님들을 보필해 더 나은 포교도량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7: 보명사에 그 한 분 한 분 오시는 신도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가지고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 스리랑카와 베트남, 몽골, 태국 등 각국의 외교대사와 종단과 종파를 넘나든 스님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보명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매개로 신행과 포교의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불교를 잇는 국제교류의 도량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공주신원사 불교대학이 제17기 불교대학 수계식 및 졸업식을 봉행하고 참된 불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7일 경내 세심당에서 불교대학 학장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강주 이루 스님, 변병석 불교대학 총동문회장과 17기 졸업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식과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학장 성관 스님은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소중한 결실을 맺은 만큼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그동안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회향하는 불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병석 총동문회장은 신원사 불교대학에서 맺은 좋은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배

동문들과 함께 기도와 봉사에 앞장서며 참된 불자의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신원사 불교대학 17기 졸업생들은 불교대학 총동문회 일원으로 지역 포교와 신행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양사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주요 문인들이 교류한 유래 깊은 사찰로 전봉중 장군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기록과 시문이 전해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에 함께 지정된 운문암, 청류암 등 약 10개의 산내암자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봉준 장군의 피신처로 활용되는 등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백양산 일대는 비자나무숲과 고불매 등 천연기념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백양계곡의 수달 서식지를 포함해 약 1,5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환경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2: 그렇습니다.
3: 28년 전이라고요?
0: 네? 28년 전이라고요?
1: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예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

0: 비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강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공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불교 교육학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연합체 한국불교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출범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어 불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대학 연구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온 흐름에서 벗어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현장의 교사들 중심으로 주요 현안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확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박병기 회장님 모시고 교육 현장의 부름에 불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0: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1: 예.
0: 네.
1: 반갑습니다.
0: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박병기입니다. 저희가 불교를 교육과 특히 학교 교육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뜻을 모아서 새롭게 발족한 단체인데 이렇게 BTN 불교TV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가 학교 교육의 현장의 어려움을 예. 우리가 불교의 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점에 다가가고 또 해결해야 되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예. 오늘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또 그런 문제점들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죠. 네.
1: 예.
0: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들을 보면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부모들 모두가 다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불교계가 이 학교 안의 고통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이 논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출범한 이 한국불교교육협의회의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 예. 그동안 불교가 교육에 대해서
0: 네.
2: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왔었죠.
0: 네.
2: 예를 들면 부설 학교도 있고
0: 네.
2: 또 기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0: 네.
2: 근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 네.
2: 이 학교 교육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0: 네.
2: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해왔다는 그런 그렇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 네.
2: 이제 그 스님 말씀처럼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고통에 쓰임수를 내다가
0: 네.
2: 최근에는 이제 특히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0: 네.
2: 해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0: 네.
2: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0: 그렇지.
2: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교사와 함께 살아야
0: 네.
2: 되는 학부모도
0: 네.
2: 마찬가지로 힘들고
0: 그런데
2: 그런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 사실 불교가 고통에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종교다라는
0: 네.
2: 평을 받는데
0: 네.
2: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0: 네.
2: 이제 그런 뜻을 갖고 모임을 만들고자 했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뜻깊은 단체들에서
0: 네.
2: 함께 해주셔요. 한국불교학회라든지 뭐 여러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라든지
0: 네.
2: 아니면 여러 연구소에

0: 그래서 정확하게는 최종적으로는 17개 단체가 함께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아,
0: 그런 단체가
1: 그러시군요.
0: 만들어져서
1: 네.
0: 저는 4월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예.
1: 네.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 안에 이 협회의 협의회의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어느 정도는 또 들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취지에 공감한 국내 17개 단체가 이게 시작부터 참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웃 종교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육 현장의 부름에 우리 불교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0: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 네.
0: 뭐 학회나 연구소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1: 네.
0: 학교 교육을 불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1: 네.
0: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1: 네.
0: 이제 그 우연치 않게도 동국대학교에
1: 네.
0: 최근에 불교 교육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1: 아, 네.
0: 본격적으로 그 총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1: 네.
0: 거기에 이제 소장님이 동국대 교육학과의 장환영 교수님이신데
1: 네.
0: 그분이 이제 저희 단체 수석 부회장으로
1: 네.
0: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1: 그러셨군요.
0: 학교를 불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좀 분석하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1: 네.
0: 학문적으로 연구하자.
1: 네.
0: 이제 거기에 일차적인 관심들이 모아졌는데
1: 그러셨군요.
0: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1: 네.
0: 학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
1: 그렇죠.
0: 특히
1: 네.
0: 교사들이 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소리들
1: 네.
0: 또 아우성들 이런 것들이
1: 네.
0: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1: 예.
0: 그리고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런데 그런
1: 네.
0: 고통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학문적인 그 논의와 함께
1: 네.
0: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도 좀 함께 찾아보자.
1: 네.
0: 거기에 뜻이 모인 것입니다.
1: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저나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받던 교육의 현장 또 교사들의 위치 그런 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교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옛날처럼 대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불교 사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체에 우리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 소임을 맡으셨어요.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이 협의체 운영 철학이 있으실까요? 네.
0: 예. 저는 계속 학문적인 그 생활, 학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1: 네.
0: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1: 네.
0: 특히 교육 과정, 교과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인성 교육이나 시민 교육의 전문가로 분류되는
1: 네.
0: 그런 사람인데 중간에 불교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1: 네.
0: 불교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1: 네.
0: 그런 문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들이 보이고
1: 네.
0: 또 그것이 단순히 학문적으로 어떤 것을 현상을 교육 현상을 학교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1: 네.
0: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고통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1: 네.
0: 제시할 수 있겠다
1: 네.
0: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저희 협의회를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그 이론과 학교 현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1: 네.
0: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사회를 잇는 이 불교 교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0: 예.
1: 당장 올해부터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학교 현장의 중심인 이 교사들을 만날 계획이시라고요?
0: 예.
1: 네.
0: 저희가 이제 계획을 확정했는데
1: 네.
0: 7월 29일, 30일, 1박
1: 네.
0: 2일 동안
1: 네.

0: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첫 번째 교사 연수를 일단은 30분 정도의 교사를 모시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1: 그러면은 우리 불교계 종립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0: 예. 꼭
1: 그렇군요.
0: 제한하지 않고 학교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어떤 교사든지 원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1: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교사들을 30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안에 구체적인 그 명상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이상을 좀 넘어서면 조금 그런 구체적인 그 명상을 하는 데 있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자칫하면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
1: 그렇지요.
0: 같아서 일단은 30명 정도로 처음 시작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찾은 다음에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아주 좋습니다. 프로그램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께서 좋은 그 느낌을 받으시고, 또 교육 현장에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자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안도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에서 도출된 교사들의 의견은 또이 후반기에는 동계학술대회 주제로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학술단체에서 세미나를 기획할 때는 대체로 이제 그 임원진이나 기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 주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1: 그렇죠.
0: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름에 30분의 선생님과 만나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거기서 특히 불교 교육학을 하는 우리 같은 학자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 무엇을 좀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그걸 충분히 녹여내는 주제를 잡아서 실천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에 학술 세미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 한 번은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학술 세미나 그렇게. 첫출발점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이제 교육의 세 주체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의 위기를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얽힌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0: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시대가 이제 개인, 우리 시대의 인간상은 개인이거든요. 고립되고 독립된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히 이제 그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뭐 나쁜 시도를 했다 그러면 아,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시대지요. 근데 사실 그 배경을 따져 보면 그 에밀 드리깽이라는 사회학자가 자살 현상을 분석하면서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적 현상이다. 그 자살로 몰고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봐야만 그 개인의 자살 문제를 제대로 볼수 있다. 벌써
1: 맞습니다.
0: 1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그 얘기를 그때 아마 자살률이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그 시기에.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고통스러운 수념소리를 내면 그게 그 개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1: 맞습니다.
0: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를 아주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는 각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면서 그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1: 그렇죠.
0: 그런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기 얘기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못 참고, 그게
1: 그렇지.
0: 어렸을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학교에 와서 못 참고 그냥 불만을 얘기하고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바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특히 지금 선생님들이 무서워하는 게 국민신문고입니다.
1: 맞습니다.
0: 국민신문고에 그냥 넣으면 네.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 그 고통들이 이제 선생님들에게 오고
1: 네.
0: 선생님이 고통스러우면 그 반의 학생들이 고통스럽고
1: 네.
0: 사실 학부모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1: 네. 네. 참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0: 예.
1: 네.
0: 예.
1: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그렇죠?
0: 예.
1: 네. 그리고 현대 교육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치우쳐 있다는 점 또한
0: 예, 예.
1: 우리가 문제로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예.
1: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1: 네.
0: 그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인간상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 시대의 인간상을 상징하는 것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경제적
1: 네.
0: 인간이거든요.
1: 네.
0: 자신의 이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1: 네.
0: 능력, 역량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굳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사실은 그런 인간상은 허구적 인간상이기도 하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1: 네.
0: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1: 그렇습니다.
0: 뇌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미 그건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1: 네.
0: 이기적이기만 하는 존재는 아닌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건 인간관 네. 자체가 조금 그것 뭐 고집혀버리면 그건 틀린
1: 네.
0: 주장인 것이죠.
1: 예.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새로운 인간상으로
1: 네.
0: 호모 인드라네티우스라는 인간상을
1: 네.
0: 제안해보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그러시군요.
0: 기본적으로 인드라망처럼
1: 네.
0: 긴밀하게 연기적 관계망 속에서만
1: 네.
0: 살 수 있는 존재.
1: 그렇습니다.
0: 그런 새로운 네. 인간상이 대두돼야 된다.
1: 네.
0: 그렇게 그런 인간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1: 네.
0: 교육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1: 네.
0: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1: 네.
0: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0: 예. 그래도 비교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제가 제시한 네. 인간관이
1: 네.
0: 비교적 공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1: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0: 예.
1: 기계 문명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0: 예.
1: 인드라망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드라망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내가 존재하는 사회 단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속에서 인드라망, 크게는 나라 안에서 인드라망.
0: 예.
1: 근데 요즘은 모바일 하나면 온 세계가 인드라망 속에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0: 예, 예.
1: 2500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신 지가 2570년이잖아요.
0: 예.
1: 2570년 전에 부처님은 이미 우리는 이 인드라망 속에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거
0: 예.
1: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0: 예,
1: 이
0: 예.
1: 지금 현대 사회가 다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교수님의 그런 이론이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1: 네.
0: 그 호모 인드라네티우스라는 책을
1: 네.
0: 제자들과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0: 좀 더 확산시켜 보려고
1: 네.
0: 노력하게 스님도 좀 관심 가져주시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교사는 과중한 책임
0: 예.
1: 그리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잖아요.
0: 예.
1: 예. 자기가 한 클래스를 책임지고 있으면. 그 본인은 한 사람이지만 이 감정을 내가 맡고 있는 학생이 20명이다 그러면 20분의 1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감정 노동에 시달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학생들은 요즘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0: 예,
1: 우리
0: 예.
1: 교육이
0: 예.
1: 너무 경쟁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는 수우미양가로 채점을 했잖아요.
0: 예.
1: 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0: 네. 채점을 네. 못하게 해놨습니다.
1: 네. 그렇다고
0: 그
1: 하죠.
0: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1: 네.
0: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0: 예.
1: 근데 결국은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라면 또 이 등급을 매기려면 또 점수를 따져야 되고
0: 예.
1: 이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또 불안에 시달리면서 방향성을 잃는 부분도 있고
0: 예.
1: 또 학부모는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0: 예.
1: 이 아이가
0: 예.
1: 이렇게 불안해하면 과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로 제대로 좋은 회사로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0: 예.
1: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고통이 서로를 향해서 표출되면서 또 악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육 현장에 계신 우리 교수님이 바라보는 이런 문제점들 좀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0: 예. 그 우리가 뭐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으니까 경쟁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죠.
1: 네.
0: 근데 우리 사회 문제는 경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해가지고
1: 네.
0: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막 시키고
1: 네.
0: 그러니까 저 집 아이가 하니까 우리 집 아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1: 네.
0: 불필요한 경쟁으로 애들을
1: 그러니까
0: 내모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건 정말 나쁜 짓인 거죠.
1: 그렇죠.
0: 부모들이 네. 아이들한테 그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1: 네.
0: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들은 소문이 들려오면 또 두려움으로 오니까
1: 그러니까
0: 저 집 아이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처럼 안 보면 어떻게
1: 하는
0: 생각이 드니까
1: 네.
0: 이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0: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을 그 있는 그대로 좀 정확하게 보고
1: 네.
0: 제가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그런 분들과 얘기할 때도
1: 네.
0: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1: 네.
0: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자녀들 교육을 얘기할 때 하는 그 말을 본인들 자녀에 관한 얘기에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1: 네.
0: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1: 네.
0: 자기만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1: 네.
0: 문제들이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저는 그 여실직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1: 네.
0: 초전법문경부터 나오더라고요.
1: 네.
0: 여실직연이.
1: 그러니까 네.
0: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라.
1: 네.
0: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이른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그 아이가 꼭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현실이거든요.
1: 네.
0: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게 되고 있는데 하버드대학에서 한 30년 정도의 그 기간을 갖고
1: 네.
0: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가를 연구한 결과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건 성적도 아니고 어떤 학교를 나온 애자도 아니라는
1: 네,
0: 거예요.
1: 맞습니다.
0: 실제로.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그걸 감내하고 감당해내는 능력이
1: 네.
0: 성공을 좌우하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이 끝났어요.
1: 네.
0: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1: 네.
0: 계속 그렇게 아이들을 불필요한
1: 네.
0: 과다한 경쟁으로 몰아붙여서
1: 그렇습니다.
0: 힘들게 하고
1: 네.
0: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게.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학부형들 교육이 먼저 좀 되어야 되지
0: 예.
1: 않을까.
0: 예.
1: 학부형들이 여실직연 할 줄 아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갖고 살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하는
0: 예.
1: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서
0: 예, 예.
1: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고 이후에 그렇게 됐기도 하겠지만 축구는 금지, 수학여행은 취소, 또 운동회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0: 예, 예.
1: 그래서 학교 현장 체험활동도 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0: 예.
1: 하더라고요. 이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 부담이 커지면서 또 행사 운영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0: 예.
1: 현장의 분위기들이 그런데요.
0: 예.
1: 안전히 아이들의 활동을 멈추게 할 이유가 아니라 또 더 잘 뛰게 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네.
0: 예.
1: 이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0: 예.
1: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부 장관 간담회가
1: 네.
0: 그 대통령께서 구더기 못 써서 장 못 담그냐.
1: 네.
0: 안전 관련 민원이 있다고.
1: 네.
0: 어떻게 그 중요한 체험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려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1: 네.
0: 특히 이제 교사들이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장 큰 게.
1: 네.
0: 그 몇 년 전에 그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속초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1: 네.
0: 그때 이제 불행히도 그 내린 상태에서 그 관광버스가 뒤로 후진하면서 아이를 치여가지고 죽게 네.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때 인솔교사가 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금고형을 받아가지고
1: 네.
0: 교직을 그만둬야 될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전국의 선생님들이 막 그게 난리를 치니까 이제
1: 네.
0: 다행히 2심에서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교직 그 자체는 유지하는 걸로.

0: 되긴 됐는데 이제 그건 그런 대로 해결됐는데 지금 또 유치원 학생 하나가 저 목포 앞바다 쪽에서 어떻게 그냥 그 잘못된 걸 해가지고 바다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익사한 걸로 알겠는데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 아, 네.
0: 그러면 그 유치원 교사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1: 그렇죠. 네.
0: 사실은 물론 그 아이를 잃은 입장에서는 정말 비통하고
1: 그렇죠.
0: 상상하기도 어려운 네. 일이죠.
1: 네.
0: 근데 그 체험학습에 갔을 때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그런
1: 그러니까요.
0: 사고를 100번에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1: 네.
0: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1: 그럼 체험학습을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1: 네, 교사들은.
0: 네.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날 그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1: 네.
0: 그걸 해결해 주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간다.
1: 네.
0: 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한테 가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네. 그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1: 네.
0: 실제로.
1: 네. 네.
0: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면서
1: 네.
0: 사실 교육과정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체험학습은 정말 중요한 교육활동이거든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런 네.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1: 네.
0: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1: 네.
0: 그런 법적인 장치라든지 분위기를 네.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1: 네, 예. 맞습니다.
0: 예.
1: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가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있다면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 가정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교육에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초대 회장이신 우리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 시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교수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또 무거운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0: 예.
1: 교육의 현장이 이제 이게 현실이니까
0: 예.
1: 우리가 현실을
0: 예.
1: 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여실지견에 이
0: 예.
1: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을 들으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실지견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실지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0: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그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1: 네.
0: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실제 여러 가지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기도 했고
1: 네.
0: 자기가 자라난 배경
1: 네.
0: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이제
1: 네.
0: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초전법문경에서도 여실지견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저는 그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
1: 네.
0: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1: 네.
0: 그 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또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1: 네.
0: 또 자연 우주와도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될 수 있겠죠.
1: 네.
0: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호모 이코노쿠스가 아니라
1: 네.
0: 자신의 이익이나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과 긴밀히 얽혀 있을 때라야 비로소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존재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0: 예.
1: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신을 예. 여실지견할 줄 알고
0: 예.
1: 자신을 여실지견하게 되면 내 아이에 대해서도 여실지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1: 그럼 아이에게 예. 압박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예.
1: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근대 불교 사상가인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석전 정호 스님의 예. 이 교육관을 재조명하면서 오늘의 교육 현실 속에서

0: 또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생각하고 예.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예. 그 석전 정오 스님은 네. 그 속명으로는 박한영 스님으로 네, 많이 알려지신
0: 박한영
1: 분이죠.
0: 스님이십니다. 네.
1: 근데 뭐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불교 교육의 근대 불교 교육의 선구자시고 네. 상징 그 자체신데 네.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상황 속에서 네.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특히 이제 강사에 네. 초점을 맞추고 사셨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식민지 상황으로 불교도 어렵고 뭐 기타 우리나라도 어렵고 그랬을 네. 때 그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깨쳐갈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네. 불교 강사다. 네. 불교 강사가 제대로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고 네. 분명히 서야 바로 서야만 그나마 우리나라의 이 엄혹한 상황 속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주 날카롭게 그런데 현재의 불교 강사들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뭐 네. 여러 가지 게으르고 뭐 공부도 네. 안 하고 네. 경전도 안 보고 막 이런 말씀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네. 그 강사에 나도 포함된다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를 비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대학에 있다가 교원대학으로 옮겨와서 주로 교사들과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상황을 좀 사실 학교에 계신 교사들이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고 그렇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지식인들입니다.
0: 네,
1: 대체로
0: 맞습니다.
1: 웬만하면 뭐 석사, 박사도 있고 막 네. 그런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네. 특히 학교 교육의 이 문제점들을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0: 네.
1: 그런 데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네,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는 주체가 네. 교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영 스님의 그런 가르침을 네. 지금 우리가 되새겨서
0: 네.
1: 특히 우리 한국이 100여 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지고 뭐 네. 대단해졌잖아요. 실제로
0: 네,
1: 감당하기 네. 힘들 정도로 어떤 때는
0: 그렇죠.
1: 대단해지기도 했잖아요.
0: 그런데 네.
1: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 불행해하는지
0: 네.
1: 그러니까 이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서
0: 네.
1: 그걸 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체로서 좀
0: 네.
1: 교사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리고 특히 불교가
0: 네.
1: 불교도 불교 스님들이 다 교사들이시잖아요. 한편으로
0: 네.
1: 그러니까 스님들을 비롯해서 불교에서도 좀 그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0: 네.
1: 겁니다.
0: 예. 그러시군요.
1: 네.
0: 불교 원전을 공부하시면서
1: 예.
0: 이 가장 큰 울림이 된 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있으실까요?
1: 네. 예, 예. 뭐, 그, 저는 불교를 좀 늦게 접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1: 박사 학위를 받고,
0: 네.
1: 교수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던
0: 네.
1: 중에,
0: 예.
1: 그, 가산 지광 큰 스님이,
0: 네.
1: 그, 불교 원전 전문학님 삼학원이라는 5년제 과정을 만드셨어요.
0: 네, 그러셨죠.
1: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지관 스님을 지도교수로 모셨는데
0: 네.
1: 저한테 꼭 읽어서 이렇게 졸업 논문으로 이걸 주제로 쓰라고 주셨던 게
0: 네.
1: 원효 스님의 보살계본 지법요기였습니다.
0: 네.
1: 근데 그걸 쭉 읽다가 탁 걸렸던 것이 그분이 자찬 회타계를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그때는 안 다가왔습니다.
0: 네.
1: 왜 자찬 회타계를 이렇게 강조하시지?
0: 네.
1: 그 많은 계율이 있고
0: 네.
1: 여러 계율들이 있는데 그 보살계본 지법요기에서는 자찬 회타계가 중심이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게 아까 그 석전 정호 스님 말씀하실 때도
0: 네.
1: 남을 비판하기는 쉬운데
0: 네.
1: 자신은 제외시키고 예외를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실제로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지.
0: 그렇죠.
1: 나는 좋은 강사인데 니들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0: 네.
1: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0: 네.
1: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도 늘 자찬 회타계를 새기면서
0: 네.
1: 이 모든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고
0: 그렇죠.
1: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부터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자격도 없다.
0: 네.
1: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동업중생이라고 하고 공업중생이라고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는 나에게도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그럼, 예,
0: 그러니까
1: 예.
0: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교육 현장에서 임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협회 회장까지 맡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적절하게 예, 예. 회장님으로 잘 모신 것 같은데요. 철학을 예. 한다는 것은 나에게 말을 걸고 예. 또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이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나의 모습, 네, 우리 교수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있으시다면 네, 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네. 큰 기대를 가졌던 게 불교 공부를 하면 네. 마음이 잘 다스려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근데 네.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래서 지금도 네. 특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나 뭐 네. 강연장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이제 네. 충분히 제 마음을 다스리면 잘 할 수 있는데
0: 네.
1: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0: 네, 그래서 맞습니다.
1: 그걸 해결해야 이게 마음 공부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0: 네.
1: 불교 공부를 했으로는 벌써 30년이나 했는데
0: 네.
1: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0: 맞습니다.
1: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불교 공부를 한 게 맞는가?
0: 네.
1: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교수님 저도 해당이 됩니다.
1: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이야. 내가 계속 쟁을 하시니까.
0: 부처님 제자가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이런 용심을 못 하고 있는가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1: 예. 네.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
0: 맞습니다.
1: 그 묵기영의 네. 주신 말씀 중에 네. 제가 직접 모신 큰 스님은 사실 가산 직원 예. 밖에 없는데 아, 참 네. 그 설악 무산 스님도 제가 불교평론 관련 지어서 네. 가끔 뵙고 그랬는데
0: 네.
1: 그 두 분이 공통점이 그 역시 그분들도 화가 나면 화도 내시고 뭐
0: 네.
1: 막 이렇게 토라지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실제로 보이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지금도 늘 생각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0: 네.
1: 항상 심지어 총무원장으로 그렇게 바쁘실 때도
0: 네.
1: 총무원장 하루 일과가 끝나면
0: 네.
1: 그 연구원에 당시 연구실로 돌아오셔가지고
0: 그러시죠.
1: 네. 책을 계속 보시고 특히 이제 사전
0: 그렇게.
1: 원고를 보시고 그러셨죠.
0: 네.
1: 근데 그러시다 졸기도 하셨어요.
0: 네.
1: 그것도 몇 번 봤더니 왜냐하면 아니야 그 하루 일과가 총무원장 일과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돌아와 책 보다니까 졸기도 하시는데
0: 네.
1: 그러다가 저거 눈이 마치 빨리 깨어나시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국 수행자라는 게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구나.
0: 네.
1: 그런 큰 가르침을 얻어서
0: 네.
1: 지금도 마음은 잘 다스려지지 않지만
0: 네.
1: 공부를 놓지 않고 있으면 조금씩
0: 네.
1: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0: 네.
1: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0: 우리 교수님의 바람은 네, 용심을 잘하는 거.
1: 예,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앞으로 이미 교수님은 어느 단계에 딱 계신 것 같고요. 이제
1: 아이고,
0: 조금만 미세한 그런 마음 작용을 잘 바라보시면
1: 예,
0: 교수님께서 예. 계획하시는 말을 다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저도 뭐 늘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늘 체크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네, 서로가 마음 바라보고 또 서로를 거울 삼을 줄 알면
1: 예,
0: 예, 예. 마음 공부가 제대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교수님,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1: 예.
0: 끝으로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1: 아,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교와 좀 늦게
0: 네.
1: 인연이 닿아가지고
0: 네.
1: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큰 인연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0: 네.
1: 가산 직원 큰 스님의 유발 상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이었으니까
0: 그게
1: 보통 인연이
0: 인연이시네요. 아닌 것 같아요.
1: 마지막
0: 인연이 아닙니다.
1: 상좌 정도 됐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1: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0: 네.
1: 큰 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0: 네.
1: 또 한편으로는 불교와 만났기 때문에 내
0: 네.
1: 삶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직도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0: 네.
1: 면도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마음 공부가 잘 안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0: 네.
1: 능력은 생길 것 같아 이제. 이제 그래서
0: 네.
1: 그 불자라면
0: 네.
1: 정말로 그 불교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0: 네.
1: 그것에 토대를 두고 불교의 관점에서 자기 삶과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0: 네.
1: 돌아보면서
0: 네.
1: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이 가능할까
0: 네.
1: 그런 고민을 해보신다면
0: 네.
1: 정말로 훨씬 더 좋아진 삶이
0: 네.
1: 나타날 것이다
0: 예.
1: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0: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이 시즌3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님이신데 예. 우리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잘 좋은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좋은 세미나도 하시고 해서 예.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스스로가 여실직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잘 예.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0: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1: 예.
0: 네. 네, 마음을 돌보는 일이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학교가 겪고 있는 교육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눈으로 교실의 현실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이 불교의 핵심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또 교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권순예 불자님, 배미원 불자님, 그리고 황미숙 불자 가족 여러분, 붓다의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실지견하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노년기가 3분의 1이나 차지할 만큼 긴 시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길어진 노년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멋지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스포츠 의학의 대가 김병곤 박사님 모시고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제가 앞서서 우리 노년이 길어졌다. 그런데 이 노년을 행복하게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을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1: 네, 주제는 운동인데요. 네. 그 운동 중에서도 코어라고 하는 허리 운동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0: 사실 뭐 코어 힘, 그리고 또 척추가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나이를 먹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께서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네. 심지어 돌아가면서 아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개인의 그냥 느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70% 정도가 신체 세 군데 이상은 아프다고들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척추 운동을 콕 집어서 주제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1: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보통 한 세 군데 이상이 아픈데요. 네. 허리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 세 군데 중에 척추, 이 네. 허리는 대부분 아프시군요.
1: 네, 그리고 그 척추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지점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척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이 통증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네네. 박사님. 네. 그렇다면 이 척추가 아파지는 나이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 운동을 꼭 해야 하는 나이는 또 정해져 있을까요?
1: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40대들이 척추 수술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시는 중년들이다, 40, 50대다 그러면 내 허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네. 생각하셔야 돼서 사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건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 갑자기 허리가 좀 아픈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박사님께서는 꾸준히 이제 재활 운동도 하시고 많은 분을 또 지도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신체 부위 중에 척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재활을 진행을 하시나요?
1: 네, 맞습니다. 허리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몸의 가운데가 허리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가 망가지게 되면 위로는 목이 망가지게 되고요. 아래로는 무릎이나 그 골반 등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허리를 바로잡으면 우리 몸 전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허리의 건강함을 먼저 만들고 다른 부위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맞아 내가 허리가 아팠더니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아파오고 목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아팠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재활을 하셨던 선수 중에도 정말 척추가 나아진 분이 있을까요?
1: 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그 우리나라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그 정현 선수가 네. 그 세계 랭킹 1, 2위를 꺾었을 때 아마 그 TV로 보셨을 텐데 아마 발바닥이 찢어지면서 경기를 중단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2년 후에 저랑 운동을 시작했는데 찢어진 건 발바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수의 부상의 시작은 허리였거든요.
0: 아, 순서가 허리가 먼저였던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잘 못 움직여서 이 발바닥에 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대략 한 1년 정도 저랑 운동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

0: 외국 대회까지는 못 갔지만 국내 대회에서는 본인의 기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허리는 대체적으로 약간 부상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네. 아픈데 목에서 나타난다든지 무릎에서 나타난다든지 네. 그렇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척추, 이 몸의 중심에 힘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다른 곳에
0: 맞습니다.
1: 무게 중심을 둬서 부상이 심해지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0: 운동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척추 운동도 강연만으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간단한 운동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있나요, 박사님?
1: 네,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오늘도 제가 아마 조금 간단한 운동을 할 텐데 피트니스 센터나 홈트에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현란한 운동들을 네. 하세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기초적인 동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마 오늘 운동 따라 하시면 쉬워 보이는데 꽤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내 허리가 좀 단단해지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0: 처음 간단하게 시작하지만 그 습관이 되면 네. 또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오는 멋진 운동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강연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지난주차에 했던 운동들 조금씩 해보셨나요? 오늘은 굽은 등과 허리, 그 다음에 부상을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어떤 자세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앉아서 턱을 앞으로 내밀고 있진 않으세요? 등을 이렇게 구부리진 않으시나요? 생각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피로, 부상, 노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은 노후 행복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운동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 원칙, 실천 운동을 수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행복의 기초는 척추의 건강입니다. 그러면 왜 척추 건강이 중요할까요?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의 기둥에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자 우리 신경을 담고 있는 신경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발을 내밀 때 우리는 발이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첫 번째 움직임은 발이 아니고 코어인 허리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노화와 함께 디스크, 관절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척추 건강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우선 허리, 목 통증 없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노후에도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가거나 또는 취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척추의 건강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자세 불균형의 문제를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폰, 컴퓨터의 사용, 의자에 앉아있는 동작들이 어깨를 전방으로 말게 하는 아주 심각한 동작을 만듭니다. 단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운드 숄더의 원인은 장시간 앞으로 숙인 자세,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의 단축, 가슴 근육은 이 앞쪽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등 근육의 약화는 양쪽 견갑골 사이가 동그랗게 말리는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구분 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요, 목, 어깨 만성 통증을 일으키고요, 알 수 없는 두통 또는 호흡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등뼈라고 하는 척추가 굳게 되어 있고요, 아마도 어깨 부상이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등이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척추의 변형에 의해서 척추 후만증이 생깁니다. 또 가슴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작아지면서 폐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소화 기능이 저하돼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내가 등을 너무 구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등이 구부러져 있게 되면 나의 체중은 앞으로 쏠려 있게 되고요. 그러면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낙상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분 등의 자세 불균형 문제를 보면은요, 현대인의 적은 장시간 앉아있는 게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앉아있는 시간이 척추를 망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소파나 의자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켜고 그리고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의 각종 그 질환의 위험 증가율을 보면 디스크 압박 증가가 대략 40%가 강화되고요. 그리고 앉아있으면서 엉덩이 근육 약화에 의해서 요통의 원인을 일으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관절의 굴곡근. 굴곡근은 이 골반의 앞쪽을 말합니다. 이 앞쪽의 단축에 의해서 허리의 과신전 동작에 의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 불균형은 디스크 압박, 엉덩이 근육의 약화, 그 다음에 고관절 굴곡근의 단축 등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부상의 원인은 나쁜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쁜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움직이긴 하지만 좋은 움직임도 있고 나쁜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부상은 무거운 물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잘못된 나쁜 동작입니다. 잘못된 움직임 패턴의 반복, 누적이 주 원인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동작 습관 교정이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구부렸을 때 허리만 구부려서 물건을 줍게 되면 디스크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틀기와 들기입니다. 쓴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들이 몸을 비트는 동작이고요. 이런 동작에서는 추간판 탈출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파나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등을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게 되면 요추, 허리에 후만이 유발되어서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이 있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앉아있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똑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의자에 한 반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앉아주시고요, 양발은 골반 넓이로 넓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은 차렷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뒤쪽으로 내밀면서 시선을 약간 천정 쪽으로 하면서 호흡을 충분히 마십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서 호흡을 후. 자, 10번만 저랑 해보실게요. 쭉 공기를 들여 마시고 양손은 뒤로 보냅니다. 후, 둘. 이때 등 뒤에 허리 쪽으로만 충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뱉어서 코어 쪽, 복부 쪽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좋습니다. 시선은 높이 보지 마시고 약간 아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코로.

아마 일상에서 몸을 이렇게 펴는 운동을 거의 안 하실 겁니다. 다시 코로 마시고 다섯 개만 더 하실게요. 코로 마시고 시선은 저랑 네, 아이 컨택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후, 네 개만 더 하겠습니다. 시선 저랑 유지해 주시고요. 손 뒤쪽으로 시선 유지 그리고 후.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쭉 가슴 펴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두 개만 더 하실게요. 가슴 쭉 펴서 복부 쪽에 당기는 느낌, 가슴 쪽에 당기는 느낌 좋습니다. 다시 후. 마지막 한 번. 가슴 쭉 시선 TV, TV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힘 빼서 후.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번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시면 3번도 좋고요. 5번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고 약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반복 횟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늘려서 15개를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 뒤쪽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내 몸을 조금 더 펴고 조금 뒤쪽으로 가는 것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어 근육의 역할은 척추를 지키는 방탄복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어는 일반적으로는 배꼽에서 골반까지를 코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팔을 제외하고 고관절 밑에 다리를 제외한 몸통 전체를 코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횡경막은 위에 있는 횡경막은 위쪽의 뚜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은 골반의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쪽 바닥이라고 하고요. 복횡근은 측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앞과 옆쪽의 벽을 말하고요. 다혈근은 척추 기립근처럼 척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코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약해지면 생기는 일은요. 첫 번째, 요추의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척추뼈가 흐늘흐늘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부리고 펼 때 디스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 움직임입니다. 무릎과 어깨 등 타 관절 대신에 부하를 연쇄적으로 받아서 부상의 위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동작들. 이렇게 되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한쪽에는 과한 체중이, 한쪽에는 전혀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세의 붕괴입니다. 보행 또는 일어날 때 몸의 기울어짐 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미세하게 걷다 보면 왼발과 오른발에 지면에 끌림, 그 다음에 지면에 닿는 시간, 그리고 발의 보폭들이 좌우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자세 붕괴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움직임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통증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움직이는 상태 또는 근육이 서로 협업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원하는 동작을 자유롭게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움직임은 각 관절이 제 역할을 수행할 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하는 코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면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코어가 먼저 힘을 주고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또 하나는 척추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척추의 중립 자세는 옆으로 쓴 상태에서 복숭아뼈 그리고 이 재봉선의 가운데 그리고 내 어깨선에서 귀까지 연결되는 선이 직선일 때 우리는 중립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아니고 고관절 쪽으로 힘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이라고 하고요. 나쁜 움직임은 특정 관절에 과부하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또는 보상 패턴에 의해서 움직임의 동작이 이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에 물건을 잡고 들어 올릴 때 어깨를 이렇게 드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다 보상작용이고요. 걸을 때 양쪽의 골반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동작들. 우리가 걸을 때는 골반은 그대로 있고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동작입니다. 근데 걸을 때 골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척추의 중립이 깨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근육의 불균형인데요. 내 오른쪽 근육과 왼쪽 근육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우리는 나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허리는 안정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허리가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인데요. 모든 움직임은 고관절로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를 숙인다면 등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요. 척추는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로 체중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닌 엉덩이로 움직이는 것이 허리의 부상을 예방하는 첫 번째 핵심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 부상 예방 운동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홈 트레이닝이나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아마 근력 운동을 하실 텐데요. 운동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동성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연성 운동이라고도 할 거고요. 흉추, 고관절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흉추는 이 사이가 되고요. 고관절은 네, 여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흉추와 고관절의 유연성이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에 안정성 훈련을 합니다. 코어와 둔부, 척추 안정화 운동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어는 복부, 등, 엉덩이 이렇게 세 군데를 기본적으로 코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안정성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통합 움직임인데요. 일상 동작에서 발음 패턴에 적용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을 때 양쪽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 무릎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습니다. 아마 이 동작을 보시면 아, 저거 스쿼트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집을 때, 지면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무릎은 펴고 허리를 숙이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엄청 커져서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동작은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한쪽 발은 살짝 뒤에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려서 짚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허리의 움직임은 전혀 없이 발목, 무릎, 고관절을 이용해서 앉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물건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움직임입니다. 집에서 꼭 연습으로 해보시고요. 딱히 물건이 집을 게 없다 그러셔도 운동 삼아서 한번 지면을 터치하고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시면 아마 다리 쪽으로 운동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굽운동의 교정 운동인데요. 가슴 열기와 흉추 가동성입니다. 첫 번째는 벽 가슴 스트레칭인데요. 아마 집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그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모서리 공간에서 양손을 가슴 위치에다 올려서 벽에 대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겠죠. 그 상태에서 손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가슴에 단축된 근육들이 늘어나고 등은 펴지면서 굽은 등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점심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이 동작을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상체 쪽으로의 혈액순환도 아주 잘 될 겁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은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그러면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과하게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서 네, 무리한 동작을 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목이나 허리 쪽에 척추 수술을 하셨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는 두 번째 운동은 가슴 펴기인데요. 약간의 근력 운동 상태입니다. 의자에 반 정도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손잡이가 있다면 손잡이에 올려주시고요. 없다면 네, 의자의 지면에 올려주시고요. 손으로 지면에 있는 네, 의자를 누르면서 가슴을 그대로 펴줍니다. 시선은 앞을 봐주시고요. 네, 내려주고 자, 가슴 쭉 펴고 코로 호흡, 입으로 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쭉 가슴, 양쪽 가슴을 최대한 펴주시고요. 그리고 호흡, 후. 자, 다시 의자를 꽉 손으로 눌러서 내 몸이 네, 펴지는 느낌 후에 다시 후,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밑으로 눌러주시고요. 가슴은 완전히 펴고 호흡으로 호흡은 코로 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후. 다시 쭉 가슴 펴주시고요. 아마 팔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가슴이 펴지지 않으면 어깨에 부담이 있습니다. 가슴 완전히 펴주시고요. 다시 호흡 뱉어주시고 자,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쭉 의자 눌러서 가슴 펴고 시선은 올리지 말고 저를 마주해 주세요. 내리고 그렇죠.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쭉 가슴 최대한 핍니다. 가슴 뒤에 어깨뼈가 뒤쪽에서 모인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슴 쭉 펴서 엉덩이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도 될 만큼 네. 그래서 조금 더 잘 되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엉덩이가 지면에서 살짝 뜨는 동작이면 좋고요. 그리고 반복 횟수는 3번 또는 5번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증가해서 15개까지 해주시면 등이 펴지고 등 쪽에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굽은 등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허리 부상 예방 운동은 둔근과 코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둔근은 엉덩이 근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은 복부와 등 운동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두 근육 운동은 척추의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몸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 두 개의 근육을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강화 운동으로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집에서 지금 해본 적이 있는 운동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브릿지라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척추도 수직 상태에서 직선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호흡을 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버드독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 동작들이 아마 자주 접해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 발 기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요. 사실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엎드린 상태에서 얘는 들어 올리는 거고요. 손을 앞으로 쭉 이렇게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들어서 앞으로 쭉 뻗어주는. 이렇게 손을 뻗어주는 동작이 되면 척추가 견인되는 것처럼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요. 척추가 압박받는 분들에겐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기보다는 들어 올려서 앞으로 뻗어준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뒤로 뻗어준다라고 하시면 아주 동작이 잘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데드버그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무릎을 90도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은 뒤로 만세,
왼발은 밑으로 펴지는 대각선 패턴의 운동인데요.

이 동작이 서서 걷는 동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왼발이 올라올 때 오른손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팔과 다리가 뻗어지는 상태에서 척추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척추뼈는 움직이지 않는 채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바른 자세의 힘. 그러면 일상 자세의 습관을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등받이를 허리에 밀착한 상태에서 가슴을 쭉 펴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만약에 스마트폰을 본다면 밑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밑에서 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본다면 머리의 높이에, 시선의 높이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바닥에서 줍게 되면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아닌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 이거 꼭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선은 정면, 그리고 가슴은 완전히 편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는 동작이죠.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시선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 종종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 종종 걸음은 낙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폭을 넓힌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시선은 조금 더 위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주무실 때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옆으로 만약에 자게 되면 무릎을 굽혀서 비계를 무릎에다 껴준 상태에서 잠을 자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럼 30분의 법칙인데요. 앉은 시간 30분 초과 시 즉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켠다. 혹시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알람을 30분마다 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파나 의자에 앉아있다가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 힘 한번 주고 기지개를 켜고 다시 앉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리 걷기 1분 하면 제자리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안 해도 그냥 가볍게 제자리 걷는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 1분 하고 앉는 동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집안일을 하고 나서 어깨 돌리기를 10분간 하는 거죠. 10회. 그래서 뒤로 10번 돌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번 돌리고. 아, 이게 편하다면 그 다음은 팔을 벌려서 뒤로 10번 그리고 앞으로 10번.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슴 열어주기 스트레칭인데요. 손을 이렇게 밑으로 두시고 가슴을 쭉 펴고 시선은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되면 가슴이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운동 중에 편안한 걸 선택하셔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해주시면 운동의 효과가 아주 높아집니다.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선택의 기준인데요. 과연 나에게 맞는 안전하고 안전한 저속노화는 어떤 것일까? 우선 추천 운동은요.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영, 필라테스는 이제 보통 매트에서 하는 필라테스면 좋고요. 요가 같은 것 또는 노르딕 워킹,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아마 좋고요. 주의해야 될 운동들은 아무래도 강도가 높은 운동들입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 시드업, 크런치 동작들은 운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충격 유산소 운동인 러닝, 슬로우 조깅 등은 내가 걷는 동작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동작의 바벨 스쿼트나 비틀기 등은 부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올바른 동작을 조금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운동 중엔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날 관절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충격이 최소화되어야 하고요.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운동

전문가의 운동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어떤 운동이 부담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에 그런 환자들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운동 시작 전에 의사나 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전문가 처방 운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서 운동을 진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 좋은 움직임을 선사해야 행복한 삶을 이룹니다. 우선 꾸준한 코어 운동으로 만성 요통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균형 운동, 근력 운동이 낙상의 위험을 대략 60%를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해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움직임의 습관은 꾸준하게 예방 운동에 효과가 있고요. 이 예방하는 것이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운동이 아마 여러분의 10년 후에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스트레칭 한 번이 내일의 활력 있는 내 몸을 만들어 가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의 3분의 2 앞쪽에 이렇게 걸터 앉아 주시고요. 양손은 자, 깍지를 껴고요. 그리고 깍지 낀 손바닥을 앞으로 쭉 밀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얼굴 위치까지 올라가면요. 여기서 호흡을 뱉으면서 손을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10번만 하실게요. 손바닥 하늘 방향으로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잡힙니다. 후 하면서 손은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내리고. 자, 세 번째 갈게요. 손바닥 하늘 방향. 후. 저는 지금 몸에서 살짝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살짝 나면 아주 좋습니다. 셋. 다시. 손바닥이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호흡은 후, 뱉어주시고요. 혹시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가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시면 요 정도 높이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후, 뻗어서 제자리로. 자, 괜찮으신 분은 조금 더 위로. 후, 시선은 아랫방향으로. 자, 그대로 세 번만 더 하실게요. 괜찮으면 조금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후, 길게 키 큰다 생각하고 위로 손을 올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한 번. 자, 그대로 손바닥 하늘 방향으로 후, 길게 호흡, 손바닥 하늘 방향, 그리고 네, 차렷. 몸에 열이 좀 나셨나요? 운동은 내가 근육에 힘을 줄때 훨씬 더 강하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공부처럼 운동하는 동작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아마도 두통이라든지 목 뒤에 무거움 이런 불편함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될 겁니다. 하루에 5분, 10분만 투자하셔도 아마 몸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습관,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여러분의 건강,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올바르게 앉는 것, 올바르게 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가슴을 펴고 바르게 앉아 있는 것으로 건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 우리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운동법부터 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실천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이 운동법 건강하게 실천하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한 건강한 지혜를 낳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화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0: 수리 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가사제 안구울랴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복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어저께 복덕 성시고 열애설 복덕 다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진해지 사국에다

불은 이웃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즐겁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탐욕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으므로 그 즐겁다는 느낌에 대해 탐욕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괴롭다는 느낌과 접촉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므로 성냄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 참회하는 마음은 덕망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이다. 참회하는 마음은 마치 쇠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의 이름이 파리였다고 합니다. 상인의 이름이 파리였는데 이 파리라는 상인이 수많은 다른 상인들과 함께 깊은 바닷가 섬에 가서 보물을 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바다의 신이 딱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다의 신이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 나에게 한 줌의 물이 있다. 이렇게 물, 한 줌의 물이 있는데 저 바닷물이 더 많으냐, 요 한 줌의 물이 더 많으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순간 상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요 한 줌의 물보다는 바닷가에 이 바닷물이 훨씬 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그 질문이 함정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설마 저 바다 신이 질문을 던지는데,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질 때 뻔한 질문을 던질 리가 있었겠냐?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요 한 줌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상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팔이라는 상인이 앞에 딱 나와서 바다의 신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저 바닷물의 양보다 요 한 줌의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파리가 대답을 합니다. 바닷물의 양보다 요 한 줌의 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슨 뜻으로 저 바닷물의 양보다 요 손에 있는 한 줌의 물의 양이 더 많다고 얘기한 거냐?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냐? 그때 파리라는 상인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목이 마를 때 오히려 그 소금 짠 그 맛이 가득한 소금기가 가득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탈수 증세를 일으켜서 목숨까지 위험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저 바다에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한 줌의 물이라 하더라도 요 한 줌의 요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 약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없애주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요 한 줌의 물을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 생, 다다음 생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도리를 따진다면 저 바닷물보다도 차라리 한 줌 물의 공덕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다의 신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바다의 신이 감탄하면서 그대에게 선물을 주겠소 하더니 이 바다 신이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아름다움 일곱 가지 보배로 만든 일곱 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 한자로는 영낙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을 벗어가지고 그 답을 맞춘 팔이라는 상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무사히 바다를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온 파리가 그 나라의 왕이었던 파사이 왕을 찾아갑니다. 파사이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자기가 바다의 신에게 선물 받은 일곱 가지 그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을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는 바다의 신이 그대에게 선물로 준 건데 왜 나한테 주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 상인이 하는 말이, 이 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상인이 하는 말이, 이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바다의 신이 선물로 준이 장식품은 너무나 값비싼 보물이라서 제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왕이신 우리 대왕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하죠. 사회생활을 잘한다. 예? 왕이시여, 바다의 신이 저에게 준이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은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 다시 보기 힘든 진귀한 보물이라서 평범한 상인인 제가 가지고 있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대왕이시여, 저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왕 입장에서 가만 있겠어요?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우니까 또뭐 싸바싸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상인에게 또 보답을 하겠죠. 뭐 어쨌거나 이런 걸 사회생활 잘한다. 왕이 이제 그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걸 나의 아름다운 부인, 나의 아름다운 부인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근데 왕이니까 부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왕비도 있고, 뭐 비도 있고, 빈도 있고, 뭐 그렇게 왕이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어떤 부인에게 이 선물을 줄까 하고 고민하다가 왕이 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월 며칠 날 가장 아름답게 꾸민 내 부인에게 이 보물을 주겠소. 몇월 며칠 날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을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뽐내시오. 가장 아름다운 부인에게 내가 이 보물을 주겠소. 그래서 그날이 다가왔을 때 수많은 그 왕의 부인들이 최대한 아름답게 몸을 꾸미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아름답게 장식을 한 뒤에 왕의 앞에 딱 나타납니다. 수많은 부인들이 서로 저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왕이 가장 아끼는 첫째 왕비였던 말리 왕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리 왕비. 말리까 왕비라고도 불리우는데 파사이 왕이 가장 좋아하던 첫째 왕비, 말리 왕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인들한테, 아니, 나의 첫째 왕비인 말리 부인이 왜 보이지를 않느냐 하니까 다른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대왕이시여, 첫째 왕비인 그 말리 부인은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날이라고 방에서 혼자 머무르며 거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킨다. 요 표현이 뭐냐면요. 부처님 당시에는 불자들이 한 달에 두번 내지, 혹은 여섯 번, 혹은 열 번.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일 경우에는 초하루와 보름 때, 한 달에 여섯 번 지킬 때는 육 제1라고 불렀고요. 한 달에 열 번을 지키는 날은 십제일이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불자들이 스스로 마음에 약속을 하고 자기가
부처님의 제를 지키기로 한 날에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꽃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지 않고 노래라든가 춤을 보지 않고 그날만큼은 철저히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그 하루 동안만이라도 계율을 잘 지키는 날을 제1이라고 불렀어요. 제1. 그 제1을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날이다. 내 스스로 약속한 날에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그날 하루 동안만이라도 검소하고 소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그날 하루 동안 불자로서 모범적으로 사는 그 날을 제1이라고 불러요. 제를 받들어 지키는 날이다. 말리 부인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독실한 불제자라서 한 달에 두 번 내지 혹은 여섯 번이나 혹은 한 달에 열 번 정도 그날만큼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제1, 제를 받들어 모시는 날에 방에 홀로 머무르고 거처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 스스로 수행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말리 부인은 그걸 잘 지키고 있었대요. 하지만 파사이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언짢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 내가 나의 부인들에게 이 날에는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치장하고 장식해서 내 앞에 모여라. 가장 아름다운 나의 부인에게 귀한 선물을 주겠다라고 내가 분명히 명을 내렸는데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고 방에서 혼자 머무르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부처님의 제를 받들고 있다니 으아 괘씸하다 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니까 이제 왕의 화난 목소리가 말리 왕비가 있는 방에까지 들렸나 봐요. 아 내가 지금 여기 방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왕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리 왕비가 방에 있다가 왕이 화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소박하고 검소하게 평범하게 입고 있는 그 차림 그대로 왕이 있는 곳에 다 나아갑니다. 왕이 막 괘씸해서 꽥꽥거리고 있는데 저게 말리왕비가 문에서 싹 들어와가지고 왕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아니 내가 내 부인들한테 오늘 최고로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식하고 모이라고 했는데 저 그냥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저 보잘것없는 평범한 옷을 입고 저렇게 나에게 오다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고 더 짜증나려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말리 왕비가 왕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옷도 그냥 헝겊 조가리만 그냥 옷만 대충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냥 살을 가릴 정도로만 옷을 평범하게 입고 말리 왕비가 사람들 틈으로 걸어오는데 그 자리에 있는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고 장식한 그 어떤 왕비와 부인들보다도 훨씬 더 환한 빛을 바라면서 황홀한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왕이 있는 곳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왕 옆에 다가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은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모시는 제일인지라 제가

왕의 명을 좀 소홀히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의를 잘 지키는 것은 저의 남편이신 우리 대왕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공덕을 지으려고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운하게 했다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아, 말도 잘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만리 왕비가 얼굴이 못생겼대요. 얼굴이 못생겼는데도 왕이 가장 사랑하는 첫째 왕비가 됐대요. 그게 이 뭐냐? 말을 예쁘게 하고 왕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너튜브에서 봤는데요. 너튜브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생 남녀관계와 부부관계에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오래 못 간대요.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금방 이혼한대요. 그런데 부인이, 마누라가, 와이프가 젊어서나 늙어서나 그냥 우리 남편 우쭈쭈쭈 해주면 절대 그 남자는 그 부인 곁을 못 벗어난대요. 남자는 애 같은 면이 있어서, 그리고 엄마한테 사랑받았던 그 어렸을 때그 따뜻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편은 그냥 우쭈쭈쭈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쭈 해주면 얼굴 예쁜 여자하고는 이혼해도 평생나 우리 남편 최고다 우쭈쭈쭈 해주는 여자하고는 이혼을 못한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너튜브에서 봤으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근데 이 얘기를 다른 분한테 얘기했더니 맞다고. 남자는 애 같은 면이 있어서 부인이 우쭈쭈쭈 잘한다 우리 남편 해주면 또 홀가닥 넘어가는 게 있대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만리왕비는 말을 해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내 남편인 우리 대왕님, 항상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부처님 제일날마다 제를 받들어서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 거니까, 아유, 여보, 미안해요. 쏘리. 뭐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했나 봐요. 그런데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은 우리 첫째 왕비 만리 왕비가 여기에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한 이 모든 부인들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만리 왕비여, 만리 왕비여. 그대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화장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수많은 부인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나고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요. 그 비결이 무엇이요?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면, 화장을 하지 않고 아무 옷이나 입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와, 멋있다.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싶으면요, 막 얼굴에 막 덕지덕지 화장하지 말고, 뭐 어디, 성형외과 가서 막 여기 막살 땡기고, 뭐 보톡스 맞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마음을 편안하게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어머, 너 얼굴이 변했다. 어머, 너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너 얼굴이 엄청 보기 좋게 편안해졌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이 감탄하면서 그 바다의 신이 상인에게 주었던, 그리고 상인이 대왕에게 다시 선물로 바쳤던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진귀한 보배를 만리 왕비에게 상으로 딱 줍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당신 하면서 상으로 선물을 딱 줍니다. 그때 만리왕비가 아우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진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당신이요 만리왕비요 그대가 이 선물을 받으시오.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상을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대신 제가 청이 있습니다. 그대의 청이 무엇이요? 제가 받은 이 선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진귀한 보물을 가지게 되면 이걸로 땅을 살까? 이걸로 건물을 살까? 이걸로 막 주식을 살까? 이걸로 뭐 재테크를 할까? 막 우리는 막 망상을 뗄 텐데, 야, 이 만리왕비는 제가 이 진귀한 보물을 상으로 받은 걸로 제가 할 테니까 대신 청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착하다. 어쩜 이렇게 아무리 내 마누라지만 우리 만리왕비는 어쩜 이렇게 마음에 욕심이 없단 말인가. 내일 나랑 같이 가자. 내일 나랑 같이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그 다음 날 멋지게 차려입고 수많은 신하들과 수레를 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부처님 팔 아래 합장 공경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그 선물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일곱 가지 보배로 만든 진귀한 보물을 바다의 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진귀한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착하다 착하다 참으로 착하다. 그대들이여 나의 법문을 들어보거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그 진귀한 보배를 부처님께서 선물 받으셨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싸 대박 이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 보물을 받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아싸 로또 맞았다 막 부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보시를 하는 공덕은 뛰어나다. 보시, 물질적인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공양 올리거나 보시하는 것은 참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짧은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루 낮밤 하루 동안만이라도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며 계율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하루낮 하루 밤동안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제를 지키는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유를 드십니다. 16개의 큰 나라가 있는데 16개의 큰 나라에 16개의 큰 나라라고 한 게 아마도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인도 대륙에 크고 작은 나라가 어림잡아 16개 정도의 나라로 크고 작은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대요. 크고 작은 16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마가다구, 왕사성이 있는 마가다구, 그 다음에 사위성이 있는 코살라구, 꼬살라구, 우린 사위국이라고도 부르고 사위성이 있는 꼬살라구, 그리고 부처님이 계셨던 카필라성, 카필라성 석가족은

좀 힘이 약한 나라였대요. 어쨌거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책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에 16개의 나라에 가득 찰 만큼 보물을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에 가득 차 있을 만큼의 그 수많은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도 차라리 하루낮 하룻밤 딱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그 하루 동안의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보배를 보시하고 공양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짓게 된다. 하루낮 하룻밤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킨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하늘 세계에서 큰 복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복과 지혜를 닦아라.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다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이르러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왕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불교설화에 보면 뭐 왕이나 귀족이나 큰 부자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한 보물을 공양 올리고 보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불교설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부처님은 그 보물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 공양 올렸다 거기까지만 나도 이렇게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은 그 보물을 받으면 어디다 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떡볶이를 사드셨을까? 부처님께서 그 보물을 받으셨으면 어디에 쓰셨을까요? 계율에 대해서 법을 설한 우리 부처님께서 계율에 대해서 설하신 율장에 보면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현대적인 물질 문명 시대라서 솔직히 저희 스님들이 100% 지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원래 2600년 전 부처님의 오리지널 가르침은 출가 스님들이 돈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지폐는 없었겠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건 없었겠지만 황금이나 은이나 재물과 관련된 화폐는 아예 만지지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 놀랍죠. 아예 금, 은 혹은 재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이런 걸 만지지를 못했어요. 아예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찌릿 이렇게 못 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였느냐. 정인
정인.

정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정자가 깨끗할 정자일 거예요. 정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으로 치면 사찰의 재정을 도와주고 사찰의 행정을 도와주는 지금으로 치면 사찰의 사무장 같은 역할? 사찰의 무슨 실장님 같은 역할?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스님들은 금이나 은이나 화폐를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화폐를 공양 올렸을 때 정인이라는 스님들과 사찰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머리 기른 제과자가 그걸 대신 받아가지고 스님들과 상의하고 스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그걸 좋은 곳에 사용을 해요. 스님들 공양을 올린다든가, 스님들 식사 그런 공양을 올린다든가, 혹은 사찰과 관련돼서 좋은 곳에 쓴다든가. 하여튼 스님들은 만지지 못하는 대신 정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대신 금과 은과 화폐를 대신 만지고 그걸 스님들과 상의하고 스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그걸 아주 좋은 곳에 그렇게 잘 활용을 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만약에 그런 황금이나 진귀한 보배,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진귀한 보물 장식품 같은 걸 만약에 부처님께 올렸다면 이게 불교 그냥 설화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부처님께 실제로 올렸다면 부처님은 계율의 모범을 보이셔야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만지지는 않으셨을 거야. 아싸! 하고 이렇게 받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부처님 발 아래 공양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올리면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은 훌륭하다. 보시의 공덕도 훌륭하지만 하루 동안만이라도 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더 훌륭하다.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는 공덕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영원한 행복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멋있는 이제 법문을 해주셨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린 그런 진귀한 보배, 보물, 보석 같은 거는 아마도 정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제과자가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일진이 좋네요. 하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제 스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이걸, 스님들께 언제, 스님들의 음식, 공양할 때 몸에 좋은 공양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든가, 방이 부족하니까 방을, 스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을 조금 더 짓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스님들이 다니시는 길에 무너지고 쪼개져서 스님들 발을 자꾸 다치니 이번 기회에 이걸 처분해서 스님들이 다니시는 길을 깨끗하게 보수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스님들의 가사가 너무 낡았으니 이번에 들어온 보신물을 처분을 해서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사용을 했겠죠. 참으로 합리적인 방법이죠.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보시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여러분. 일단 베풀어라. 자꾸 형편껏만이라도 공양해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복을 짓는 첫 번째 첫걸음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하는 공덕도 참으로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계율을

0: 지키는 공덕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시하는 공덕이 참으로 훌륭하지만 하루낮 하룻밤이라도 맑고 깨끗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제를 받들어 지키는 그 하루 동안의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시도 하면서 우리 만리 부인처럼 비록 재가자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 달에 여섯 번이라도 한 달에 열 번만이라도 그렇게 자기 형편껏 하루 동안만이라도 맑고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굉장히 훌륭하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다음 생, 다다음 생 큰 복을 얻게 될 거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하늘 세계에 크나큰 공덕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칭찬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들에게 꼭 진실하게 반드시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신 핵심은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무리 하늘 세계, 천상 세계에 태어나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인간 세계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려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업보의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그러니 복과 지혜를 잘 닦고 수행을 잘해서 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행복 열반을 얻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산대요.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복이고요. 머리 깎고 쓰는 데서 수행을 잘하는 것도 결국 복이 있어야 된대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부처님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과 지혜를 잘 닦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마음이 탐욕으로 물든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고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가려진 사람은 아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화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미와 동미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반갑습니다. 보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처음으로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진미 강의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자리 준비해 주신 우리 BTN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방청하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불교계에서 남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는 이게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1: 네.
0: 맞아요? 네. 그만큼 별 볼 일이 없었다, 남자들이. 대한민국 불교는 정말 여성분들의 불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보살님들이 대한민국 불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한 일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셨던 이 남성 불자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BTN

0: 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강의를 기획을 좀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시는 남성분들이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해군에 근무를 했는데 군종장교로 있을 때 어떤 이 장교분이신데 그날 차를 좋아하고 한 잔을 마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가요? 뭐가 외로워요? 그랬더니 외로워 보여요?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닌데 가족도 없으시고 가정도 없으시고 또 혼자 맨날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결혼하시면은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랬더니 아, 스님 그래도 이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키우는 재미도 있고, 또 애들이 커가면서 보여주는 행복도 있고, 스님 그 안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대에서 무슨 회식이 있었는데, 이분이 만취 상태가 돼서 법당에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서 혼자 막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이 시간에 와서 이러고 있냐?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잔 드리겠다고 다실로 이제 모셔서 그 밤중에 차를 한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너무 부러워요. 맨정신에는 아, 스님 행복합니다. 근데 술이 취하니까 어떻게 됐죠? 부러워요. 뭐가 진심이에요? 뭐가 진심입니까, 부사님? 아, 술 취한 게 진심이에요? 잘하시네요. 많이 공감하시나 봐요. 술 취하니까 아, 스님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에게서 대한민국 남자의 두 모습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차 주면서 부사님 많이 힘드시죠? 고생스럽죠? 라고 얘기하면서 밤에 밤늦은 시간에 거의 12시 다된 시간에 차를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벌써 16년 전 이야기네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 이분들이, 이 남성분들이, 저도 남자지만 이 남성분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가슴속에 한가득 쌓여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만나면 이 수다 많이 떤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 장난 아니에요. 아시죠? 말도 못해요. 남자들 수다가 말도 못해요. 특히 저희 스님들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 스님들 모이면. 밤새도록 차를 마셔요. 스님들은 차를 마시니까. 배가 터지게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만큼 스님들도 가슴속에 쌓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쌓인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죠. 근데 스님들은 차 마시면서 스님들끼리 풀어요. 대화가 돼요. 근데 우리 거사님들은, 남자분들은 과연 이것을 어디다 풀 거냐? 어디다 푸세요?
1: 술 먹어서 풀기도 하고요.
0: 예.
1: 직원들하고 얘기해요.
0: 막술 드시고, 그죠? 회식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 직원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100%다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걸 풀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 저한테요? 아, 저 사양하겠습니다. 그게 가정 같아요. 가정. 근데 요즘은 1인 가구가 3분의 1이 넘었다고 해요. 대한민국 전 인구의 1인 가구가 3분의 1이 넘었는데,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고양이, 강아지. 정말 그렇대요. 정말 그 강아지들, 고양이들을 앉혀놓고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한대요. 근데 저그 마음 이해가 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가해서 행자 생활할 때예요. 처음 출가해서 스님이 되기 이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 나라고 하는 자존심 같은 거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 훈련소는 장난이고요. 그건 캠핑이고요. 스님들의 행자 생활은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외롭고 힘든데 그때 참 많은 거를 배워요. 저는 뭘 배웠냐면, 아, 나는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 별거 아니구나. 저 이거 많이 느꼈어요. 저 되게 잘난 척하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잘난 척한다고 욕 되게 많이 먹어요. 왜 공감하는 분위기지? 정말 공감하세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나라는 것이 무너지고, 그렇게 자기라는 아상, 불교 용어로 아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상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을 괴롭히기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는 할수 있는 말이 합장하고, 뭐 은사 스님이시던 사형 스님이시던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행자는 항상 합장하고, 네 스님, 이거 말고는 할수 있는 대사가 없어요. 어떤 대사도 못해요. 네 스님, 행자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한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가 안 돼. 허용이 안 돼요. 하지 말랬죠? 네 스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라는 것이 무너지는 시간인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방에, 제가 자는 방에 그 거미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거미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거미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쳐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일기를 매일 썼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일기를 썼어요. 거미하고 대화한 일기를 썼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얘기할 상대가 없으니까 강아지 고양이는 아유 양반이죠. 거미하고 또 대화가 돼. 해보셨어요? 거미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한번 꼭 해보세요.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답답함과 외로움과 이 때로는 분노 있잖아요. 한 있잖아요. 한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여성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걸전 알아요. 근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걸 티를 안 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 한의사분이 있는데, 이 한의사분한테 요즘에는 무슨 병증으로 많이 찾아오세요라고 물어봤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화병이에요. 거기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아시지? 화병이에요. 근데 남자가 올까요? 여자가 올까요? 여자가 와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래요. 나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겠고 막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손발에 땀이 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죽겠습니다. 갱년기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분노가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 남자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훨씬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이 산의 진미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 기가 막히게 졌죠? 이 산에는 남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진미는 여기 한번 보이시나요? 참 진짜의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면 산의 남성의 진짜 진정한 아름다움. 이름을 정말 잘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남성 불교 심리학이라고 부제를 달았잖아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많은 데서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바로 그 부분. 표현하지 못하면 남들이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남성들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보마니가 포함됩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 항상 법회가 끝나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또 밤새 저희하고 스님들하고 밤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요. 해가 항상 뜰때 저희 헤어졌어요. 스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스님, 쉬십시오. 그러면

0: 니네도 고생 많았다. 너무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하시면서 저희 제자들을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다 안아주셨어요. 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보만아 고맙다. 그리고 끝에 뭐라 그러시냐면 보만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하루 이틀 뭐 3일 4일 1년 2년 괜찮은데 계속 하시니까 뭐가 그렇게 고마우실까?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상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아주시면서 어머나 사랑한다 그러셔서 저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안아주시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어머나 주둥이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둥이는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야. 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제 빈 이 가슴 속으로 돌덩이처럼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만큼의 저한테는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 주둥이는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것도 하란 얘기예요? 말하라고. 뭐라고?
1: 사랑한다.
0: 사랑한다고. 우리 거사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19살. 19년 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적 있어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진짜예요? 이렇게 방송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1: 몇년 됐어요?
0: 얼마나? 1, 2년.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용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어요? 성공했네요? 엄마가 좀 약해요, 그 말에. 사랑한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에 동감해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 근데 남자는 뭘 먹고 살까요? 남자는 믿음을 먹고 살아.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남자는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라는 동물의 그냥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남자도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저는 어떤 성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꽃한테도 할 수 있어요. 꽃을 보면서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엎드려서 거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 남자가 남자한테 얘기하고 우리 오늘 저 대구에서 온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중3이죠? 중학교 3학년 친구예요. 저 친구 내가 끌어안으면서 상담 끝나고 안아주면서 스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규는 스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봐, 대한민국 남성의 표본이에요.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인색해요. 그리고 한국 남자가 좀 유난히 심해요. 그 얘기를 제가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오늘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제가 이 강의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성이 태어나자마자 말귀를 알아듣자마자부터 받는 교육이 있거든요.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0년대생. 누가 이렇게 크게 웃었죠, 방금? 아, 그래요? 좀 무리수였나요, 제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받는 교육이 뭐냐면

0: 제가 칠판 쓸게요. 이 칠판을 이 어디 시골에서 오셨어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오기 전에 열심히 막 연습하고 교육받았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태어나자마자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 남성들이 받는 교육 중에 이런 교육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남자가 울면 뭐라고 했죠? 울면 안 돼. 맞아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저는 이거 정말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교육학자도 아니고 제가 교육을 뭐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교육이라는 거를 이 세상에서 1번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교육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 교육도 교육이고요.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교육이고요. 내가 눈 돌리는 데마다 붙어있는 광고들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이에요. 그리고 친구하고 웃으면서 농담했던 것도 저에게는 교육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이 교육이라는 걸 벗어나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인류 최고의 교육은 누구다? 누가 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거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수많은 일화와 그분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불경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교육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불경에 적혀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부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단 하나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이 울면 안 돼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울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한국에 남자들은 세 번 운다. 들어보셨어요? 네, 언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태어날 때. 그렇죠. 두 번째. 군대 갈 때요? 군대 갈 때 울면서 가셨어요? 두 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 몰라요? 네? 나라를 뺏겼을 때. 여기 방청객을 다음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큰 스님께,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보면 아니야. 남자가 세 번 우는 거 그거 아니야. 첫 번째, 남자가 울어야 할 때. 태어났을 때. 이거 당연히 그렇죠. 태어날 때. 두 번째. 아플 때. 세 번째. 슬플 때. 틀렸습니까? 전 이게 정답 같아요. 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슬프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진급 밀렸을 때, 승진 밀렸을 때 어때요? 슬퍼요. 슬퍼요.
1: 딸 시집갈 때도 슬프고요.
0: 뭐라고요?
1: 딸 시집갈 때요.
0: 딸 시집갈 때, 그렇지. 역시 달라. 역시 달라요. 딸 시집갈 때 우셨어요? 그렇지. 왜 우셨어요?
1: 걱정돼서.
0: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인간. 저놈은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저놈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태어날 때, 아플 때, 슬플 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마음에서 슬픔이라는 감정,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갖추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그걸 우리는 울면 안 된다는 거꾸로 하면 형광펜이래요. BTN이 이런 방송국입니다. 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배웠을까요? 도대체 이거 누가 알려줬을까, 이거? 저는 특히 저하고 강의를 듣고 상담을 하는 우리 이

연령층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불교계에 이 절집안에 어른 스님들하고 비하면 저의 지혜는 정말 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앞에서 2시간, 3시간을 신나게 떠들어도 어른들께서 별 말씀 없이 차 한잔 주시면서 문득 건네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훨씬 무게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무게를 느끼거든요. 그분들에게. 하지만 제가 이 앞에서 떠드는 이유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마음속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화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른들이 듣는 이야기, 어른들만 공부하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남성분들도 그렇고요. 사회에는 정말 어려운 분이 많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저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훨씬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도반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이 한분 계신데, 아, 스님, 요즘에 저의 진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피곤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스님 살해하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부처님은 살해하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되받았다가 있었잖아요. 3번이나 살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부처님은 살해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님은 죽이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교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교육과 교육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뭐, 이 짐승들을 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도 나름의 교육을 받죠, 어미한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인간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동물적인 감각, 동물적인 것만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이거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악인이 돼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차라리 저는 나쁜 교육을 받느니 교육을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 안 받고 살수 있어요? 휴대폰만 켜도 교육이 시작된다니까요. 우린 정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훨씬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끼리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경장, 율장, 논장, 삼장 중에 율장이 있잖아요. 그 율장의 내용에 저는 하나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러죠. 살도 음망주 오계잖아요. 그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그 다음에 불망어, 불음주.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불,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오시자마자 이거부터 제정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쓰시면서 우리 스님네들이 야, 이거는 우리 스님답지 못한 스님의 계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거는 범계야.

0: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죽이는 게 있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수 없는 사기가 난무하고요.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패가 망신할 수 있는 이 사이의 길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정직하게 돈 벌어 사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집 못 구해. 너 그렇게 살면 돈 그렇게 벌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가까워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다가 음란물 있나요, 없나요? 도대체 어디까지를 음란물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주, 꼭 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전원 끄라니까 덜덜덜 떨어졌잖아요, 다. 금단 증상이잖아요. 전원을 끄는 걸 상상만 해도 손이 떨리는 거예요.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이거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버려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너무 가까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울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도 저는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맞지 않다. 울어도 돼. 괜찮아. 속상하면 울어요. 힘들면 얘기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이러면 안 돼라는 이 나쁜 교육을 벗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옆에 바로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까 도대체. 우리에게 나쁜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육은 어디에 남아있을까라는 저는 큰 화두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불경에 있더라. 불경에 있더라. 저는 이 산해진미를 준비해 오면서 여러분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인류의 상식이 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어요. 이거는 불자들만 또는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또 저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듣고 이해하고 세상에 뛰어들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교양이다라고 생각해요. 수영할 줄 아세요? 잘해요? 잘은 못하고 그러면 뭐 헤엄 정도? 그거보단 잘해요. 저보단 낫네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뭐 배워야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게 있잖아요. 수영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 배우고 물에 뛰어들어야죠. 근데 이거 배우고 뛰어들면 뭐가 되죠? 그렇지. 물놀이가 돼요. 근데 안 배웠다. 그럼 뭐가 돼요? 죽어요. 진짜 죽어요. 수영법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따라서 놀이가 되기도 하고요. 죽기도 해요. 저는 이 얘기를 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꼭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뛰어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으로 풍덩 뛰어들기 전에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거기서 힘든 수영을 할 때,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할 때 다리에 쥐가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근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물속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1: 스트레칭.
0: 그렇지. 발끝 잡고 당기라고 하잖아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세요를 미리 배우는 거예요. 미리. 근데 우리는 사회에 뛰어들기 전에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영

0: 영어법을 누구에게 배우고 뛰어들었냐는 거예요. 20살이잖아 이제. 대학 가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렇지. 우린 모르고 뛰어들었어요. 대학이라는 곳에 남성들이 뛰어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연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 해야죠.
0: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맞아요. 연애도 할 거란 말이에요. 데이트도 하고 이성과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1: 아니요.
0: 못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당당하게 한다 그래요? 또 취업하셔야 되잖아요. 취업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취업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와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혹시 누구한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정답이에요. 결혼은요? 결혼을 하면 뭐가 좋은지, 결혼을 안 하면 또 뭐가 행복한지, 뭐가 불편한지 우리가 아나요? 모르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쭤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리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거를 너무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고. 그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배웠나요? 맞아요. 도대체 우린 뭘 배우고 세상으로 뛰어들었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세상에 뛰어들고는 누구를 보고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옆에 있는 놈을 보고 달려가는 거야. 얘가 그렇게 하면 나도. 얘가 뛰면 나도 뛰어. 얘가 서면 나도 서요. 얘가 좌회전하면 나도 좌회전해. 왜 그래야 되냐고요?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나도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멍청해서요? 어리석어서? 아니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자식을 낳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저 같은 게 나올까 봐. 저는 감당을 못해요. 저 같은 게 나오면. 정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정말 컸는데 그건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이거다. 그러면 장가는 제가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아, 지금 말고요. 장가는 다음 생에 가자. 장가는 다음 생에 가고 잠깐 그거 미루고 이번 생은 이거 공부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내가 단 한 번도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야, 이거 내 친구들도 모르고 옆집 아저씨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시고 우리 부모님도 몰라 이거.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스승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난 거네. 잠깐만, 장가? 잠깐, 그건 내년이 아니고 내 생으로 미루고 다음 생으로 미루고 뭐 돈 벌고 출세하는 거? 아, 그것도 다음 생으로 미루고 난 이거부터 참 공부를 해야겠어. 이거 지금 안 하면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떤 발심이 일어났어요. 그게 중학교 때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죠?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대답해봐, 민규야. 무슨 교육을 받고 있어?
1: 학원.
0: 학원,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요. 뒤에 엄마 앉아있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지금. 저 막 고개를 못 들잖아요. 학원. 왜?
1: 대학가
0: 왜?
1: 엄마가 가라 그래서.
0: 엄마가 가라 그래서. 그렇지.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맞아요. 우리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육을 받고 세상에 뛰어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니까 맨날 넘어져요. 맨날 다치고 맨날 슬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왜 이 공부를 해도 제가 바뀌지가 않죠?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생각보다 눈이 일찍 떠진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아직 해가 안 떴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 해가 아직 안 떴네? 더 자야지? 우리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 해가 안 떴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봐라. 그러면 나는 이놈들 잘 때? 그렇지. 이놈들 잘때 나는 먼저 출발해야지.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열심히 걸었어요. 걸어갈 때 기분 어때요? 좋아요. 아, 내가 1등이지. 이러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 시간 뒤에 해가 등 뒤에서 뜨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이만큼 왔습니다. 한 시간. 나는 이쪽이 동쪽인 줄 알고 한 시간을 걸어왔어요. 근데 해가 등 뒤에서 떠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멈춰야죠. 그리고 뒤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네, 우리 남성분들 아시죠? 내가 평생 해왔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행복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길에 뭔가 미련과 후회가 남을 것 같아라는 그 생각 들었을 때 뒤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스님들도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들은 그 고기를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실망스럽네요. 스님들은 고기를 대부분 안 드시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실제로 고기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율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주는 대로 먹어라는 분명히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불자가 이 단월이 공양 올리는 음식은 스님들은 다 드셨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그런 거안 가리시죠. 주는 대로 드십니다. 저는 그게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느냐보다 그것을 먹고 무엇을 먹든 그것을 드시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분들은 모두 안 먹고 모두 안 먹으니까 모두 안 드시고 그렇게 사시니 깨끗하게 사시니까 우리랑 다른 분 그것도 훌륭해요.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큰 수행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똑같은 걸 먹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지? 우리랑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시지? 저는 이게 더 스님들의 위의를 찾아가는데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나의 시간과 공을, 나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 부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놓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놔야겠어요? 안 놔야겠어요? 답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쪽으로 갔다는 걸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내 뒤에서 해가 뜨는 순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뒤를 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안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뒤를 돌았어요. 다행히. 근데 해가 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푹 자고 있던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출발하면 돼요. 일로 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돌아와야 돼요. 얼만큼? 간 만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오류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뛴다라는 것이 과연 나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인가에 대한 확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는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돌아와야 할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 더 비근한 예로는 저기 있는 내 동료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잠을 안 자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디냐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은 남성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스님, 저 헛살은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슬픕니다. 근데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족이 있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상함을 내 아내에게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일리지가 없어, 당신은.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 아빠는, 이거 어떤 딸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아빠는요, 전부 다 부재중이에요. 집에 있어도 부재중이에요.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쇼파에서 그 부처님 열반상 이거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죠? 주말에 가족끼리 우리 저기 마트 갑시다. 그럼 아버지 뭐라 그래요? 갔다 오라고 같이 나오잖아. 어, 갔다 와, 갔다 와.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부재중이에요. 여기에는 남자들이 못 나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많은 거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 깊이 공감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쉬자. 근데 가정에 있는 이제 보살님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말에 소파에서 자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딸들도 아들들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과연 언제 쉬어야 될까요? 주말에 누워서 있으면서도 정말 아 너무 좋다 이럴까요? 제가 볼 땐 이 고민을 하고 있을걸요?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 어디로 가야지? 나 어떻게 하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나 이대로 가다 늙어서 갈까 그냥? 나는 왜 살고 있지?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응원합니다. 최고의,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남성들은 전 대한민국 남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칭찬의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노력하셨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냐면, 어렵게 얘기하면 교육, 쉽게 얘기하려면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과를 하면 지는 거라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과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전사는 무장하여 빛나고 존귀한 님은 선정으로 빛난다. 그런데 깨달은 님은 일체의 밤낮으로 빛난다.

만약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감추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만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나상도 남궁진의
1: 그런 열정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윤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2: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오늘 이 노래는 대전 브루스라는 노래로요. 안정혜 선생님이 1950년대에 발표하신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알게 된 후부터 내가 언젠가 대전 사람으로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짐을 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1: 네, 원대한 꿈을 가졌네요.
3: 예, 오늘 여기 쾌남 열전에서 꿈을 이뤘습니다.
2: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3: 예, 대전 브루스, 대전 사람으로서.
2: 같이 또 충청도예요.
3: 예, 동양 분이십니다.
1: 예, 논산.
3: 예, 논산.
2: 바로 옆이에요. 예,
3: 바로 옆이에요.
2: 예, 뭐 넘어지면 코다일 거리.
3: 예.
2: 아니 우리 예 성윤 씨는 그 브루스의 뜻을 아세요?
3: 네. 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브루스가 블루스라고 해가지고 네. 우울한 감정이나 그런 우울한 서글픈 이별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장르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음악에도 있고 네. 댄스에도 있고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아직 나이가 좀 어리시잖아요.
3: 그렇죠.
2: 그럼 그 감정들이나 이렇게 좀 공감하기 어려운 노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3: 아, 예.
2: 그러면 그렇게 노래에 몰입하는 방법 혹시 성윤 씨만의 방법이나 이런 게 있어요?
3: 저는 그런 노래를 처음에 받았을 때 가사 옆에다가 그런 서브텍스트라고 하죠. 이 노랫말이 주는 그 속뜻을 막 적으면서 가사말을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노래를 부르는 편이에요.
1: 생각보다 분석적으로 접근을
3: 그럼요,
1: 하네요.
3: 그럼요. 그
1: 예, 전혀
3: 노래를.
1: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분석적이네요.
3: 열심히 합니다. 예.
1: 오, 야.
2: 진짜 진중한 성격 맞습니다.
3: 예, 제가 생각
1: 다채롭네요. 네. 굉장히 다채로워요.
2: 배우분들께 진짜 많이 배웁니다.
1: 네. 많이 배우세요.
2: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1: 자, 배우끼리 화이팅!
3: 화이팅!
1: 화이팅! 좋습니다. 자,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우 수준 높고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의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자,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홍성윤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팬분들과 영상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3: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2: 없으세요?
3: 예, 영상통화 한 번도 없습니다.
1: 평소에 그러니까 팬분들이 아니라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영상통화 자체를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3: 네, 저는 안 씻고 있어도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영상 통화를 자주 걸고는 합니다. 예.
1: 다음부터 씻고 하세요.
3: 혹시 모르니까.
1: 예, 오늘 또 예쁘게 꾸몄으니까 예. 평소에도 예쁘겠지만 네. 좀 더 예쁘게 꾸몄으니까 우리 팬분들과 함께 네. 영상 통화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3: 너무 좋습니다.
2: 네. 아니 우리 성윤 씨는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제가 네. 더 좋아합니다.
2: 가깝게 지내시는 편이신가요?
3: 예, 저는 네.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예 그냥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기분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3: 네. 편지에 늘 써주시는 말씀이 편지를 제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말씀 중에 늘 위로를 받았다. 네. 만개화의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힘들 네. 때 우울함이 가셔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써주세요. 네, 그게 참 너무 와닿는 말씀들이고
2: 또 홍성윤 씨한테도 위로가 되는
3: 네,
2: 말씀이시군요.
3: 네, 맞습니다.
1: 편지가 힘이 많이 됐죠. 이제 네. 편지를 팬들이 보내주신 예전부터 보내주신 그걸 다 모아놨거든요.
3: 네.
1: 다 모아놨는데 읽을 때마다 네. 너무 감사해요.
2: 맞아요. 저도
3: 정말 네. 마음이 달라요.
2: 맞습니다. 그럼 팬분들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약간 먼발치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3: 약간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닮아가요.
3: 네, 그 적극적, 소극적까지는 모르겠고 조금 활기차시고
2: 네.

0: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비타민 야.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활력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은 모르겠어도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모여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아, 원래 이게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이렇게 같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수랑 팬분들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저희 팬분들도 상당히 상도 바르게 팬분들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진중하시고 그 매너 좋으시고 예의 바르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2: 저희 무궁무진님들도
1: 예, 네,
2: 항상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골드스 하십니다.
1: 네, 네. 우리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팬분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딸기님의 사연입니다.
3: 딸기.
1: 미스트롯 4 첫 등장 때부터 눈에 들어온 성윤 가수님. 만개와 무대를 보고 완전한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노래할 때는 어른의 포스가 느껴지고 멘트할 때는 귀여운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고 웃을 땐 순수함이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성윤 가수님의 노래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노래는 고독한 연인인데요. 음원으로 나오지 않은 노래도 제가 직접 변환해서 들을 정도로 성윤님 노래에 푹 빠져 있답니다. 가수님이 제 일상에 스며들어 늘 힘이 되어주시듯 저도 가수님 인생에 힘이 되는 팬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덕질을 가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 홍성윤만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와. 보내주셨습니다.
0: 눈물 아니, 약간
2: 사연을 와. 읽어주시는 내내 네. 성윤 씨가 계속해서 감탄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짜
1: 야, 이거는 근데 진짜 그 네. 진짜 진심인 게 뭐냐면 음원으로 나오지 않은
2: 그러니까요.
0: 노래를
1: 이렇게 변환해서 네. 이거는 기술자거든요. 예, 네, 변화를 네. 해가지고
2: 그만큼 또 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예, 가득 담기신 분이십니다.
1: 네. 야, 고독한 연인, 저도 참 좋아하는데 짧게 한 소절 불러주면 안 돼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져야 하는데
1: 여기까지! 더 들으면 안 돼. 더 들으면 돈 내야 돼요.
2: 예, 너무 좋은데.
1: 네. 자, 우리 사연의 주인공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2: 예,
1: 자, 우리 성윤 씨가 한번 불러볼까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전에 뵀던 분이에요.
1: 네.
2: 딸기님.
0: 네.
2: 네.
1: 오늘 딸기처럼 이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0: 네. 네. 네. 네. 어머나.
1: 아,
0: 네.
1: 진짜 근데. 그 가수랑 팬이 닮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네.
1: 너무 상큼하세요!
2: 네, 진짜로!
1: 너무 상큼해요!
0: 맞아요.
2: 정말 비타민!
0: 저희 팬분들이, 대부분 저희 가족분들이 다 인상이 우상이십니다. 아~ 정말! 다 우상이세요.
1: 예, 아, 우리 딸기님!
4: 네!
1: 우리 성윤 씨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 뭐라고 생각하세요?
4: 훈훈하고 예쁘고 귀엽고
0: 아유.
4: 노래도 잘해요.
2: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0: 감사합니다.
2: 노래도 잘하시고
0: 아이고. 예쁘게 봐주시니까 이렇게 예쁘게 보이네요.
1: 우리 성윤 씨가 이제 그 지금까지 불러주셨던 노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네. 많이 봤던 가장 좋아하는 성윤 씨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4: 저는 진또배기.
2: 진또배기.
0: 예. 진또배기. 아, 진또배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군요.
2: 어떤?
4: 그리고 고독한 연인도 좋아하고 만개와 다 좋아해요.
2: 어떤 거를 손에 꼽으실 수 없을 정도로
0: 성윤 씨의
2: 예, 모든 노래가 다
1: 좋아하시는 거죠.
2: 예. 예. 그럼 우리 성윤 씨가 네. 앞으로 또 어떤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 너무 궁금해요.
2: 어떤 가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4: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여기 롯런하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롯런하는 가수.
2: 네, 항상 사랑받으시면서.
1: 또 이런 응원의 메시지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0: 오랫동안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약간 좀 울컥해요. 감사합니다.
1: 몸둘 바를 모르네요. 네.

0: 진짜 우리 상현 씨가
1: 정말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와, 아, 우리 상현 씨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2: 제가 어떤 복으로 우리 해피웨이 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이거를 마음에 품고 갚겠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받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건강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3: 네, 사랑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제가 더 사랑합니다. 아유,
1: 딸기님 너무 좋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윤 씨와 행복하게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봬요.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딸기님.
1: 딸기님 이렇게 만나 뵙고요.
0: 아니, 목소리가 네. 성윤 씨랑 비슷해요.
2: 약간
0: 애교 많은
2: 네.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1: 정말 비타민과 상큼하신 우리 팬분이셨습니다.
2: 맞습니다.
0: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궁디가 사연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18살인 고등학교 2학년 박사랑입니다.
0: 어?
1: 네.
0: 고2?
2: 18살. 네.
1: 평소에 저는 조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 실제로도 약간 소심한 편이긴 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잠깐 우울증이 오기도 했어요.
2: 아이고.
1: 네, 집에 혼자 있으면 의욕도 없고 돌아다닐 힘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작년 12월 부모님과 미스트롯4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에서 타장르부에 계신 홍성윤 가수님을 보자마자 아빠한테 아빠 저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라고 먼저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2: 더 귀여우실 텐데.
1: 저는 노래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수님의 목소리에는 그런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가수님을 만나고 제 삶도 달라졌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팬카페 활동도 하고 SNS 팬계정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소극적이기만 했던 제가 팬들과 어울리며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가수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된다면 꼭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자분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2: 너무 좋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홍성윤 씨와 인사 나눠주시고요.
5: 반갑습니다.
1: 아, 좀 수줍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2: 네. 아, 반갑습니다.
1: 아이고, 네.
0: 아, 좋습니다. 근데 미스트롯4에 출연자가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어떻게 콕 집어가지고 타장르부에 우리 성윤 씨한테만 팍 꽂힌 거예요?
1: 어, 첫 무대에서.
5: 목소리 자체가 일단 너무 좋으셔가지고.
1: 보자마자 딱 집어서 우리 네. 성윤 씨.
2: 아, 너무 귀여워.
0: 저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네.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약간 아이돌들을 네. 좋아하는 그렇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2: 네. 보통은.
0: 예. 네. 근데 우리 사랑 씨는
2: 이름도 사랑이냐.
0: 어떻게 트로트 가수 우리 성윤 씨를 좋아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해요.
2: 네. 네.
5: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트로트를 좀 자주 들으셔서 트로트 많이 맞다 있었는데 이제 가수님 좋아하시게 이제 되면서부터 좀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2: 트로트예요?
0: 아니 근데 그 해피웨이 가족분들 중에 거의 제일 막내실 것 같아요.
2: 나이가. 진짜요?
0: 네.
5: 네, 아마 그럴 거예요.
2: 와, 너무 고마워요, 정말.
1: 아, 정말, 와, 예.
2: 귀여워.
1: 다양한 연령층에서 또 팬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렇게 또.
0: 요즘에 그 이제 빠지게 되는 걸 입덕이라고 그러잖아요.
2: 입덕하게
0: 된 곡이 어떤 곡이에요?
5: 저 그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2: 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추책 넘. 예.
0: 아, 뭐? 추책. 넘. 순간 욕인 줄 알았잖아요. 예. 아, 그러면 우리 온전히 사랑 씨를 위해서 그 노래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2: 당연하죠.
0: 네.
2: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끝내 이루지 못.

0: 추책놈.
1: 네, 추책놈. 네.
0: 추책놈.
2: 와, 최고입니다.
0: 추책 넘버원.
1: 네. 추책 넘버원.
0: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고마워요.
2: 오, 너무 좋다. 자, 우리 또 홍성윤 씨의 매력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또 세 글자도 좋고 한 단어로 혹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가수님의 매력은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비타민.
1: 비타민.
4: 비타민.
1: 아, 너무 감사해요.
2: 진짜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비타민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거든요.
1: 맞습니다.
4: 비타민이 없으면 기력이 딸려요.
1: 네. 맞습니다.
4: 예, 저에게 힘을 주는. 네. 저한테도 비타민이에요. 예.
1: 저에게는 사랑 씨가 비타민입니다.
2: 이야.
1: 우울해하지 마시고.
4: 네. 네. 비타민 종류 많으니까 A, B, C, 뭐 D 다 있습니다. 네. 네. 각자 하나 맞는 걸로 하고.
2: 네.
1: 예. 비타민 S로.
2: 예. 아, 좋습니다.
4: 자, 우리 성윤 언니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3: 언제나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는 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세상에.
2: 고양이한테도 사랑받으시네.
1: 아, 너무
2: 귀여워.
4: 예. 갑자기 어디서. 야, 엔딩 요정이래.
1: 엔딩 요정.
4: 엔딩 요정이야.
1: 아, 귀여워.
4: 너무 귀엽다.
1: 귀여워. 네. 아, 닮았어요, 고양이랑.
4: 예, 우리 성윤 씨도 우리 사랑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아, 언니가 조금 많이 모자라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가 응원해주고 나한테 위로를 받아주는 만큼 나도 너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 또 너무너무 고맙고 열심히 잘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줘.
4: 어, 울라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우리 냥이도 안녕.
2: 안녕.
1: 냥.
2: 냥.
1: 냥.
4: 어우, 왜 이렇게 울컥했어요.
1: 네. 저 우울증이 조금 있었는데 또 그거를 또 비타민이라고 또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순간 그게 너무 확 오네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4: 네,
1: 너무.
4: 아까 그리고 아까 그 첫 마디가 살짝 웃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모자란데 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은 예전부터 진짜 아름다움은 여백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약간 그 내 스스로 좀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또 인생을 살면서 채워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인간이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1: 예, 감사합니다.
4: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너무 채워져 있는 것도
2: 네.
4: 이게 안 좋아요. 비워내야 되잖아요.
2: 아, 너무 차 있어요. 너무 완벽하셔가지고.
4: 저는 배우랑 뮤지컬 배우랑 가수랑 뭐 MC 다 하니까 네. 바쁘니까 좀 채워져 있죠.
2: 좀 비워주세요.
4: 알겠어요.
1: 지금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4: 왜 분위기 깨요? 나 지금 진짜 좋은 삼촌 되고 있었는데 왜 깨요? 왜 깨냐고요? 깨지 마세요.
2: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
4: 어깨는 좋아가지고 진짜.
1: 와, 운동을.
4: 자,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화 연결 있나요? 와.
2: 네, 한 분 더 계십니다.
4: 오,
2: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사연자 분이십니다.
4: 네.
2: 사연을 또 네. 소개를 해주시죠.
4: 세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준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철도 분야 취업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홍성윤님의 노래는 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어줍니다.
1: 와.
4: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흔들리던 마음도 차분해지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1: 와.
4: 팬이 된 이후로는 제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힘든 순간에도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정이 될 수 있는지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홍성윤님의 노래는 제 하루를 지탱해주는 따뜻한 빛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좋은 노래로 마음속 평화와 안정을 선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장준수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1: 예.
4: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4: 준수 씨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성윤 씨와도 인사 나누시고요.
0: 14등원을 꿈꾸는 학생 장준수라고 합니다.
4: 네, 반갑습니다.
1: 많이 뵀어요. 스케줄 할 때 많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네. 그 콘서트 때도 맨 앞줄에서 계셨거든요. 어. 맞죠? 어머니랑 함께 보러 네. 오셨던. 네.
4: 그러니까 맞아요. 그 철도 분야에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거죠? 뭐 열차 승무원일 수도 있고 영무원이실 수도 있고
0: 열차 승무원을 꿈꾸고 있어요.
4: 아, 열차 승무원. 와,
1: 되게 멋있는. 야,
4: 인상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네. 충분히 합격하실 것 같아요.
2: 아, 맞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우리 성윤 씨 어떤 매력에 또 빠지셨을지 궁금합니다.
0: 꾸밈없이 보이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과 솔직담백함 그런 순수함의 매력에 푹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
2: 이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나 봐요.
1: 아,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이렇게
4: 제가 봐도 너무 순수해. 너무 솔직하고.
1: 감사합니다.
2: 꾸밈없고.
4: 아까 내숭 뭐 예, 뭐 없어요. 네.
1: 근데 또 부릴 때는 또 엄청나게 부립니다.
4: 예,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기 예. 때문에. 네. 예.
2: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윤 씨 노래 중에 혹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곡이실까요?
0: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가장 좋아합니다. 아,
1: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4: 추측넘.
1: 네, 추측넘.
4: 아, 좋아. 이거 진짜 잘 부르게 됐나 봐. 아. 그리고 제가 그 행사장에서 그때 부르는 걸 봤었거든요.
2: 네, 네
4: 봤었어요. 진해였나요?
1: 네, 진해. 진해에서 아마 정령을 불렀던 것 같긴 한데 네,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4: 네. 근데 진짜 아까 그런 종류의 노래를 네. 너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2: 저는 영상으로도 지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 행사 가셨을 때 노래 부르셨던 영상.
1: 그때 두 분 다 같이. 예.
4: 그렇죠, 같이
1: 너무
4: 있었죠.
1: 첫 행사를 이렇게 잘 챙겨주셔갖고.
4: 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지금 성윤 씨와 네. 나이가 같다고 들었어요.
2: 맞아요.
4: 02년생이시죠?
0: 네 맞습니다.
4: 친구네요.
1: 예, 친구네요.
4: 자 우리 가수와 팬이지만 우리 친구로서 우리 네. 응원의 한마디를 하자면 우리 성윤 씨가
1: 준수야 힘내서 철도 승무원이 되거라 화이팅!
0: 파이팅!
4: 파이팅! 누나가 동생한테 하는 말인데.
2: 자, 그럼 우리 성윤 씨한테도 네, 친근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초심 잃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1: 고마워. 나도.
2: 따뜻해.
1: 나도. 고마워.
4: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통화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저희도 철도
2: 네, 준수 씨
4: 승무원 예. 꼭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1: 파이팅!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파이팅!
4: 파이팅! 자, 이렇게 무대에서 또 관객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죠?
1: 다르네요, 이 마음이. 예. 예. 너무 더 울컥하네요.
4: 더 와닿고 예. 또 이런 팬들의 마음을 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성윤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파이팅입니다.
4: 자, 여기까지 우리 홍성윤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길 네. 바라겠습니다.
1: 너무 네. 감사합니다.
2: 자, 홍성윤 씨.
1: 예.
2: 홍성윤 씨는 우리 보통 본인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혹시 하루에 뭐 검색을 해보기도 하시나요?
1: 아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검색합니다.
2: 아 그래요? 그럼 오히려 수도 있겠는데.
4: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문제를 잘 못 맞추셨어요. 봤을 때.
2: 네. 예.
1: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은 그거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예쁘게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또 이렇게 느껴보고 싶어서 많이 검색을 해봅니다.
4: 대충 봐서는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세세하게 분석적으로 봤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4: 자, 지금부터는 홍성윤 씨가 본인에 그렇다.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홍성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2: 네, 이름하여 홍성윤 퀴즈! 네,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 홍성윤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4: 자, 이 코너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홍성윤 퀴즈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1: 와, 제발.
4: 이 중 홍성윤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맞춰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우리 홍성윤 씨의 사인 폴라로이드와 우와. 따뜻한 차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자, 홍성윤 씨 준비 되셨나요?
1: 됐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뒤를 보시고 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씩씩하고 머리가 좋은 친구.
2: 오, 바로
4: 아니, 씩씩하고 무릎이 좋은 친구 아니에요?
2: 야. 바로 맞춰주셨어요.
1: 그럼요, 이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2: 진짜 실제로 검색을 많이 하시나 봐요.
1: 아, 그것도 그렇고 이 네. 멘트는 정말 제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네. 장윤정 선생님께서 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을 부르고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4: 아, 기억에 많이 남았구나.
1: 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 말씀이시기 때문에 너무 예, 보자마자 바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2: 어떤 상황이 이렇게 씩씩하게 느껴지셨을까요?
1: 저는 대부분 다 씩씩하게 있습니다.
4: 아,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마스터 좌석에 앉아봤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이 어떨 때 씩씩하다고 느껴지냐면 머리가 좋은 친구라는 건 노래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했다는 뜻일 거고 씩씩하다는 건 어리면 진짜 그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이 계시면 사실 좀 주눅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무대를 해냈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에서 씩씩하고 머리가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2: 네. 그런 대담함.
1: 대담함. 네. 우와, 감사합니다. 자,
4: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2: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어떤 영상이 과연 더 조회수가 높을까요?
4: 자, 하나, 둘, 셋!
1: 만개화!
4: 만개화.
1: 아, 제가 조회수를 확인하진 않아가지고.
2: 좀 더 오래 확인해볼까요? 우와! 오, 예. 예. 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4: 분석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충 네. 때려 맞추는 게 잘 맞추셨거든요. 만개화는 그 마스터
1: 다행이다.
4: 예심 때
1: 맞습니다.
4: 불렀던 저 의상이 기억이 나요.
1: 아, 네,
4: 의상이 저는 기억이 나가지고.
1: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
2: 가야금 병창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 그 저 썸네일에 나온 얼굴은 지금의 얼굴이랑 달라요.
1: 지금 이 또
4: 장난기 좀 많은 지금의 얼굴과 너무 진지하잖아요. 네. 나 혼란스럽다 정말. 내가 하는 우리 성윤이는 어떤 모습일지 진짜가 아유 혼란스럽네요. 예. 자, 다음!
2: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홍성윤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4: 자,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네. 나오신 분들이.
1: 와, 진짜 모르겠다.
4: 자,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1: 1번 하겠습니다.
4: 연애요?
2: 1번. 연애?
1: 1번.
4: 왜요?
2: 지금 한참 또 연애를 또...
4: 맞아요.
2: 오, 진짜요?
1: 아니, 관련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오,
4: 야. 아니, 이렇게... 오!
1: 잘 맞추죠?
4: 네,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1: 그쵸? 네, 제발 선물할 수 있기를.
2: 한참 때인데, 지금.
4: 그쵸, 국악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성현 씨 나이가 또 어리기 때문에 몇 살인지 궁금할 거고, 네. 키! 제가 볼 때, 좋습니다.
1: 키로 한번 이제 네. 타격이 한번 있었거든요. 윤서보다 작은 키로, 예.
4: 지금 키가 약간 그 170 좀 안 되죠?
1: 예, 2m 조금 안 됩니다.
4: 네. 그 정도면 됐어요. 2m 좀 안 되면. 저희가 3m 좀 안 되잖아요.
2: 맞습니다.
4: 아, 예, 좋습니다.
2: 그 정도면 동일합니다.
4: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깜찍한 앞머리의 소유자 홍성윤 씨. 다음 중 홍성윤의 앞머리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오.
2: 예. 1번부터 4번까지.
1: 3번!
4: 나 이거 잠깐만요. 3번? 3번인데 나 누군지 알겠어요. 염률이 아니에요? 아닌가?
2: 3번.
4: 맞아, 맞아!
1: 대박.
2: 야, 지금 네 문제 중에 네 문제 다 맞춰주신 거잖아요, 우와. 지금.
4: 나 그 염률이를 맞춘 게 더 신기해.
1: 진짜요, 우와.
4: 오, 아, 내가 딱 보니까 인중이 맞박이 염률이 같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1: 우와.
2: 뭐 집안 사람인 줄 알았어요.
4: 네. 그리고 제가 염유리 씨와 그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1: 1년
4: 동안 같이 했잖아요.
1: 맞아요.
4: 네. 아, 가끔 이제 듀엣곡이나 이런 거 할 때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네.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여자 연예인과 눈을 마주치기. 그래서 저는 항상 인중이랑 이마를 보죠.
1: 그래서
4: 딱 느낌이 왔어. 유리인데? 이런 느낌 와가지고.
2: 아니 지금까지 보면은 국악하신 분들이 집중력이 네. 좋으셔서 그런가 정말 성적이 다들 좋으셨어요.
4: 진짜 근데 웃긴 게 우리 준수 씨,
2: 네.
4: 준수 씨와 재명 씨,
1: 네.
4: 이 두 명만 만점이었어요.
1: 진짜요?
4: 예. 근데 진짜 지금 만약에 홍성윤 씨가 마지막 문제를 맞춰주시면 네. 우리 국악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만점인 거예요.
1: 와, 제발.
4: 자, 마지막 문제.
2: 국악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있나 봐요.
1: 제발. 네.
4: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1: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2: 홍성윤 씨는 네. 과연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
1: 제발.
4: 자, 가보겠습니다. 홍성윤 씨는 미스트롯4에서 3위를 차지했죠. 그렇다면 미스트롯3에서 3위를 차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2번입니다.
2: 2번?
1: 예.
2: 유진 씨.
1: 유진이. 예. 오~
2: 뭐 다섯 번째 문제는 그냥 진짜 바로
1: 예.
2: 네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4: 와, 이거 누워서 떡 먹기죠.
1: 이렇게
4: 예. 예. 예, 누워서 떡 먹기인데 야 솔직히 이건 좀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국악 출신의 가수분들 이야
2: 이야 만점
4: 다 만점입니다. 이야
2: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오, 네.
2: 우리 홍성윤 씨는 총 다섯 문제 중에 다섯 문제를 다 맞춰주셨어요. 만점을 예 주셨습니다. 아, 자 우리 여러분들
1: 네
2: 다섯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홍성윤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제가 볼 때는 이거 많이 못 맞추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약간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촐싹촐싹 대고 예, 약간 허둥지둥 대고 이런 그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아 설마 전 오늘 사실 오케이 많이 맞추면 두 문제다 이렇게 싶었거든요.
1: 네. 진짜요?
4: 야, 이렇게 다 맞추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야.
1: 제가 도대체, 의외로 또 진중합니다. 예.
2: 야, 도대체 그녀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또 뇌생력까지.
4: 홍성윤 특집으로 한 5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4: 그래도 그녀를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4: 좋습니다. 네. 아,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홍성윤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신 예. 트롯계의 샛별입니다. 성윤 씨. 자, 국악 그리고 트롯. 혹시 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확실하게 한 가지를 꼽지는 못하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은 대학교에서 그렇게 해봤던 뮤지컬의 기억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어가지고 아, 예,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한번 언젠가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4: 이야. 가장 좋아하는 그 뮤지컬 그 작품이 있나요? 참고로 제가 지금 걸프렌드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긴 한데 제일 좋아하는 그 예, 뮤지컬 하나 있으면 좀 얘기해주세요. 예.
1: 제가 걸프렌드를 예. 재명 오빠도 하잖아요.
4: 네네네.
1: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검색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의자 그런 선반에 계시다가 막 이렇게 내려오시기도 하고 청으로 또 멋있게 입으셨더라고요. 아, 그
4: 우린 닮았어라는 예.
1: 아 너무
4: 넘버 식스 우린 닮았어.
1: 너무
4: 넘버라고
1: 멋있어요,
4: 하거든요.
1: 정말. 네. 예.
4: 가수들은 그 몇 번째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여섯 번째 넘버라고 해요.
2: 아 격이 다르군요. 예. 아,
1: 넘버
4: 다르죠.
1: 넘버.
4: 아. 그러니까 속된 말 레벨우가 다르죠. 레벨우가.
1: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걸프렌드를 아직 못 봤어요. 보고 네. 싶은데. 걸프렌드를 보게 되면 아마 그게 제 최애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4: 이야, 감사합니다. 본인이 혹시 이제 이 뮤지컬은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뮤지컬 있어요?
1: 저는 이거를 영화로 봤었는데요.
4: 네네네.
1: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고 사실은 국악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편제라는 영화가 저한테 너무 깊게 박혔어서 그래서 뮤지컬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 유튜브를 제가 달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봤었어요. 너튜브를. 예. 그래서 그 서편제를 국악과 또 많이 연관 있는 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예, 꿈꾸고 있습니다.
4: 아, 꿈을 이룰 수 있죠.
2: 그럼요.
4: 꿈을 꾸는 자만이 이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찾아오고 언젠가는 또 뮤지컬 배우 홍성윤 씨를 예, 네.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저는 뭐 바로도 가능하실 것 같은 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시니까.
4: 그렇죠, 그렇죠.
2: 자, 우리 팬분들의 또 사랑을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고 네. 요즘 혹시 또 먹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즐겨 드시는 음식이 또 있으세요?
1: 제가 하나에 꽂히면 그거를 네. 진짜 오랫동안 먹어요.
4: 질릴 때까지?
1: 네, 질릴 때까지. 네네. 한 음식을 엄청 많이 먹는데 저는 늘 이게 진짜 평생 먹어도 매일매일 먹어도 안 질리겠다 싶은 음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2: 그게 뭔가요?
1: 김치볶음밥과 라면입니다.
2: 김치볶음밥과 라면.
4: 김밥 좋죠.
2: 그러면 먹는 양도 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딱 먹을 만큼만 드시는 거예요?
1: 제가 식탐도 조금 있는 것 네. 같아서

0: 요즘에는 조금 살이 좀 빠져가지고 네. 네.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많이 두고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한번 먹을 때 행복하게.
1: 그렇죠. 그게...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지금은 곧 안 쪄요.
2: 안 쪄요.
1: 성장 호르몬이 뿜뿜할 시기인데 저희는 먹으면 먹은 대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2: 네, 안 됩니다. 네.
1: 힘들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예전에 뭐 공깃밥 최대 공채면 햄버거 뭐 햄채면 이런 거죠. 저는 진짜 우리 성윤 씨 나이 때 공깃밥을 찌개 하나만 주잖아요. 공깃밥 8그릇씩 먹었어요. 진짜. 근데도 살이 안 쪘어요.
0: 근데 제가 네. 너무 함께 먹고 싶은 스타일이십니다. 정말 많이 드시는 분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1: 근데 지금 8숟가락만 먹어도 이게 나와요. 아, 힘들어. 아,
2: 예, 많이 못 먹죠. 소화도 안 돼요.
1: 성현아 삼촌 힘들다. 먹는 대로 살이 찐다. 예, 힘들어요.
0: 전혀 아니실 것 같아요.
1: 근데 우리 또 남궁진 씨는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정말 잘 먹거든요. 근데 안 쪄요.
0: 와,
1: 몸이 이게, 와, 이게 아니, 사람 몸이지.
2: 아니, 진짜 관리하니까 네, 하는 거지.
0: 아, 근데 두 분 다 너무 네. 운동 선생님도 축구 잘하시고.
1: 아, 축구 얘기도 하지 마세요.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축구 안 합니다. 축구는 보는, 사는 보는 거고, 축구도 보는 거예요. 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0: 네. 네 야구
1: 자, 우리 성윤 씨는 우리 많은 팬분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대중 여러분들께 어떤 가수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0: 제가 이게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이제 막 발을 뗐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지 어떻게 하면은 더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실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마음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늘 경연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인데 보답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1: 아, 보답할 수 있는 가수.
0: 건강하고 또 이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고 해서 보답할 수 있는 무대를 어디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2: 네, 너무 아. 자랑스러워요, 네. 진짜. 네. 자, 우리 또 50년 뒤에 아직 창창하시니까 50년 뒤에 우리 홍성윤 씨의 모습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그때의 홍성윤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1: 50년 뒤면 몇 살이죠?
2: 제 75.
0: 예. 네.
1: 아 진짜요? 저 50년 뒤면 92.
2: 저희는 예. 50년 뒤면
1: 못 만나요.
2: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예. 우리 홍성윤 씨.
0: 네. 50년 뒤에 저의 모습은 외관이 많이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늘 이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늘 꿈을 꾸고 있었으면 좋겠고 늘 마음이 따뜻하게 언제든 누가 이렇게 곁으로 와도 감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75세의 성윤아.
2: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시간이 참 빨라요.
0: 예.
1: 자, 우리 나상도
2: 남궁진의
1: 쾌남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2: 아, 너무 아쉽습니다.
0: 네. 너무 아쉬워요.
1: 오늘 함께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0: 제가 진짜 인생에서 인정하는 쾌남 두 분이시거든요. 특히나 상도 선배님은 네. 정말 제가 이제까지 짧지만 인생이 25년 동안 처음 뵙는 그런 쾌남이세요.
1: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진희 선배님도 이제 제주도 촬영 때도 네.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엄청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방송의 첫 여자 게스트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이 철철 흘러넘치는 매력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제가 아까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곡인데요. 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화면에도 나왔던 곡입니다. 만개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자, 홍성윤 씨의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하루도 각각의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홍성윤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진짜.
1: 첫눈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3: 그렇습니다.
1: 28년 전이라고요? 네? 28년 전이라고요?
2: 새삼스럽게 몰라서요.
1: 예쁜 여자! 조금 있어주세요!
3: 곡 중이요?
1: 자작곡 중이에요?
2: 네.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고귀한님은 만나면 좋고 함께 지내면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 여의면 언제나 행복을 얻으리.

그대 마음에 번뇌가 도사리고 있음은 마치 검은 독사가 그대 침실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계율의 갈고리로서 독사를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두고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하나, 둘, 셋, 파이팅!
1: 네, 좋습니다. 네.
2: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0: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발효 국면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하루에 세 식기를 다 먹던 놈이?

0: 안녕하세요. 송산
1: 일각
2: 재영 선생님의 2판 4판.
0: 네, 진짜 오늘이 마지막 녹화네요.
2: 진짜 끝.
0: 네.
3: 찐막이라 그러던데요.
0: 그렇죠. 재영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2: 아니요.
0: 행복하십니까?
2: 너무 아쉬워.
0: 아니, 행복하시냐고요.
2: 아쉽게 그지 없습니다.
0: 그래요?
2: 아쉬워서.
0: 이게 타이틀이 그래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 마지막이라 묻는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동안에 1년간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도 있었고, 저희들끼리 이제 이렇게 수다 떠면서 부처님들께 저희 이야기도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그래서 마지막엔 또 이런 게 타이틀이 있네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 마지막이라고 묻는다고. 네. 그러면서 탈탈 털어서 다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2: 아니, 괜찮죠. 이제 뭔 이야기가 나갈지 나도 궁금하긴 하는데.
0: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첫 번째 질문인데, 며칠 전에 시청자분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지영 스님 질문이라네요. 네. 스님 질문이래요. 그래서 저번 시현 스님 나오셨을 때 전체 장학금 받으셨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학기 성적은 어떠신 거예요? 장학금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2: 이게 왜 궁금한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은.
0: 그러게.
3: 가능합니까?
2: 아니요, 안 돼요.
0: 안 돼요? 이번에 안 돼요?
2: 네, 명백하게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는 놈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어쩌다가 운

0: 좋아갖고 이제 그리고 스님들은 이제 종단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하고 기준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좀막 열심히 하면은 재수 좋으면 받는 거고 전 아직도 기준을 몰라요. 어쩌다가 왜 등록금 안 내고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겠는데.
1: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면 전체 장학금, 그 아래 단계는 70%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스님이 그 저기 전체 장학금 받을 순위권 안에 들어가신 거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0: 끝머리에 있거나 했을 것 같아요.
2: 이번 학기 그러면 성적은 어떠신 거죠?
0: 일단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2: 나 근데 나 이거 내가 왜 먹고 있지? 나 학부형도 아닌데 내가.
0: 그렇지.
2: 응. 은사선생님께서 여쭤보, 내 은사선생님 대신해서 이번 학기 성적은 어떠신가요?
0: 아니 그래도 70%는 받아요.
2: 아무튼 장학금은 이번에는 불발이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노린 적도 없고.
2: 그래요. 아유, 하긴 지영 선생님 성격상 장학금을 이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0: 애초에 공부 자체를 약간, 그러니까 왜 우리 질문 받으면 제가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과제도 그렇게 해요, 제가. 과제가 나오면 과제를 이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좀 독특하게 작성을 해서 내요.
1: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0: 관세음보살.
1: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지영 스님은 항상 혼나는 캐릭터인데, 또 도대체 절에서 어떻게 매일 혼나냐. 전 도대체라는 걸 이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예, 질문하신 분은 그런 거죠. 절에서 그렇게 매일 혼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절에 사는 대중들은 다 자기보살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매일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일방적인 관계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고.
3: 일단 스님의
2: 일단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매일 그러진 않아요. 매일 그렇게 지영쌤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특정 뭐가 이제 잘못했을 때 그것도 누적이 됐을 때 그때 한뭐제 기준 삼아 이제 이거는 조금 좀 과하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혼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매일 혼낸다고 해도 여기서 그거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1: 받아들이지는
2: 아니
1: 않는다.
2: 받아들이는데 기분 나빠하지도 잘 않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하고 넘어가니까. 본인이 정작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지를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건 맞아. 내가 잘못했지. 이 정도. 그리고 사실은 다른 건 내가 별거 없잖아요.
0: 결국 이렇게 우리가 혼난다라고 하는 건말 자체가
2: 그렇죠.
0: 이게 조금 글좀 혼나는 게
2: 저 여러분 섭섭합니다. 저 매번 혼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맨날 혼날 수도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푸는 거거든요. 여기 봐도 웃고 있잖아.
0: 아 이게 포지션이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러지.
2: 어떻게 보면 매일 내가 혼날 수도 있지. 내가
0: 그건 아니지.
2: 그건 아니지가 아니죠.
0: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아니 그 포지션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2: 왜요?
0: 근데 신도들이 봐도 그러거든.
2: 그렇게 자꾸 몰아갈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0: 아니 신도들도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스님은 위치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위치에서 신도들에게도 이제 이런 부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위치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중생활을 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인 거고 이걸 혼낸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말인 거죠.
2: 그렇지.
0: 이건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자,
1: 이게 이제 우리 절에서는 탁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쪼을 탁자, 갈마자. 이제 각자의 지형이라는 돌과 일각이라는 송산이라는 돌이 같이 이제 한 바구니에 담겼을 때 생긴 모양이 뾰족함이 이제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뾰족하고 어떤 사람은 왼쪽이 뾰족하고 어떤 사람은 둥글고. 근데 이제 한 바구니에 넣고 이렇게 막 흔들다 보면은 서로가 부딪혀서 이제 원만해지는 걸 탁마한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서로 우리가 이렇게 불자님들한테 이런 모습은 좀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 아니면 뭐 개인적인 또 이런 뭐 수행자로서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혼내줄 수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예의를 갖춰서 예, 잘 되기를 바라는 애정의 마음으로서
2: 아무튼 저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혼내지
0: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혼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각쌤이 항상 너무 피곤해 보이신다고. 체력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혹시 몸무게 몇 킬로 이런 걸 왜 궁금한 거지?
1: 이거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거의 40이 다 된 지금까지 58kg, 59kg, 60을 못 넘고 있습니다.
0: 아니요, 저번에 한번 넘으셨지 않나요?
2: 작년에 한번 넘었죠. 작년에. 예.
1: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많이 다니고 그런 하면 60 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2: 딱 60 근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아니,
1: 제가 저기 그 미스코리아들 그거 보니까 키가 저랑 비슷한데 몸무게가 저보다 한 2, 3kg. 항상 생각하죠. 아, 내가 성별을 다르게 타고 났으면
0: 미스코리아 나왔지.
1: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불자님들에게 불편한 마음.
0: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또 체력은 괜찮으신 거죠?
1: 네, 괜찮습니다. 네.
0: 근데 확실히 이강쌤도 피곤하시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 느낌상에 수염이 더 검게 보여.
1: 아니, 그게 안 깎는 거죠.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가장 제가 느낀 게 그 제일 쉬고 나서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방 청소를 해요. 아. 어.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뭐 막 이렇게 뭘 많이 하고 했다 그러면은 다 널접으로.
2: 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청소를 하잖아요. 예.
0: 아니야. 아니야. 그건 오해가.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해. 그거지. 그건 상관없어요. 컨디션 안 좋은 거하고 나 청소하고는 상관이 없고. 선생님 항상 안 하잖아요.
2: 나도 일관성이 있죠. 예.
0: 네. 어, 그렇죠.
2: 네. 그래서 일반되게.
0: 제가 처음에 놀랬다가 이제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렇구나.
1: 아니, 이해 못했어.
0: 아니요, 선생님. 최근에 그래서 아예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영 선생님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요즘에 우렁각 씨가 안 온다고.
1: 그 봐요. 섭섭해 한다니까. 그죠?
2: 네. 나름 이게 자동 청소 이게 돌아가고 그랬었는데.
0: 제가 자동 청소 로봇이거든요.
2: 아,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해주니까. 아, 이게 나름 그 저 기도하고 돌아오면 기분 좋았거든요. 깔끔해지니까.
0: 방이 깨끗해져 있으니까.
2: 이거 청소는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기는 해.
0: 그래도 여기 폭로해도 돼요?
2: 어떤 부분이요?
0: 그 부분 하는 거? 난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2: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공간만.
1: 나는 이제 지영 스님 방 스님 청소하실 때 이렇게 빼꼼히 내다봤을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범죄도시일 때 수사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조사할 때 과학수사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0: 아니 정말 뭐
1: 그런 현장들처럼
0: 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청소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간을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할 때 같이 청소를 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한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버리러 갈 때 같이 버리면 되는데 얘를 그냥 놔두는 이유가. 그래서 한동안은 왜 저러지 하다가 그래 저것도 본인 삶이니까 내비두면
2: 하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0: 그래서 난 그거에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예전에 안 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한다.
1: 네,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저도 이제 이해하는 게 학교 다닐 때 이제 과제물을 바쁠 때가 있잖아요. 지쳐서 그때는 저도 건들지 않아요. 건들지 않아요.
2: 그때쯤 되면 이제 점점 심해지죠.
0: 깜짝깜짝 놀랬. 아니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사람들이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 오? 오? 이럴 때가 있거든.
1: 우리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0: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럼 입이, 충분히 얘기해서.
0: 입이 이렇게
2: 국가 기밀로 남겨서.
0: 네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방송하시면서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혹시 각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 있었을까요? 이 판사판 마수다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1: 이번에 송산 스님 먼저 한번
0: 그럴까요? 예. 가장 힘들었던 순간, 위기의 순간. 사실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 이런 건 없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힘들었던 순간이 한번 있었어요. 시현 스님 있어요.
2: 야, 그걸 이야기를 하네요.
0: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야, 왜냐면 이제 우리끼리 하다가 모르는 이제 자주 익숙하지 않은 분이 오니까 조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같은 비구 스님이면 좀 편할 텐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 조금 힘들죠.
1: 약간 의외로 낯가림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냥 아니, 라디오 방송도 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뭘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한 번씩 공식적인 자리를 가져보면 낯가림이 있어요. 송산 스님.
2: 심한 편이죠. 사실 송산 스님은 편한 사람과 그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의 그 편차가 엄청 크죠.
1: 그래서 그때 방송이 조금 조심스럽고 좀 네, 그랬었나요?
0: 예를 들어서 자주 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제 벤지가 두 번밖에 안 됐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는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1: 아, 맞아요.
0: 어떤 질문을

0: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무효생 같은 경우를 자주 보니까 뭐 이렇게 툭툭 할 수 있는데 아, 시현 선생님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게 조금
1: 박자가 다른 거죠.
0: 그렇죠.
1: 이렇게 오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죠.
0: 그러니까 이제 자주 안 뵌

0: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현 선생님 라디오에서 몇번 이렇게 또 뵙고 하니까 조금 편해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질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조금 약간 어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게 최고 힘들었다면 힘든 거지 그 힘든 정도가 아주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힘들죠. 지영 선생님을 데리고 가는 게 힘들지.
1: 네, 자꾸 딴소리 하죠.
0: 그렇지.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시라고 제발.
1: 갑자기 진행하다가 지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2: 아니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0: 저번에 그 영상 나갈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에...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라고요.
1: 아, 아 저기 뉴스 그 데스크였나? 그렇죠. 거기서 있을 때.
2: 그 꼴불견이라는 단어 대신에
0: 쓸 수 있는 거
2: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더니 막 자신의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고 나서 듣다가 그러니까 의견이 뭐냐고 했더니 난 없지.
0: 전 그때 진짜 멘붕이었어.
1: 없으니까 딴 소리를
2: 했죠. 그만큼 재밌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만큼 재밌었어요.
1: 나를 잘 봤어야죠. 마음도 안 알아주고 그냥 질문을 대본대로 던지니까.
0: 이게 지금 이 모습이 평상시에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정의사 도량에서 느끼는 거죠. 당하고 있는 거죠.
1: 주지스님이 그걸 바라봤어야지. 대중을 살피지를 못하고.
0: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영 선생님은 또 힘들었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
1: 저는 글쎄요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이게 모든 방송이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그거죠. 이게 스님들에게 가장 많은 그 야 오늘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라고 지적을 받았던 성신여대편. 그 학생들에게 제가 그 기린 이야기를 했다가 황산속에
2: 그 산상속의 동물
1: 동물을 보는 것 같다.
2: 유니콘 같은.
1: 볼 때마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신비로운 동물을 보는 느낌이라고 하죠.
0: 네?
1: 아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설에만 내려오는 그런 기린 같은 사람,
0: 봉황
1: 그 동물들,
0: 같은?
1: 그 봉황 이런 것들. 아 신기합니다, 되게. 네, 저는 진짜 좋은 의미로 한 이야기였는데 스님들이 와가지고 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차에서 이제 많은 생각이 오갔죠. 나름 엄청 조심하고 꺼낸 이야기였는데 내가 엄청 실수를 한 건가?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했죠. 진짜 근데 안 익숙해서 그 나이 또래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 신기한 경험의 예시를 들 만한 게 그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2: 우리가 또 그때 그걸 다 파악을 못 했던 게 지영 스님이 이제 이제 여성분들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좀 안 익숙하니까 그렇다는 걸 생각을 이제 못 했죠.
0: 여성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연령대.
2: 연령대도 그 연령대. 그렇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0: 대부분 시골에
2: 모보살님이었으면은 또 편하게 얘기했을 텐데.
1: 엄청 편하죠. 네. 그런 분들께는. 아 근데 이제 제 나이 또래, 내 나이 또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보다 젊은 사람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나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스님들이 아 그거 되게 실수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 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많이 실수했나? 막 이러면서.
0: 다행히 그거는 뭐 신경 안 쓰셨다 하더라고요.
1: 네, 결과 자체는 그렇게 신뢰되는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안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 안 좋게 올라왔다면 위기의 상황이었겠죠. 네, 차마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2: 그리고 저기 또 전 스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맨날 또 진행한다고 답변을 많이 못 하셨으니까 그 우리 지금까지 했던 방송 중에 회차 중에 좀 좋았던 점, 좋았던 거야? 회차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0: 회차. 오늘이 사실 지난주와 오늘 네, 이렇게 왜요?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2: 그렇죠. 아 약간 그러니까 사실 그렇긴 해요.
0: 사실은 네. 제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었던 점 했을 때 지영 스님의 그 학기 중에 촬영을 했잖아요. 그때가 알고 있거든. 힘들 걸 알고 있으니까 지쳐 있는 걸 아니까 스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힘들었거든. 왜냐면 이 지쳐 있는데 물어보면 그냥 이제 답을 하는데 힘들어서 지쳐서 대답을 하니까 그때가 힘들었고 사실은 재밌었던 점은 늘 재밌고 사실은 가장 재밌었던 건 지난주와 이번 주.
2: 그리고 그것도 스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우리 조계사에서 예비 부부들.
0: 네.
2: 아 기혼 부부 한 커플, 예비 부부 한 커플.
0: 지영 스님이 또 그때가 좋았다고 네. 하니까요.
3: 결혼은 잘한 것 같다. 아니면 결혼은
2: 우리가 또 준비한 질문이 있잖아요.
3: 네.
2: 결혼은

0: 미친 짓이다 OX.
1: 근데 이게 질문이 하면 여기는 고정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0: 아니 몰라 했으님 아까 전에 들어보셨잖아요.
2: 아니 근데 이게 모른다니까.
1: 1월에 거석을 했다는데
2: 석 달밖에 안 됐는데 큰일 나요. 미친 예를 들어서 우리 천국 불차님 보호해줘야지.
1: 준비된 질문은 맞는데
2: 저희한테 살짝 얘기하실래요? 이렇게 오셔서 살짝
3: 끝나고
2: 일단 오해했어. 네.
4: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네, 기억에 남아요. 실제로 그때 제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그분들이 절에도 한번 와갖고 이야기도 하고. 아, 예. 그때 아마 스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주지스님하고 저만 봤는데 아 그때 주지스님 엄청 그 찬양하고 가셨어요. 그 거사님이
5: 주지스님을 찬양하고 갔어요?
4: 네, 주지스님 막 존경한다고.
5: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마세요.
4: 아예 막 송사님 최고 막 이래가지고. 아, 송사님 최고는 나만 해야 되는데 그 거사님 하고 있어서 아이 참아 내가 거둘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 근데 그 편이 되게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경험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6: 결혼 문제였으니까. 네. 우리가 해볼 수 없는 문제니까.
5: 저도 사실은 그렇게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어느 회차 이후로는 스님들의 컨디션을 좀 의식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뭐랄까 제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번 주제를 가지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데 라는 약간 그런 예상치가 되면은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걸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이제 축구팀에서 이제 공격수 투톱이 지금 뭐 무릎도 다치고 체력도 안 좋고 그러면은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도
6: 공격을 가져야
5: 돼. 공격을 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때 결혼과 그 연애 이야기까지는 안 갔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스님들이 할 얘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조계사로 가고 있는데.
4: 그거는 늘 까는 밑밥 같은 겁니다.
5: 아 그랬어요?
6: 이각쌤은 그런데 그걸 믿었던 거지.
5: 진실의 마음으로.
4: 늘 할 말은 있어요. 근데
6: 스님 진실의 방으로 가면 스님이 불리한데?
5: 그러면 다음에
6: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지.
5: 아, 공개적인 방으로
4: 제 책에 반밖에 안 되시는 분이
5: 진짜입니다.
6: 네 맞아요. 아,
5: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
6: 그렇지. 이게
5: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때도 좋았지만 의외로 기억에 남는 점은 그 삼재 사주팔자 이야기 했을 때
6: 그때도 이각쌤이 많이 얘기했어요.
4: 네, 그때도 우리가 하기 그 네, 할 말이
6: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네. 막 이제 얘기해가지고 네,
5: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토정 이지암 선생의 그 토정 비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타로 카드 이야기도 나왔고 뭐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준비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저는 그때 사주팔자 이야기가 우리의 그 중생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좋았던 것 같아요.
4: 개인적으로는 그 방송 자체가 이제 좋은 경험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하기 싫은 것과 별개로 하기 싫다 좋다 이걸 떠나서 이게 방송 자체를 이제 결국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이제 조금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말을 꺼내기 전에는 혼자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원래 잡생각이 많은 타입이라 이 방 안에서 어떻게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방송 주제가 1년 12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12번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 이게 대본을 받고 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을 해야 조금 그 더 수월하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이걸 좀 정리하는 경험으로서는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해요.
5: 아 그거 라디오 부스에서 둘이 그 격렬한 논쟁 그거 많이 편집된 것 같은데
2: 그래서 계율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인 계율을 만든 이유가 스님과 나의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율을 해서 계와 율을 합쳐서 계율이잖아요. 제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계율을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키자 이거죠.
4: 그러니까 채찍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몰아쳐야 된다. 그래서 네가 부러지든 말든 네가 여기서 나가든 말든 나는 당신을 무조건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은 결과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꼭 그것만이 방법이

0: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 마지노선, 적정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라 이거죠.
2: 그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 중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서 아 그럴 필요 없다. 예. 라는 생각도 왜냐면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리고 뭐 그때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랬죠. 왜 남의 방송국 가가지고 그래.
0: 아니 성만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그러니까 스님 안 계실 때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
2: 예, 그러고 몰랐어요 그거는.
3: 저희는 이제 저녁에 가끔씩 그러면은 티격태격해요.
0: 예.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이게 막 기니 아니냐 하면서 이제 격렬하게 점화될 때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주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종종 해요.
3: 여기서도 하잖아. 밥 먹고 나서.
0: 그렇지.
2: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논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본 교육 그 기간에 이제 뭐 승가대학 그 전통 강원 4년을 반드시 넣어서 그걸 갖춰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과 아 뭐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약간 자율 쪽에 좀 더 무게를 더 그런 차이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0: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 속에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그냥 무조건 아니다 보다는 얼마만큼의 이야기가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사실 제 관점인 거죠.
3: 맞는 말이에요. 맞는 네. 말인데 이제 저는 이제 딱 잘라서 하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2: 명확한. 네. 네.
3: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이 나중에 또 지나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개선이 됐을 때 지나갔으면 또 생각이 또 열릴 수도 있어요. 좀 더. 그게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개차법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2: 그때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뭐 두 분이 토론을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스님들이 탕마하는 과정에서 이 갈마라는 게 있잖아요. 갈마가 결국에는 논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고 대신 이제 선은 지키되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 보고 계속 가야 되니까 싸우는 거지 잠깐 보고 말 건데 뭐
3: 그렇죠. 연수 스님 말씀 100% 공감해요.
2: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 스님들도 이렇게 비록 카메라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 주제가 굉장히 민감한 내부적인 건데 그런 모습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괜찮았던 것 같고 송산 선생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진행하는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평상시 때는 편하게 얘기 잘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본인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 약간 책임감 때문에 조금 뭐 힘들어했던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3: 힘든 것보다는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라디오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의 목적은 이제 두 분 스님의 얘기를 듣고 나도 조금 뭐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뭐 얘기를 던지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소통이 안 됐으면 되게 힘들었겠죠.
0: 스님 그러면 하다가 내가 이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던 이야기 같은 건 없어요?
3: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것도 있으니까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선이 있으니까
0: 그렇죠.
3: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가 조금 힘들었죠.
0: 스님이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많긴 했죠. 이게 방송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2: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인 어떤 그 조금 문제점들. 그러니까 좀 더 평등적이어야 되고 좀 더 공정해야 되고 간단하잖아요. 공정하면 잘 돼요. 예. 근데 당연히 이게 이제 오래 이렇게 그 이렇게 눌려 있다 보면은 그러한 형태로 이제 뭐 그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너무 불안해 보이지 않고 우리 왜 그 현재 우리 스님들의 삶과 종단도 그렇게 자꾸 뭔가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발전적인 거를 하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가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비구비구니의 성불평등 문제가 만약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게 실제로도 외부적으로도 그거를 그런 이야기 우리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실제로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방송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밖이 걱정된다든가 네, 이런 것보다는 좀 얘기할 수 있는
3: 아니 그리고 그런 기본적으로 성향이 저는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고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은 이거를 빨리 수술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덮어놓으면 더 곪아서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되니까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벌어진 일에 대해서 빨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빨리 결정을 내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그냥 오히려 드러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참회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근데 이게 그냥 쑥 넘어가 버리면 또 그 반복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려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수위들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우리가 사는 살면서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거를 자꾸 얘기를 안 하고 덮어놓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가 나중에는 또 있으면 또 그냥 스르륵 넘어갈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뭐 강운을 필수적으로 넣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것들. 왜냐하면 살아보면은 경험들을 보면은 필수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기본 교육 받는 것처럼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코스 중에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예, 스님으로서의 위이나 그 다음에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스님으로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나도 출가를 하면 좀 강원을 가봤으면 싶겠다 이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스님들 숫자도 많이 줄어버려가지고
3: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지금 인연이 시절 인연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지나면 다시 강원을 언젠가는 우리 이제는 강원 기본 넣어야 될 것 같아 해서 그 시절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바라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
0: 아니 지금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겪을 수 없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맞으면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가면 또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 다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나 개인이 가진 욕심인 거고. 근데 강원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스님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느낌은 이미 이제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 전에 사시던 스님들의 그 경험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못 경험하잖아요.
3: 우리 흔히 아는 나 때는
0: 그렇죠. 근데 아예 그 교육기관이 이제 사라지기 전에 그 스님들이 좀 강원의 경험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요즘 들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스님들은 강원을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대학을 가고 강원을 가는 거는 조금 네, 힘들거든요.
3: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고 또 아마 어른들이 보시고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왜냐하면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스님들도 계시니까 우리보다 더 다 통계로 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거지만 우리 또 마지막으로 더 할 얘기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영 스님이 그 예를 들어 가정하면은 그 시즌3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2: 메인 MC로?
3: 예. 하실 수 있습니까?
2: 진행자로? 만약에 이제 요청이 돌아왔다.
3: 진행자 아니어도
2: 송산 스님이 하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3에서 라고 한다면 제작진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면 스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3: 제가 못 해볼게요. 전 안 할 겁니다. 할 거는
0: 아니요. 안타깝지만 저 할 일이 많아서
3: 알겠어요. 이각 스님 또 어떠십니까?
2: 저는 사실상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다 못한 거긴 한데 어, 뭐

0: 은연중에 비춘 것도 많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요구 사항이 좀 많고, 이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좀 진솔한 방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라디오를 2년 반을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뜨잖아요. 그래도 제가 방송했던 게.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저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많이 했구나. 심지어 내가 개인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못했던 거예요. 솔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것에서 불교적인, 누가 그 봤을 때, 아, 스님들도 저게 문제점이구나. 아, 그리고 저렇게 노력하고 허심탄회하게. 왜냐면은, 4부대중 평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구비구, 삼위삼인이만 그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에 가까운 그런 신분이 아니라 우바세 우바이. 예, 일반 제가불자들이 유마경을 근거해서 제가불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난 스님보다 못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육아를 하고 돈을 벌고 맨날 매달 공과금을 내는데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나마 자신의 이기심보다는 좀더 바른 거를 선택은 어떨까 고민하는 그 고민 속에서 이게 하나의 한편의 연극이잖아요. 승복을 입고 연기를 하느냐, 뭐 주부의 옷을 입고 연기를 하느냐. 그래서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비구비구니 불평등 그리고 뭐 교육 문제에 대한 것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분 깨달아서 이렇게 잘된 거잖아요. 근데 왜 숫자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죠? 솔직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나오면 미륵 부처님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더 많은 출가자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완화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것이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뤄질 수 있는 방송이
1: 환경이 되면 다시 온다.
0: 된다면은 혼자서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걸 많이 보고 어떤 거든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1: 아니, 아니요. 아, 좋은 말씀.
0: 스님 어떠십니까?
1: 저도 뭐, 저는 이제 라디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계속 집중을 하고 또뭐 이제 불자님들하고 소통 계속 하면서 기회 되면은 이제 또뭐 좋은 인연 또 되면은 뭐,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왜냐면 지금 방송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안 하는 게주 목적이었는데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뿌듯함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출가해서 조금이나마 시은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시주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자님들한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스님이 이렇게 방송 포교를 열심히 해주니까 좀 좋다고 이렇게 피드백이 왔을 때, 아, 그래, 내가 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능력이 된다면 기회 됐을 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2: 아마 저도 주변사 이제 스님들에게 이제 이걸 권유할 수 있다면 더 권유를 할것 같기는 해요.
0: 해보라고?
2: 예.
1: 좋은 경험이에요, 정말로.
2: 예.
3: 진짜로.
2: 저는 소임을 맡는 것도 이제 권유를 많이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죠. 이제 저라고 하는 개인으로 바라봤을 때는 성향이 이제 워낙에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걸 꺼려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금 당장 저의 부족함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 그래서 우리 둘이 있는 겁니다.
2: 그래서
1: 그래서 우리 둘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0: 끝나지 않아.
1: 눈 보셨어요, 방금?
2: 그거는 그 도움이 받는 거하고는 별개로 오가는 이야기 속에서 또 개인의 깨달음이 이제 생기기 마련인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 스님들에게 꼭 해보길 추천은 하겠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나는 아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그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주변 스님들에게는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한 번쯤은 나가보면 이게 개인의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할것 같아요. 말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개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되었든 아니면 지식의 깊이가 되었든 이게 굉장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송을 1월

0: 할 수 있는 경험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기회가 이제 생겼다면 그런 선생님들께는 꼭 한 번쯤 해보기를 권유를 하고 싶기는 해요.
1: 저희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맞불이를 짓지만 아마도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생각도 아마 비슷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또 출가하셨던 스님들께서 다양한 스님들이 나오셔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고 대중들에게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좀 더 불자님들께서 그 조금 생각이 더 이렇게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제작진 분들에게도 뭐 요청 드리는 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들도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셔가지고 대중이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좋은 회향이 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분명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좋은 기회가 되면은 저희도 또 와서 동참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0: 한가는 안 갈게요.
1: 아 예. 네, 알겠습니다.
2: 우리 타이틀이 2판 4판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으셨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끝판 마수다 시즌 2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고 뒤에 부제처럼 2판 4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2판 4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뭐 20회차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 그 단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와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를 또 그 인지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판승과 4판승이 화합이 되어야 참다운 불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2판승은 생계나 이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공부만 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2판승이라고 하고 뭐 참선의 선빵스님이라던가 그런 스님들이고 4판승은 송산스님이나 뭐 저는 약간 반반이죠. 예, 송산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처럼 주지 아니면 총무국장 뭐 이런 원주 스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 2판승들은 아 4판승들이 보필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 감사함에 또 책임감에 열심히 정진하고 또 4판승들은 또 그러한 자기 그렇게 또 보필해 주는 그런 서로가 화합이 되어 가면 참다운 조계종의 불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두루뭉술하지만 우리 이제 선빵 공부를 하고 하는 우리 조계종의 또 대중 스님들과 또 그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은데 소임을 보시는 그런 또 스님들이 서로가 이제 존중해서 이게 좀 불사가 화합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원래 2판 4판의 뜻이다.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타이틀 써왔지만 그러기를 바라는 방향성에서 방송을 했다라는 거를 부자님들에게 조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래요. 정말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대표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도 정말로 이렇게 노력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좋은 인연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근념하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3: 수고하십니다. 네.
4: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땅히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분수를 알아 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방법이다.

낙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해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곳이다. 산세가 빼어난 김해 진산 무척산. 그곳에 자애로운 어머니를 닮은 남자 모은암이 있다. 모은암 창건은 수로왕비 허황후가 인도의 모후를 그리워해 세웠다는 설과 거등왕이 모후인 허황후를 기려 세웠다는 설이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쪽이든 모은암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극락전 앞에는 나지막하면서도 널찍한 바위 모암이 있다.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허황후 어머니의 모습이라는데, 인도를 떠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허황후의 절절한 마음이 서려 있는 듯하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음각 범종. 범종의 한 면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고, 또 한 면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다.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미 극락이요 선정의 세계이니 모은암은 1등 수행처이다. 모성과 자비는 둘이 아닌 하나. 모은암에서는 모성과 자비가 불의의 경계를 허무니 어머니가 목숨 걸고 자식을 아끼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기암괴석이 외호하고 하늘이 감싸안는 천혜의 암자 모은암. 오늘도 모은암에서는 불법이 무르익는다.

0: 하나, 둘, 셋, 파이팅!
1: 네, 그렇습니다. 네.
2: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0: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바로 국면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하루에 세 식기를 다 먹던 놈이?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

0: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1: 저기
2: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스님, 우리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아우 힘들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깜짝이야.
1: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긴 무슨 일이냐?
0: 누굴 찾으러 왔는데 너 혹시 몽이 선생님이라고 알아?
1: 네? 선생님한테 너라니? 내가 바로 척척박사 몽이 선생님이시다.
0: 에이 거짓말.
1: 진짜거든? 내가 몽이라는 거 증명해야 하는데. 아 맞다 동이야. 몽이 선생님은 999년을 살아 모든 절의 전설을 알고 계시니 가서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걸 배우고 오너라.
0: 어? 그건 우리 주지스님이 나한테 하신 말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1: 선생님은 무슨... 우리 친구하자.
2: 좋아.
1: 그럼 친구가 된 기념으로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우정이 담긴 양주 회암사로 결정했어.
0: 잠깐, 양주 회암사면 사라진 절 아니야?
1: 맞아. 지공 스님이 인도의 나란 타사를 본떠서 266칸의 대규모 사찰로 중창했고 고려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라 스님이 무려 3,000명이나 계신 큰 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라졌지.
0: 왜?
1: 궁금하면 지금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0: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학대사였죠.
1: 아하, 무학대사, 어서 오시오.
2: 무슨 일로 이 소승을 부르셨습니까?
1: 회암사로 내려가 조선의 기틀이 잡히도록 부처님께 빌어주시오.
0: 회암사로 내려간 무학대사는 부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불공을 드리며
1: 무학대사, 안에 있어.
2: 회암사를 찾아온 걸 보니 나란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1: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일이 힘들 줄 몰랐소.
2: 그럼 놉시다. 저랑 놀면서 근심일라 다 잊으세요.
1: 농담을 주고받다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2: 예, 먼저 시작하시지요.
1: 그럼 나 먼저 시작하지. 대사 얼굴을 보니 꼭 돼지 같소.
2: 임금께선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3: 아이, 부처님이라니. 난 돼지라 말했는데 대사는 왜 부처님이라 하는 거요?
2: 원래 돼...

0: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1: 내 대사에게 또 졌어.
2: 세월이 지나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 다른 형제들을 해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싸움에 권력 무상을 느낀 이성계는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회암사로 향했죠.
0: 부처님의 뜻을 따르신다면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3: 궁에 가서 방원이 그놈이 권력을 휘두르는 꼴을 보라 그 말씀입니까?
0: 그러니까요. 권력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도와주셔야지요. 조선 백성들을 위해. 그것이 부처님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2: 무학대사의 설득에 이성계는 결국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바로 무학대사의 죽음이었습니다.
3: 무학대사? 어찌 이리 빨리도 나를 떠난단 말이오. 이제 나는 누굴 기대야 합니까?
2: 이성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무학대사를 위해 부도탑을 만들고 평생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여기 회암사에서
4: 몽이 너 날 놀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회암사가 어디 있다는 거냐?
2: 없어도 있는 거야.
4: 설마 회암사가 없어진 거야?
2: 글쎄다.
4: 회암사가 없어졌냐니까.
2: 이유를 말해주기 전에 조선 13대 왕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을 때 회암사를 엄청 사랑했다는 거 명심해. 자, 그럼 문정왕후께서 보우스님과 함께 회암사를 중수하던 그때로 고고!
5: 왕후마마, 명하신 대로 회암사 중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6: 이제 대가람에 맞게 불화 400점을 시주할 테니 보우대사께선 우리 임금의 건강을 빌어주세요.
5: 네.
6: 그리고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열까 합니다. 전국 백성들이 모두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이요.
0: 아이고, 들었어?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연대.
6: 아,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나도 무차대회 가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2: 무차대회가 열리려던 3일 전, 불교를 아끼던 문정왕후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자 조선 유생들은 이때다 싶어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7: 전하,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무차대회를 당장 폐하고 불교를 없애야 합니다.
8: 당장 보우대사를 유배보내고 회암사는 불태워 불교의 신을 뿌리채 뽑으셔야 합니다.
2: 그렇게 전국적으로 불교 탄압은 시작되었고 보우대사 역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왕실 사찰이던 회암사는 불에 타 빈터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찬란했던 왕실 사찰의 역사만은 절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4: 이걸 어디에서 찾는담?
2: 뭘 찾는데?
4: 잔나비.
2: 잔나비? 오, 잔나비면 난데?
4: 나 진지하거든? 놀리지 마라.
2: 진짜 내가 잔나비라니까. 잔나비는 우리말로 원숭이라고.
4: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2: 그렇다니까. 잔나비가 원숭이고 원숭이가 잔나비라고.
4: 아, 그럼 이름이 두 개인 거네.
2: 맞아.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름이 두 개인 사찰로 떠나자.
4: 이름이 두 개인 사찰?
2: 응, 은혜산은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일연스님, 진울대사 같은 한국 불교를 빛낸 고승과 향곡, 운봉, 성철 스님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한 사찰이지.

0: 대단한데.
1: 자, 그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은혜사로 스리 스리 마하스리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 헌덕왕은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죠.
2: 해철국사, 나 좀 살려주시오. 애장왕의 혼령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3: 사찰을 세우시어 애장왕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십시오.
1: 그렇게 지어진 사찰이 해안평에 있던 해안사였는데 700년이 훨씬 지난 조선 인종 때 그만 화재로 불타 없어지게 되었죠. 해안사가 불타고 얼마 후 인종이 요절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 어머니, 어쩌면 선왕의 명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태실을 새로 지어 정비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왕의 태실을 정비하고 이참에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선왕의 명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1: 명종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종의 태가 담긴 태실을 증축하고 불탄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새롭게 지었습니다.
4: 전하, 사찰을 새로이 증축했으니 사찰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보세요. 은혜사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꼭 은빛 바다 같으니까요.
1: 그렇게 해안사는 은혜사라는 새 이름으로 천년 역사를 지켜오게 되었답니다.
5: 은혜사.
1: 은빛 은, 바다 해. 은빛 바다라는 뜻이야.
5: 우와, 한자도 알고 똑똑한데.
1: 똑똑한 걸론 이 몽이를 아무도 못 따라가지.
5: 네네. 그런데 이 글씨 완전 멋지다, 그치?
1: 당연하지.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인데.
5: 역시. 글씨에서 빛이 나더라니. 근데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글씨를 쓰게 된 거야?
1: 궁금하냐?
5: 뜸들이지 말고 얘기하시지.
1: 추사 선생님이 말이야,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데 지조 스님이 은혜사로 추사 선생을 부르게 됐지.
3: 은혜사 전각에 편액을 달려고 하는데 추사 선생께서 글씨를 써주십시오.
6: 편액이라. 이 몸이 늙어 잠시 쉬려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글씨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써보겠습니다.
1: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추사 선생님의 글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광각 현판만은 함흥처사로 애를 태웠죠. 스님은 글씨를 재촉하기 위해 불상을 선물로 들고 추사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6: 이 불상은 무엇입니까?
3: 글씨를 빨리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6: 이제 부처님이 보고 계시니 더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저 벽장을 열어보시지요. 이건...
1: 벽장 안엔 수백 장의 글씨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광 편액이 전각이랑 크기가 맞지 않자 지조 스님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3: 현판이 너무 길어 전각과 맞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7: 편액의 위아래를 잘라 크기를 맞추시죠.
3: 그래, 편액을 자르자.
1: 결국 전각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위아래를 자른 편액은 반쪽짜리 모양이 되고 말았고,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김정희는 크게 화를 내고는 편액을 떼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6: 글씨를 훼손한 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훼손.

0: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태워버려야지요.
1: 결국 편액은 불타버렸고 지조 스님은 원래의 글씨를 불광각에 걸게 되었죠. 하지만 불광각은 사라지고 편액만 오래오래 추사 김정희의 불심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2: 몽이야!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3: 여기 있지롱!
2: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3: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2: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3: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2: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3: 아니. 자, 가자.
2: 어디?
3: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2: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냐?
3: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2: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3: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4: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3: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내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2: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0: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2: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1: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0: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습니다.

0: 거였지.
1: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0: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1: 다른 왕족?
0: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1: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0: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2: 이게 무엇입니까?
3: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2: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3: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0: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4: 정혜옹주의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3: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4: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선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3: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암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난 행복을 누리거라.
0: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5: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것을 알고 돌을 닦지 않겠는가.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출가하여 기원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저업자는 고동으로 모든 생명

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 본문 연설하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며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6: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7: 연불 좀 듣고 싶은데.
8: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욕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원교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불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대재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인이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

오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맹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가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사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진심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0: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비의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0: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0: 이렇게 생각하면 우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산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바바냐 바람에 따신경 관자재보사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모형금 집행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본부는 모형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선명상 보금 역시 미래세대 포교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전통 수행법과 세계 명상의 흐름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가 부산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선악원이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상장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3주간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이론을 비롯해 염습, 위패 작성 등 불교 장례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답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승자들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가 겹치며 명맥을 잇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갈림길에선 답이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37대 집행부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모형금 집행 내역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금 유용 의혹과 함께 예산 편중으로 출가 장려나 인재 양성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미진하단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미래본부는 모형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선명상 보금 역시 미래 세대를 포교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미래본부가 열왕궁 마해부처님 불사모형금 유용 주장과 보도에 종도들의 순수한 원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래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열왕궁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포함한 천년을 세우다 모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천년을 세우다 불사로 모연된 금액은 총 86억 5,300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열왕궁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형금이 4억 7,200여만 원, 선명상 대중화 사업이 1억 9천여만 원, 각각 5.45%와 2.2%를 차지하고 92%인 79억 9,100여만 원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로 기탁됐습니다. 미래본부는 열왕궁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가 국가유산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불사로 종단 차원의 모금이 기망에 가깝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2: 신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관심 갖고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해 부처님 바로 세우기로 지정기탁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일체 쓴 일이 없고
1: 입불의 고증과 기술적 공정에는 국고가 충당되지만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과 기도 지원금, 순례길 개발 등은 종단 자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역화에 따른 토지 매입 등 열왕궁 마해부처님 관련 집행 예산은 현재까지 15억 6,400여만 원으로 지정기탁금 4억 7천여만 원을 3배 웃도는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복원은 물론 신행 공간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모금액의 72%인 63억 1,743만 원이 집행된 가운데 43.4%가 선명상 관련 사업비로 특정 사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모든 불사가 연결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대와 호흡하는 불교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투자로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대중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대회 개최 등의 기반 조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2: 한국 불교를 좀 더 역동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불교가 되기 위해서 선명상 대회라든지 또 불교 박람회라든지 또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출가를 장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그 미래 불교를 위한 활동, 불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천년을 세우다라고.
1: 미래본부는 미래세대 인재 양성과 출가 장려 사업은 포교부와 교육부 등 유관 부서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장기 사업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더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시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소상하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돌아보고 또 더 미래불교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1: 미래본부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궁극적으로 불교의 미래와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사부대 중의 원력이 오롯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활발한 소통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과 일본 불교종단의 전통 수행법과 세계 명상의 흐름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수 불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한국교수 불자대회가 부산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일상 속 마음 챙김과 치유의 방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명상. 전국 60여 개 대학, 1,500여 명의 교수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명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을 열었습니다. 대회 첫날 진행된 입제식에는 국내외 명상 전문가와 불교학자, 한국과 일본 각 종단의 출가 수행자들이 대거 동참해 명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확산 방안을 도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국 전통 관화선을 대중화와 현대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회의 격을 높였습니다.
4: 수행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이 한일 불교 교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이번 대회가 학술 연구를 넘어 실천적 체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세계 명상 시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 이번 대회의 공동 주최이자 장소를 제공한 신유엔 정경국원 상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양국 불교계의 실질적인 교류와 화합을 기대했습니다.
6: 다양한 종단의 수행법이 한자리에서 만나고 학자와 수행자가 한자리에서 마주 앉으며 동서양의 명상 정통이 서로의 거울이 되는 이 사흘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우물을 길어 올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이번 대회는 조계종의 선명상 수행 이론을 시작으로 신유엔의 접심 수행, 천태종의 법화 수행, 진각종의 밀교 수행, 태고종의 인공지능 활용, 화도 타파 체험 등 각 종단의 독창적인 명상법을 2박 3일간 한자리에서 체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전통 불교와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평안과 치유의 길을 제시하려는 교수 불자들의 대정진이 한국 불교 신행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올해는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밝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원적에 든 지 82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특히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7: 1919년 3.1운동의 뜨거웠던 함성이 총칼에 짓밟힌 뒤 무력감이 찾아오고 일제의 문화통치 속에 민족의 혼은 서서히 지워져가던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침묵하던 1926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민족의 통곡을 담은 시집이 탄생하는데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입니다. 님을 빼앗긴 조국이자 민족의 자존심으로 표현해 모두가 절망하던 시기 스님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며 불굴의 독립정신을 일깨웠습니다.
8: 선사께서 제시한 화두인님은 조국 사랑의 한계를 넘어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작거리를 도량으로 삼았던 선사의 연설과 침묵이 문학적 메시지를 타고 모든

0: 사람들이 가슴과 가슴에 흘러들었습니다.
1: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흐르고 만해 스님의 삶과 정신을 따르는 사부대중이 추모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선학원이 주최한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제에 모인 대중은 일평생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수호에 매진했던 스님의 강직한 삶을 되새겼습니다.
0: 만해 선사는 이 시집을 통하여 선의 세계를 처음으로 인관화하고 역사화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현대화하고 보편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1: 33명의 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 삼창을 선창한 만해 스님의 발자취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숭고한 민족 정신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정부는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로 전승되도록 보훈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유족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영전에 꽃을 올리며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엔 만해 스님이 입적한 서울 성북동 시무장에서도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스님이 남긴 마지막 숨결과 지조가 서린 공간에서 참석자들은 선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3: 이 시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주변 일대에 끊임없이 저희가 지금 만해 공원으로서 또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머지않은 시기에 잘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4: 전 세계가 너무 어지럽고 어렵고 도대체 뭘 해야 맞는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여기 오게 되면 늘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 일제강점기 온몸으로 저항했던 만해 스님의 불굴의 정신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방향타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묵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5: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개혁가로 빛을 발했던 만해 한용운 선사 열반 82주기를 맞아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는 지난 29일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에서 수덕사주지 도신스님, 홍성주지협의회장 선본스님, 김응모 수덕사 신도회장,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회 이성찬 회장, 임택빈 충남도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2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주지 도신스님은 오늘 올리는 이 맑은 차 한 잔에 스님의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의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참된 실천자가 되겠다고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다례제는 홍성주지협의의장 선본스님의 종사영반을 시작으로 헌향, 헌닭, 헌신앙송 등으로 선사를 추모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 공동체 안에서 여법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돕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의 회원장. 하지만 고인이 된 스님의 법구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은 일반인 손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염습을 배워 불교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부터 주요 사업으로 시작한 장례 서비스 전국 비구니 회원장. 최근까지 3명의 비구니 스님이 회원장을 통해 마지막 길을 배웅받으면서 승가 공동체 장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일반인에게 맡기지 않고 상좌나 도반 스님들이 직접 염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별한 실습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주간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이론을 비롯해 염습, 입감, 위패 작성 등 불교 장례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7: 노스님을 보내드리고 또한 가까운 사수님을 보내드리면서 스님이 정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마지막 자기 전체의 모습이 이 염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 이번 상장례 교육에 신청한 비구니 스님은 총 13명. 전국 각지에서 소임을 살고 있는 비교적 젊은 스님들이 대다수로 장례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8: 이렇게 골고루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장례가 일어났을 때 쉽게 좀 거리적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0: 첫날 교육에선 과거 역사 속에서 여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성이 직접 염습을 도맡았던 전통 사리예가 소개됐습니다. 조선 중기 예학이 발달하면서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소렴과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대렴이 고인의 성별에 맞춰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존엄한 문화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퇴색됐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스님의 삶이 공동체의 자산이듯 회향 또한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전국 비구니 회원장. 가장 존엄해야 할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하는 스님들의 원력이 승가정신 회복에 든든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다비는 1000년 넘게 한국의 불교 문화로 자리하며 오랜 세월 전승됐지만 도제식 전승 방식 속에서 전승자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가 겹치며 명맥을 잇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에선 전승의 갈림길에선 다비의 현조소를 짚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해 발표된 황근식 박사의 논문 한국불교 다비 현황과 발전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봉행된 다비는 모두 302회. 이후에도 매년 15회 이상의 다비가 치러지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집전할 수 있는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비 작법은 별도의 표준화된 교육 과정 없이 스승에게서 제자로 현장에서 직접 익히는 도제식으로 전승된 데다 최근 출가자 감소까지 겹쳐 후황 양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그 스님과 스님으로 계속 내려왔지만은 기록된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고대 시대 때부터 전승되려 내려온 발전된 과정, 이것이 전통 문화고 전통 정신이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전승되어 내려온 문화가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거 큰 이 문제가 되는 거죠.
2: 현재 교구본사별로 이어져 온 다비의 전승 계보는 뚜렷합니다. 범어사는 고암 스님에서 석담 스님과 창봉 스님을 거쳐 현재 석공 스님으로, 수덕사는 벽초 스님에서 지훈 스님과 도준 스님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양사는 만암 스님과 수산 스님을 거쳐 무공 스님까지 전통을 전승했으며, 봉선사는 미룬 스님과 현종진 거사, 현호 거사로 이어지며 제가자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승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인사는 오랫동안 다비 작법을 이어온 종성 스님이 지난 2024년 입적하면서 전통을 온전히 계승할 전승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남사 역시 2023년 지어 스님의 입적 이후 다비 작법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은 남아있지만 중심이 돼 다비를 이끌어갈 적임자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4: 역설적으로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형이라는 것을 살짝 우리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체계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험치나 이런 거로 그냥 던져져 있지 않는가.
2: 이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인프라의 한계도 발목을 잡습니다. 전통 다비장을 갖춘 사찰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강화된 환경안전기준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시설을 유지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일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전통 의례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다비의 전승 기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 모든 것이 너무 실용주의 편의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다비를 불교 그 집안 내에서도 옛날 전통으로 하자는 것을 썩 반기지 않은 스님들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의 문제라든가 또 인적 동원 이런 문제 때문에
2: 스승에게서 제자로 현장에서 몸으로 익혀온 다비 작법. 하지만 그 맥을 잇던 전승자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수백 년 이어온 마지막 수행의 불꽃 역시 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산화한 전몰 장병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특별법회가 공군 사관학교에서 봉행됐습니다. 37년째 호국 영령 천도제를 이어오고 있는 영주 관음사는 올해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발언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6: 37년째 호국 영령 천도제를 이어오며 생명 존중과 호국 불교 정신을 실천하는 영주 관음사. 잔잔한 목탁 소리와 연불이 공군 사관학교 안중근 홀을 가득 채웁니다. 사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전몰 장병과 호국 영령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음사가 지난 28일 공군사관학교 안

0: 안중근 홀에서 제37차 생명존중 방생법회와 유교 전몰 장병 및 호국 영령 천도제 호국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법회는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과 호국 불교 정신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1: 진정으로 나라가 강건해지고 국가의 장래가 밝아지길 기원드리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이 호국불교를 맞이한 천도의 예식을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0: 법회는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식으로 문을 연 뒤 엄숙한 천도제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호국 영령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나라의 평화와 국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가릉빈과 어린이 합창단의 맑은 합창은 미래 세대가 기억해야 할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 호국은 꼭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고 평화는 타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회 이름에 담긴 생명존중의 뜻은 더욱 느껴집니다.
0: 법회를 마친 뒤엔 역사 박물관과 성모 호국사를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3: 이번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초계같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 이 강토를 수호하신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것을 추모하고 진득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오나니 굳어 살펴 주시옵소서.
0: 오랜 세월 변함없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해온 영주 간음사.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일이 오늘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란 걸 일깨운 법석이 됐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4: 생명 존중 및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2016 웰다잉 교육이 제주에서 개강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사단법인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의 2016 웰다잉 교육이 지난 27일 제주 노인복지관에서 개강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배우는 죽음의 의미 등 총 16개 강좌로 진행되는 교육은 웰다잉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사장 현파 스님은 웰다잉 문화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10,000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언에서 제14회 금강

금강경 강송 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님

0: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명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글자 여러분, 백길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아, 윤회, 업, 카르마. 이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용어, 불교의 근본 말씀 설이 제법 모아하고 생사윤회하고 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말씀.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제법 모아나 윤회나 업카르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지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온척의 오원, 온척의를 항상 이것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척의가 뭐야 하고, 오는 오원이고, 색수상행시,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 천은 육군, 육경,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 조법 두 가지, 처, 육처, 그 다음에 계는 18계인데, 안식, 이식, 비식에서 이제 여섯 대에서 전체 18계라고 하는데, 오원 12처 18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개되는 것이다. 윤회라는 것은. 근데 온척이라는 것이 이제 의식작용이거든요. 사람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식 얘기거든. 근데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개된다는 얘기는 선풍기 다섯이나 세 개 날개가 돌아가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온척계가 이게 연속적으로 윤회하는 것이 따로따로 뭐색 따로, 수 따로, 행 따로, 상 따로, 식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온 12조 18계가 연속적으로 어우러져서 함께 이어져 전개되는 것이 윤회다. 그런데 윤회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가래라는 얘기도 우리 불자들이 이제 좀 초기 불전 공부하면서 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가래. 가래. 이 가래라는 것이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여기서 이제 가래를 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되고, 네? 가래가. 탐착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모든 게 이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던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는데 넘치면은 이것은 이제 탐착이 되고 집착이 돼서 모든 괴로움의 씨앗은 가래입니다. 가래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건 생사윤회하고 생로병사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는 원인은 가래에 의한 집착으로 행위에 옮기면서 그게 업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데 재생되는 연결하는 데 식이 있다. 재생 연결식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의식의 삶하고 반야의 삶이 또 다시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많이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식의 삶은 온척계의 전오시, 제육시, 제칠시, 제팔시, 아뢰야시께 해서 모든 18계에 전개되는 모든 의식의 세계다라는 건데 윤회한다. 의식의 삶은 고뇌스럽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의식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의식계에 위에 없을 문자가 붙고 무아니비서신이 무색성향미조법이 붙는다. 의식 세계라는 건두 눈으로 판단하는 세계다. 반야의 삶, 반야의 삶은 생사하 태탈의 삶이다. 생사에 벗어났으니 윤회할 이유가 없다. 그럼 반야는 뭐냐? 공송반야지혜다. 반야라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반야가 뭐지? 부처님 말씀이야.
이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성반야지에 냉경이 얘기해서 일체는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벼서 공이야 실체가 없는 거야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어 그것을 반야라는 것은 이 기회에 알아둘 것이 공성반야지혜다. 반야라는 걸 한번 좀 설명 더 할게요. 제가 나무마하반야 바라밀이 불교다. 가늠보살, 지장보살도 불교고 문수보현도 불교입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밀따를 실천하라는 얘기는 문수보살은 지혜이고 보현보살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나무금강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경, 마하반야바라밀따 신경. 그러니 반야라는 얘기가 반야, 반야, 우리가 뭐 반야, 반야, 보안야, 보안야라고도 농담 섞어 하던데 반야가 뭐냐? 법신의 세계예요. 사실은 반야라는 것은 법의 참다운 이치, 부처님의 진리의 참다운 이치에 기합한 최상의 지혜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무아의 여실지견, 공의 여실지견, 연기의 여실지견에서 얻은 참다운 지혜가 반야다. 눈으로 보고 대상을 볼 때 의식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상에 쫓아가서 집착해서 물들어 버려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데 반야의 삶을 사는 분들은 대상을 분석해요. 저 분석이란 말은 조견해. 대상을 분석한다는 걸 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 심리적인 작용에서 얘기한다면 욕을 먹었어. 화가 나. 순간. 못 참아. 순간 우는 거야. 이건 화가 나는 건. 그런데 의식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화나게 났어 해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또 그게 하루 종일 가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또 화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반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화나. 욕을 먹어서. 근데 화라는 건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상심하고 병으로 불명적으로 옮겨가는 거야. 빨리 그쳐라. 아, 이건 실체가 없는 거야. 이 도종님이 나한테 또 시험하는 거야. 나의 자정령이 얼마나 있나 하고 또 시험하는 거야. 빨리 멈춰라. 그러고 비춰봐라. 이 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인가? 통찰해라. 사무쳐봐라. 꿰뚫어봐라. 그래서 판단하는 인식작용을 반야라고 한다. 반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은 식을 넘어 순간적으로 이걸 식을 넘어 순간적으로 의식 세계를 넘어간 세계가 반야 세계예요. 그래서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승아자 부제 사바가 의식 세계에서 괴로운 세계에서 사바의 진흙탕 세계에서 대립 갈등의 세계에서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뛰어넘자 이 파도의 강 괴로움의 강을 넘어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넘어가자 피안의 세계로 니르바나 세계로 반야의 세계로. 그래서 여기 식을 넘어라는 거 의식 세계를 넘어 건너가자 건너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순간적으로 존재 전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조작하지 말고 직관을 한다. 선에서 얘기는 직지인신 견성성부라고 이 직관은 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에 직접 들어가서 본성을 봐라. 그게 견성이죠. 진여의 법성 세계를 봐라. 직관해라. 바로 들어가라. 도노, 돈수. 도노 점수하고 차이가 있죠. 도노, 돈수. 인용 스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대로 직관하여 파악하는 진실한 지혜. 의식 세계를 넘어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전도에 가서 전체의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여
파악해서 나온 거기서 건진 진실한 지혜다. 예지력이다. 이성이다. 감성이 아니고 이성으로 본 나, 이성으로 본 너. 반야에 의해서 불타가 되므로 불모라고 한다. 반야는 반야 이꼬르 불모다. 반야는 부처님 어머니다. 그러니까 나와 반야 반야 바라밀, 나무 공성 반야 제 바라밀,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 이게 반야 바라밀이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을 탄생하는, 그런 게 반야 바라밀을 실천해야 돼. 실체가 없는 걸로 실체겠다고 집착하고 고집피우고 싸우고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네가 보니 그렇더라고 싸우 성질이 아니다 이거요. 가능성 공 규정을 짓지 마라.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이다. 결정된 법은 없다. 무유정법이다. 이자요. 결정할 때 열자. 정법이다. 규정을 짓지 마라. 응? 막 써가지고 그런데, 예? 반야바라밀은 부처님 어머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잘 들으세요. 반야바라밀 맨날 그냥 행적으로 외우기만 하지 말고,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삼세제불이 성불했더라, 구경열반이 이르렀더라, 능제일체고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더라. 반야바라밀이 부처님 탄생이라는 게 구경열반이 부처님 탄생하는 거고, 반야바라밀 때에서 일체 고통이 사라지면은 부처님이고, 고통이 사라졌으니 부처님이야. 예? 반야가 공성 반야지혜가 그렇게 공이라는 이 진리, 연기라는 진리, 무아라는 진리가

그러면 이 몸뚱이를 가지고 백발번뇌 소멸하고 좀 올라간 것을 유의법의 과라고 깨달음이라는데, 정멸의법은 무의법의 정멸 세계다. 불생불멸, 태어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는다. 법신의 자리다, 인멸의 자리다, 멸도의 자리다, 원적의 자리다, 신원적이다. 스님들이 가셨을 때 법신의 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적이라고 그래요. 원적의 세계, 정멸의 세계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 백발번뇌가 다 꺼졌다. 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 불어서 꺼졌다. 그런데 스님들 읊했을 때는 위에다 신원적, 새로 원적이 새로운 세계의 원적으로 이루바라 간 신원적이라고 많이 써요. 신원적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 사양사과 아나항과는 원적의 세계, 신원적의 세계. 그래서 신원적 누구누구 무슨 당 누구 강령. 일반인들은 영가라고 하지만 스님들은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가는 깨달아야 할 죽은 자, 강령은 영을 깨달은 자, 깨달은 자. 그래서 신원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열반에 드셨단 말을 쓰는 거고. 아라한과는 더 배울 게 없어. 무하위야. 백팔번뇌가 완전히 소멸됐어. 불어서 완전히 번뇌덩어리가 꺼졌어. 불어서 껐어. 하고자 하는 모든 탐진이 삼독이 다 꺼졌어. 빛이 말했어. 더 이상 탐독이 들으며 스며들지 않아. 응공응당이 봉양받아 마땅하다. 합장받아 마땅하다. 찬양받아 마땅하다, 보시받아 마땅하다. 응공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했다. 아라한과에 증등한 건 초기 불전에서는 성불자리거든요.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성불하십시오 그러는데, 남방불교 초기 불전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아라한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라한 자리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청정한 범행이라는 건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행동, 계율대로 행동하는 것.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들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경해탈지도 전부 거짓이 되고 만다. 윤회를 불신하면은 다시 태어나면서 향상일로 하고, 스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로 올라가는 것을 전부 거짓이 된다. 금강경의 사양사과 말씀도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윤회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라고 하는데, 윤회라는 건 의식의 세계가 윤회하기 때문에 생각이 찰나의 생각에 따라 찰나의 멸해요. 일찰나에 똑똑한 시간에 구색생멸을 해. 똑딱하는 사이에 900가지 생멸이 태어났다 죽다, 태어났고 죽고 그런다. 생각이 그렇게 빨라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윤회라는 것은. 그래서 아침의 생각이 저녁에는 틀리는 거예요. 윤회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100%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그분이 그런 말 했을 때는 그날 아침의 생각이었다. 찰나생 찰나멸이다. 오온의 생멸이 내생으로 찰나생멸하여 흐르는 것이 윤회다. 오온의 생멸이 색수상행식이 수시로 변해. 내 몸도 수시로 변하고 노화하고 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 찰나생 찰나멸이야. 그것이 그렇게 흐르는 것이 윤회다. 그래서 그것이 업이 업력이 에너지가 세력화되어서 다음 생에 재생된다, 연결된다, 상속된다, 이어진다라는 것이 윤회다.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무명 때문에 가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목말라서 집착에서 못 벗어나. 죽어도 나는 눈을 못 감어. 이 왼수를 갖기 전에는 못 잊어. 돌에 세워놓고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물에 새기고

머리에다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집착하지 말고 행위를. 물한번 불었다 나가면 또 내려가서 없어지게.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윤회의 흐름은 계속되는 것을 생사윤회라고 한다. 무명에 의해서 모든 건 괴로움이 와요. 무명의 행으로 인해서. 불안과까지, 여기 불안과는 다시 오지 않는 거 아나한과인데, 불안과까지도 태어나면 윤회가 있는 세상이요. 돌아오, 다시는 오지 않는 과, 또 윤회가 불안과, 아라한과 가야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가 있다.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윤회는 하지 않는다. 윤회는 가래와 무명에 휩싸여 치달리고 흘러가는 중생들의 생생한 모습이다. 목마름에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자 하는 욕망, 하고자 하는 욕망, 목마르게. 그것이 쉬지 않으면 바닷물에 빠져서도, 물속에서도 목마름과 똑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생사로 대표되는 타고나는 괴로움의 흐름인 윤회를 설하시고, 생사, 생로병사,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괴로움이야. 흐름을 윤회를 말씀하시고, 윤회의 원인, 집, 모을 집자, 집착할 집자라고도 씁니다. 괴로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와, 가래에서 와. 사랑에 대한 목마름, 지나친 갈구심, 욕망. 이성 간의 교제도 그래요. 지나치게 갈구하고 목말라 하니까 사랑이 변해서 칼날이 날아다니죠. 윤회의 원인을 설하시고, 윤회가 다한 경지를 설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그게 사성제 설명이에요. 고진멸도. 윤회가 다한 경지를 실현하는 방법 8정도를 설하셨다. 고진멸도, 괴로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와. 이르바나, 소멸하려면 어떻게 하지? 열반의 세계 가려면 멸이에요. 멸은 어떻게 하지? 도, 고진멸도, 8정도, 8가지를 실천해야 돼. 8정도는 윤회의 얘기 끝나고 자세히 말씀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말씀이 하도 많이 나와서 쌍유가니까야 22품에 보면 존재의 다발 모음에 속하는 150개의 경전, 쌍유가니까에서 150개의 짧은 그런 경전이 쭉 나오거든요. 긴 경전도 있고. 150개의 경전, 초기 불전에, 쌍유가니까 22품에. 근데 58개의 경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에요. 윤회에 대한 거. 아니, 쌍유다니까야 그 이만한 책 속에 들은 150개의 경전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3분의 1이 150개의 경에서 58개니까 거의 3분의 1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전생, 현생, 내생 나오면 윤회 얘기 아니요? 또? 전생 얘기하고, 현생 얘기하고, 내생 얘기하면 윤회 얘기예요. 욕지 전생사. 전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냐 알고 싶으냐? 궁금하냐? 전생록 보고 싶으냐? 안 맞아. 현생에 네가 받고 있는 거 보면 전생 어떻게 살았나 알수 있어. 내생에 네가 무엇이 될 거냐 알고 싶으냐? 금생 작자시야. 네가 지금 신구의 삼업 행위, 의도된 행위,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의도된 행위가 다음 생에 나타날 거야. 과야. 이런 말씀. 직설이 아니더라도 윤회에 대해서 죽음과 태어남 얘기, 죽음과 태어남 전부 윤회에 대한 간접적인 말씀이에요. 58개경은 윤회에 대한 직설이고, 법구경, 삼법구경하고 수타니 파타, 이 짧은 경이지만 여러분이 우리 불자들이 우선은 법구경하고 수타니 파타, 이 가장 오래된 집경이라고 그러죠. 모아서 된 수타니 파타, 이런 경들, 법구경. 이건 좀 사서 좀 자주
보았으면 한 것을 우리 제가 좀 권합니다. 법궁이 423개의 계성으로 이루어졌는데 29글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다. 또 법구경에. 12연기. 12연기는 무명에서 행식 쭉 나가면서 우비고뇌까지 해서 무명에서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에서 고통받고 우비고뇌 겪는 것을 순간에서 역관을 하면은 수면할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12연기 이야기 아니요. 그 다음에 사형사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수다원, 사다원, 아나와 마라한과 향상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향하란 자, 향상일로 올 때 향자를 쓰는 거예요. 12연기 사양사과에서 수다원 사다마나 마라안에서도 이게 윤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부처님이 윤회에 언급을 한 것이 헤아릴서 언급하면 너무나 많다. 초기불증 표기만 하면 윤회에 대한 말씀이다. 윤회의 말씀이 팔만대장경 특히 초기 불전 니까야 아한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 윤회란 말씀이 불교의 핵심 목표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제 사바하요.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서 21년 반야부 600부 말씀에서 금강경으로 축약되고 금강경에서 반야신경 260자로 축소된 거 아니요? 거기 반야부의 말씀이 초기불전부터 윤회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 불교 핵심 목표가.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으시다. 그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면은 불교 공부 다시 해라.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야말로 자신의 것이다. 신구의 삼업은 다 내가 행위는 의도된 행위는 내 거야.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자신의 것을 그림자가 몸에 붙여 다니듯이 그것이 그를 따라 다닌다네. 지금 상육과 니까에 나오는 걸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 말씀드린 거예요. 신부의 삼업이야말로 자신의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음 생에 가져간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따라다니듯이 따라온다. 이어진다.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공덕이야말로 부처님의 전생의 전생록 좌타카 얘기하는 500여 개의 공덕, 복력, 실천행위 저 세상에서 무수함들의 의지처가 된다. 부처님이 되셨다. 공덕의 삶으로 저 세상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행동은 자유지만 결과는 내가 달게 받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아요. 지옥 가도 괜찮다라고 확신을 하고 온다면 하라 이거예요. 저는 저 세상에서 부수삼들의 의지처가 되리라. 쌍육간 니까야 3장 20 아들 없음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죽은 뒤에는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 공부하는 자, 윤회를 부정하는 자, 부정하는 자, 죽어서 여우 되더라.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쌍육간 니까야 부처님의 직설. 이걸 왜 부정하겠어요? 마왕파순이고 사마유도의 견해다. 현명한이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는다. 계속 윤회 얘기해요. 이래도 아니라 할 거냐 이거요.
윤회가 없다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난다. 현명한 이는 그렇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을 한다. 윤회를 믿고 삼세 양주 인간을 믿고 살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불자로서 살기 때문에, 반야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향육과 니까야 5장 바보와 현자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미세한 물질의 세계에서는 새끼, 중생도 비물질의 세계에서 하는 중생도 괴로움의 소멸을 알지 못하여 다시 태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 세계는 괴로움의 소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윤회에서 태어난다. 향육과 니까야 5장의 6번의 깔라의 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수행생들이여, 비구들이여, 이 우리 불자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할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의 속박대에서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윤회라는 건 쌍육과 니까야 15장 1에 나오는 풀과 나뭇가지의 경에서 얘기하기를, 윤회는 무명에서 시작돼서 왔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무시무종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은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타나는 존재들은 훨씬 많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은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지옥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은 훨씬 더 많다. 쌍육과 니까야 20장이 손톱 끝에 경에 나오는 말씀.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염호하고 탐지 삼득을 떠나고 싫어하고 물질에서도 싫어하고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스며들지 않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해탈 자유자재다. 쌍육과 니까야 22장 12 무상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근극적인 알미 생겨난다.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쌍육과 니까야 22장 12 무상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제 법문의 삶에 긍정적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ARS-0608-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0: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2: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1: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5: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7: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6: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재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4: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 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해드린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또 물론 자기 바탕을, 자기 뿌리를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기실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각자 여러분들의 뿌리인 것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의 근본과 우리 생활 자체의 움직임과 서로 말로 전달하는 것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과 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다, 내 교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자체가 그대로 진리며, 그대로 법이며, 그대로 화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이며,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세상에 먼저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상대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삶의 생활이 어디 있으며 상대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며 모두가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주면 내가 너를 주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오는 도리와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드는 도리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만이 상대와 상대가 한대 합하여져서 둘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린 제각기 찾을 것입니다.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에너지를 모두 나무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인간의 뿌리는 인간이 보지 못하고 나무의 뿌리는 나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나무 뿌리와 나무를 솔살피 볼수 있겠지만은 자기 뿌리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설하고 가르칠 때, 네 뿌리를 먼저 믿고 네 뿌리를 먼저 알라. 네 뿌리를 알게 되면은 내 뿌리도 내가 알 것이며, 일체 만물 만생의 뿌리를 전부 알아서, 시공을 초월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를, 그 삶음을, 그 자유스럽게 삶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자기 뿌리에 모든 것을, 자기 뿌리가 해나간다는 것을 한번 모르걸랑한 저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가 아니라면 저 나무와 가장구 잎새가 어떻게 푸르르게 살수 있나? 푸르르게 살려면 반드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으면서 오직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기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 한다면 주인은 아주 특별한 에너지일 것이고, 공은 여러분들이 마음 내서 움죽이는 것입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먹는 것조차도 하나도 고정된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찰나찰나 공에서 화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 착을 두며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며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할때 내가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녀들과 남편 부부지간 부모지간 모두가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점핀트가 안 맞아서 아이고 저 죽일 놈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왜 저렇게 잘못하고 가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건 자기 뿌리 주인공에 맡겨놓고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바깥으로는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며 그렇게 사랑한다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미움이 없어지고 증오가 없어지고 화목해짐으로써 스스로서 돈도 생명이 있는 거니 아, 저 집을 들어가면 아, 시원하고 재밌겠구나 하고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도 한마디 해드릴 것은 금속이 세계를 비유해서 안 쓰이는 데가 없으며 전력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 당신 자체의 주인공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마음으로서 전달을 해 나간다면은 모든 것을 거기 놓고 그렇게 간다면 식구들이 전부 방마다 불이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불이 들어오고 광명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바로 자유스러운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그 자유스러운 마음이 동요할 겁니다. 그래서 집안은 화목해짐으로써 모두가 호와 병고와 액난, 유전성, 연계성 또는 세균성, 인과성 이런 것들이 다 녹고 바로 합쳐버린단 말입니다. 합쳐버리기 때문에 비가 와서 바다의 물은 바다로 들어가면 골짜기의 물이든 연못의 물이든 비의 물이든 부정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핏물이든 고름 물이든 다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의 물은 수영을 다 합니다. 말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폭넓고 지혜롭게 정신계와 물질계를 포함해서 바로 중용을 할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성스럽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허망한 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무상한 거를 생각하면서 그러고도 몸은 흩어져서도 영혼의 근본은 흩어지지 않으니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꿔질 뿐이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우리의 삶음을 우리는 우리 몸뚱이가 죽으면 죽는 줄 아시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모습만 자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뿌리라면 그 뿌리를 통해 4대 육신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오장육부와 360의 골절과 84,000의

탈근육, 그 탈근육을 통해서 360의 몇 마디와 8만 4천의 세균, 즉 몸속에 자생중생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신화가 돼서 각기 각종 각색이 자유스럽게 들고 나면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에너지는 한 근육에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안 할래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잘못한 거, 악업, 잘한 거, 선업,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에 한 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본이 아버지에게는 뼈를 빌고 어머니에게는 살을 빌어서 정자난자를 통해서 바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서 거기 임신이 됐을 때는 그 조그마한 세균 하나에 보이지 않는 그 인과가, 즉 말하자면 악업 선업이 한 대 뭉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대로 그게 화해서 생겨서 이 몸뚱이 하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왜 죄를 졌나, 나는 무슨 업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가 하시지만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딱하긴 딱하지만 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업식으로 하여금 받는 것입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모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어떠한 용건에 따라서든 병고다, 액난이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연계성이 생긴다, 세균성이 생긴다, 업보성이 생긴다, 인과성이 생긴다, 이러한 것도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바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나온 자리에다 대 맡겨놔야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나온 자리는 바로 통신처도 되고 생산처도 되고 여러 가지 바로 우리가 문명을 녹이고 업보를 녹이고 모든 일체 만법의 근원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근육 아니면은 어떻게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뿌린 거는 내가 받듯이 내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입력된 거기 때문에, 즉 정신계에서 입력이 된 거기 때문에 정신계로만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긴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에다 자기 뿌리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영혼의 근본이 없으면 생각을 낼 수가 없고, 생각을 낼 수가 없으면 목석이고,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란 바로 각자 여러분들의 뿌리며 바로 그대로 말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이 없다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해야 할 것도 없고 못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여러분들의 주인공은 주인이다 하는 것은 에너지요, 공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화에서 돌아가는 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벌겨놓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말썽 떨고 자기가 울고 불고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가 놓고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애쓰고 울고 이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에다 오직 모든 것을 몰두하려는 큰 용단과 신심, 용맹심을 일으켜서 일체의 만법과 또는 만물의 활용이 여러분들 자체가 드리고 낸다는 사실을 단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 영혼의 근본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영혼의 근본이라는 것은 에너지요, 근본이라는 것은 에너지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있는 통과 같습니다. 그 통은 마음을 내게 하되 마음을 어떻게 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내게 하되 마음은 또 자기 몸뚱이를 다스립니다. 그래 마음들이 몸을 다스리는 데는 마음이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랬죠? 8만 4천의 자생중생들이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나의 마음에 신화가 돼서 움직여 준다고 그랬죠? 예. 그랬으면 자기 마음이 말입니다. 그 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진 대로 나오는 거를 속아서 자꾸 떠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응? 자기 속에서 잘못되게 눈과 듣는 거와 냄새 맡는 거와 이 모든 것 감각 지각을 모두 소유하고 계시니까 모두 알아서 이게 이렇게 마음이 나오는 것이 잘 된 건가 안 되는 건가 안 한 팟을 다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안에다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잘 되게 하는 것도 너밖에 더 있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요게 정신계로 직접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는 무명도
엎어도 다 제거하는 직결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그 살림살이를 가져오는 것도 직결문입니다. 잘 안 되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직결문입니다. 생명의

마음이라는 건 죄가 없어서 우주 바깥에도 한 찰나에 갔다가 올 수가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댕겨 와보십시오. 뭐가 어디가 놓여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다가 뭐를 감춰놓은 것까지도, 오늘 무슨 반찬을 해놓고 온 것까지도 보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 지구 바깥은 못 벗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못에서, 온물에서 여기가 아주 질이다, 요러곤 바다로도 안 가는 겁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이거는 마음이 움직이려는 대로 한계가 있는 거고, 마음이 움직이려는 대로 이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주머니, 그 마음 내는 거, 그 마음 내게 하는 거,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것이 포함된 것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낼 때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는 거는 모르는 것도, 나는 모르지만 당신만이 올바르고 좀 진실하게 또 잘되게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잘 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몰아서 얘기하겠는데 부족물이 들어온 것 같죠? 안 되는 거는. 그런데 새물로 바꿨으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거는 부족물과 같아서 마음은 죄가 없는 거고 되는 것도 죄가 없는 건데, 그것이 활짝 돌아서 현실의 물질계로 새물로 쓰게끔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왜 당신네들이 당신네들 그 주인공을 믿지 못합니까? 영혼의 근본을 믿어야, 바로 영혼은 마음을 내주고 마음은 육체를 움직여버리면서 지혜를 넓히고 다스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간에 가면 소의 고삐를 쥐고 소를 끌고 가는 형상을 보죠. 그게 마음 다스림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 소 위에 올라앉아서 피리를 불고 가죠. 이런 건 많이 보셨죠? 이런 건 화엄경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화엄경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영혼을 짊어지고 영혼의 근본을 짊어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피리 부는 소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피리를 불긴 불되 피리 소리를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갖다 묶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 피리 소리입니다. 저 종소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생활 자체가 잡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면서도 아주 영원히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걸망 하나 짊어지고 캠핑 나왔다가 살다가 놀다가 말입니다.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또 어떠한 캠핑을 또 하고 갔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다스리고 생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시죠? 모두들 죽으면 고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적어서 말로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만한 거라도 내가 실천을 해서